임승종의 오늘을 위한 기도로 사랑의 뜰안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안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진짜 웃음이 언제 나올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일까요? 걱정이 사라진 뒤일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희락, 기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쁨은 환경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고 하박국은 먹을 것이 없어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합니다. 살다 보면 때로 지치고 눈물 흘리고 한숨 쉬는 날 있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환경이 다 바뀌지 않아도 다시 웃을 힘이 생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이 한 달도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당당함으로 웃으면서 이 하루 시작하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어요. 아, 사랑이들한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사랑이들한에서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웨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Thank you.

0: 떴다? 아니 맥주와... 떴다 했는데 이렇게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떴다?
1: 액션 A.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네.
3: 반갑습니다.
0: 오늘 귀한 분들 오셨어요. 액츠원 8. 어떤 공동체일까 궁금하시죠? 먼저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인사해 주시죠.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액츠원 8에서 대표이자 총무인 김영관 목사님의 그림자를 맡고 있는 멸류관교회 박준식 목사입니다.
5: 반갑습니다. 액츠원 8의 귀한 아홉 분의 목사님 사이에 기쁘고 발로 뛰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마당새 우치동교회 김재진 목사입니다.
6: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액츠원8에서 운전을 담당하고 있는 새성교회 유정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7: 안녕하세요. 액츠원8에서 상모습을 맡고 있는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입니다.
0: 네.
7: 반갑습니다.
0: 그리고요.
8: 안녕하세요. 저는 액츠원8에서 음악을 담당하고 있는 주빗개 양공훈 목사입니다.
0: 목사님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멋진 음성을.
9: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액천에 대해서 음악을 담당하고 있는 주빗교회 안공헌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간증이 많은 목사님이신데. 그리고요.
10: 안녕하세요. H1A 모임에서 얼굴 마담으로 모든 목사님들을 밝은 미소로 행복을 주는 강주 비전교회 김은남 목사입니다.
7: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11: 안녕하세요. 액천에 대해서 분위기 메이커를 맡고 있는 담비교회 선미경 목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2: 저는 액션 에이드에서 키를 담당하고 있는 양산중앙교회 문은희 목사입니다.
0: 네. 오, 목소리가 좋으세요. 자, 오늘 귀한 목사님들이 글쎄 지금 여덟 분 오신 거죠?
2: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0: 아, 오늘 여덟 분의 목사님들이 출연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액츠원 8 어떤 공동체일까 소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성교회 유정환 목사님께서 준비하셨죠?
6: 네, 저희는 지난 라디오 전도대회에서의 VIP 전도 초청과 교회 정착을 위해서 연합으로 전도하자는 목적하에 모여서 만들어진 목회자 연합 전도팀입니다. 전도대회가 끝난 후에 광주 음파교회 서진호 목사님이 팀명을 만들어서 활동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명령인 사도행전 1장 8절을 영문 그대로 옮긴 액츠원 에잇으로 모임의 이름을 정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전도하면서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동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같은 노회의 목사님들이신가요?
7: 우리 같은 우리 광주 동노회 목사님들하고요.
0: 네.
7: 그다음에 교단이 다른 합동축.
0: 네.
7: 우리 박준식 목사님 노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노회를.
4: 아, 저는 광주 제일노회 노회장 맡고 있는 박준식 목사입니다.
7: 네. 네. 통합축 합동축.
0: 예, 통합과 합동측의 목사님들. 그러니까 네.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 있는 목사님들이 모이신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네. 네.
0: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이 공동체에 대한 얘기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목사님들을 모셨습니다. 영혼권에 대한 뜨거움과 열정 있는 목사님들

0: 액추원 A씨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자랑거리도 많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죠. 양산중앙교회 문현희 목사님께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1: 우리 액추원 A의 장점을 말하자면 첫째는 저희는 서로에게 든든한 영적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목회라는 애롭고 치열한 현장에서 언제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기도해주는 동역자를 우리가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게 안부 전화도 하고 교회 사정을 이야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문제들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쁨은 9배가 되고 또 무게는 9분의 1로 줄어드는 은혜를 연합 전도를 통해서 느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각기 다른 달란트를 가진 9명의 목사님들이 하나로 묶이면서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창조적인 사역과 달란트들이 샘솟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운전, 또 다른 목사님은 길 안내, 또 누군가는 손모아 찬양하며 또 다른 누군가는 모든 상황을 말씀과 연결하는 해박한 성경 지식, 또 웃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유머와 재치, 정말 많은 다양함이 있지만 그것이 서로에게 시너지를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에 목사님들의 다양함 속에서 솟아나는 에너지를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앞으로 액션 에잇은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이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들이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며 사명의 불꽃을 태우는 복음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시작된 이 아름다운 동역이 하나님의 사도행전을 앞으로 계속 써내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께도 저희 액션 에잇이 지치지 않고 이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양산중앙교회 문은희 목사님의 액션 에잇의 자랑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또 기도 제목까지 나눠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들 어떻게 모이게 됐습니까? 주빗교회 안공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2: 예, 이 모임은 우리 김용갑 목사님께서 주도하시고 네. 또 목사님들과 서로 연결하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때에 목회를 함께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전도를 함께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초청해 주셔서 기꺼이 응답하고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0: 네, 전도 부흥회 때 김영관 목사님께서 그 9개 교회 이름과 목사님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네. 그때 어떠셨어요?
2: 예.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방송을 들으시고 목사님 이름 나왔어요 연락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즐겁게 네. 방송도 듣고요 또 예. 함께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서 많이 힘이 됐습니다.
0: 다른 목사님들도 좀 많이 그런 얘기 듣지 않으셨어요? 방송에 네. 계속해서 교회 이름 나온다고?
3: 네네 그렇죠. 네,
0: 그러셨을 것 같아요.
4: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그냥 네.
0: 할렐루야.
4: 할렐루야.
0: 아, 저희가 이번 극동방송의 70주년 개국 70주년을 기념해서 전도대회를 4월 21일 가졌었고 그때 9개 교회가 연합해서 열심히 전도하셨습니다. 그 9개 교회 중 오늘 8개 교회가 남았는데요. 한 교회는 어디 갔습니까 지금?
4: 아예 목사님이 오늘 일이 있으셔가지고
0: 너무 아쉬워요.
4: 그렇게 좀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오시려고 예를 썼어요.
0: 네.
4: 근데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함께 듣고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0: 네. 그 한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되죠?
4: 광주 은파교회 우리 서진호 목사님이십니다.
0: 네. 목사님께 예, 한 말씀 하시죠. 김용관 목사님께서. 아쉬울 테니. 네, 나 가고 싶었는데.
4: 광주 은파교회 우리 서진호 목사님 사실 우리가 전도연합팀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있을 때 우리 서진호 목사님이 우리 다른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 모임을 계속해 나가자 네.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던 분이 서진호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영문으로 옮긴 액추원 8 이렇게 이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우리 서진호 목사님이고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항상 예. 감사합니다.
0: 네,
5: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이번 전도대회에서 큰 은혜를 경험한 교회들인데 종종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도대회 이후에 어떤 것들이 남았느냐 열매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도대회에 큰 은혜를 경험한 교회들인데 먼저 전도대회를 준비했던 과정이 궁금합니다. 탄빛교회 선미경 목사님 궁금해요.
6: 네. 예, 어느 날 우리 이게 건국신앙교회 예, 김영관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0: 예.
6: 아, 우리가 함께 전도를 해보자 그러시면서 자기가 너무 자신이 있다고

0: 저는 이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무조건 오케이였는데 자기가 자신 있다면서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하니까 예. 너무 신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흔쾌히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는데
1: 네.
0: 이제 그렇게 함께 처음에는 여섯 교회 정도가 이렇게 함께 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가 전도가 돼가지고 아홉 개의 교회가 된 건데요.
1: 교회를 전도해서 아홉 개
0: 네, 교회가 전도가 잘 되라고요. 아, 예.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단톡방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김영관 목사님이 매주 단톡방에 미션을 줬어요. 뭐 이번에는 광고를 내라. 또 이렇게 기도회를 해라. 또 교인들을 작정시켜라. 작정을 확인해라. 뭐 프랑카드를 만들어라. 뭐 이렇게 계속 예, 미션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예, 매주 몇 명을 작동을 했는지 또 기도회를 몇 명 참석했는지
1: 네.
0: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서로 공유를 하고
1: 예.
0: 또 목사님들이 만나서 서로 이제 교제도 하면서 피드백도 하고
1: 네.
0: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푸쉬를 하니까 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 그리고 카드를 만들었잖아요.
0: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저희들만의 전도 초청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마다 다 나눠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부담을 가지더라고요. 근데 좋은 부담을.
1: 네.
0: 그래서 아 이게 그냥 따라만 가면 되겠구나 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았고요. 이제 저희가 사실은 저희 교회는 지금 4년째 매해 라디오 전도 대회를 참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참석을 할 생각이었었어요. 그랬는데. 혼자 이렇게 참석하는 것보다 아홉 개가 연합을 해가지고 참석을 하니까 혼자 했던 그 3년보다 훨씬 더 효과도 좋고 참여율도 좋고.
2: 와.
0: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라디오 전도대 21일도 중요하지만 또 그 다음에 26일 날 교회로 초청해서 그분들을 정착시키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 교회, 이렇게 아홉 개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참여율이 좋았어요.
1: 네. 네. 그렇게 참여율이 네. 좋았고 네.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재진 목사님.
3: 네. 저희 우치동교회 이번에 전도대회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1: 네.
3: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는데요. 10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 만큼 전도에 대한 열망은 있지만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번에 처음 연합 전도를 시작했는데 선뜻 VIP 이름들을 작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1: 예.
3: 새로 카드도 예쁘게 만들어서 200장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이셨겠죠. 그런데 수요일도 모여서 기도하고 안 하던 금요 기도회도 만들어서 전도 대회를 위한 오로지 기도하면서 함께 해나갈 네. 때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1: 네, 그 구체적인 네. 내용들은 2부에 간증을 해주실 겁니다.
3: 안 되는데.
1: 문은희 목사님 어떠셨어요?
4: 저희는 이번 전도대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전도대회가 시작될 무렵도 교회가 이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대회는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막 제대로 하지는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회에 참여함으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당을 이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많은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할렐루야. 유종환 목사님은 네. 어떠세요 지금?
5: 네. 저희는 전도대회에 사실은 참여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어르신들도 많고 교회도 규모가 크지 않아가지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했던 것이 저희 교회 이제 장로님을 세우는 임직 예식이 준비되어 있어서 같이 겸해서 하게 됐는데 전도대회에 참여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연합하고 했던 모습이 결국 장로 임직 예식까지 잘 이어져서
1: 네.
5: 지지난주에 장로 임직 예식까지 무사히 네.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1: 네. 네. 아, 네. 그러셨군요. 축하드립니다.
5: 네,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건국신한교회 네. 김영관 목사님.
6: 예,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겸손하셔서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아홉 교회 교회에 라디오 전도대회에 초청된 분이 115명입니다.
1: 와, 아홉 개 교회에 예,
6: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일 때문에 성도들이 많은 힘을 얻었고
1: 네.
6: 특별히 우리 교회에 26일 당일에는 39분이 오셨고
1: 와.
6: 그리고 지금 5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매주 등록이 되어지고 또 이번 주 등록되어지고 한 달 동안 계속 되어져서 현재까지는

0: 9명이 이제 등록을 한 상황입니다.
1: 네.
0: 저는 그 모든 상황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9개 교회 가운데 그 전도했던 부분들이 이어져서 아마 6월에도 또 이번 달에도 다음 달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2: 아멘. 네.
1: 그래서 이 전도대회 이후에 사실 그 대상에게 흑염소가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그 9분의 목사님께 흑염소가 왔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네. 얘기입니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김재진 목사님.
3: 네, 생각지도 못한 아주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보성에 늘 푸른 흑염소 우리 추교전 장로님께서 김영감 목사님께 큰 염소를 주셔가지고 저희는 앞다리와 머리를 받았습니다. 마침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9일날 토요일날 지역 어르신들 초청 식사 대접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탕을 뭐로 할 것인가 고민했는데 한방에 해결됐습니다. 흑염소로 영양탕을 제공해 드렸고 얼마나 양이 많았는지 주일날까지 온 성도들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1: 그래요. 9개 교회에서 또 은혜를 받은 특별한 교회가 우치동 교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목사님들께서도 모여서 뒤풀이 하셨잖아요.
0: 네.
1: 흑염소를 드시면서.
0: 그렇습니다. 우리 흑동방송 지사장님과 함께 우리 그 흑염소 대접하시는 장로님과 함께 우리 전체 우리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함께 또 식사를 했었습니다.
1: 네, 그래요. 오늘 귀한 분들 떴습니다. 이름이 너무 멋지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떴다, 떴다, 떴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예, 지금 보이시죠? 응원의 문자 메시지.
0: 네, 감사합니다.
1: 액츠원에잇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기적을 쓰시는 목사님들이 오늘 출연하셨어요. 우리 김은란 목사님,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목사님, 응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5941님, 담빛교회 선미경 목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 얼굴도 예쁘시고 말씀도 짱, 기도도 짱, 찬양도 짱이라고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목사님이라고.
0: 맞습니다.
1: 예, 하나님이 목사님 엄청 예뻐하십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예, 액츠원 기다리고 있었다고 우리 상머슨 목사님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
0: 목사님 감사합니다.
1: 아,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좋네요 라고 보내오셨습니다. 또 김은란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전도하면 김은란 목사님이죠. 저희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섬김을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김은란 목사님이십니다. 비전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지난주에 또 출연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예, 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축복의 마음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655님이 주빛교회 안공원 목사님 사랑 많으시고 헌신적으로 항상 보살펴 주시고 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목사님.
4: 사랑합니다.
1: 네. 그리고 와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교회의 연합정도 정말 감사한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우치동 교회 김재진 목사님 파이팅.
5: 파이팅.
4: 감사합니다.
1: 유재백 장로님 우리 목사님들 너무 은혜인데요. 라디오로 듣는 목사님들의 음성이 마음을 울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 역시 비전교회 우리 김은란 목사님 응원이 많이 들었네요.
0: 비전이 예. 있습니다.
1: 예. 우치동교회에서도 응원이 들어오고 우리 목사님들 함께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오지 못한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축복의 마음들 보내주시고요. 지금부터 8행시 할 거거든요. 모든 분이 뛰어나시겠지만 잘한 분 한 분 콕 집어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 그 목사님께 식사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드셨다면 이번에는 예 떡갈비로 드실 수
0: 있습니다.
1: 예, 식사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 눈빛 살아납니다. 지금 살아나요. 분위기 완전 달라졌어요. 준비되셨습니까?
6: 네.
1: 네 좋습니다. 한 분 한 분 가보도록 할게요. 박준식 목사님부터 가볼까요?
7: 네 오늘 띄워주시면 하겠습니다.
1: 네 준비됐나요?
6: 네.
1: 자 들어갑니다. 시작.
7: 사랑과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도움과 능력으로 행복하고 아름답게 연합하여 전도하며 일사각오와 일심동체로 하나되어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팔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절절한 심정으로 우리 함께 전도합니다.

0: 갑시다.
1: 시부회장님.
2: 네, 다시 한번 본인을 각인시켜 주세요. 교회 이름과 성함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0: 멜로강 교회 박춘식 목사입니다.
1: 반갑습니다.
2: 자, 기호 2번으로 갑니다. 준비됐나요?
3: 네.
2: 네, 기호 2번. 자, 저는 누굽니다. 이렇게 관성. 예.
3: 저는 우치동 교회 김재진 목사입니다.
2: 네, 운 띄워 주세요. 시작.
3: 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극동방송 가정 여러분.
4: 도.
3: 도무지 지칠 줄 모르는 구령의 열정을 가슴에 품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우뚝 선 9개 교회 연합팀이 있습니다.
4: 전
3: 전심을 다했던 이번 라디오 전도대회는 은혜 속에 막을 내렸지만 일상 속에 시작되는 우리의 진짜 전도는 이제부터 장벽을 허물고 함께 동력해 주신 모든 성도들 동력자분께 감사드리며 팔을 걷어붙이고 생명의 복음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는 절망 가득한 세상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는 우치동 교회 액추원 H 되겠습니다.
2: 이거 작정하고 나오셨네. 작정하고.
5: 식사권 빼앗기게 생겼네.
2: 자, 기호 3번으로 가볼게요. 자, 3번 소개해 주시죠.
6: 네, 3번 세성교회 유정한 목사입니다.
2: 네, 목사님 자신 있습니까?
6: 네, 있습니다.
2: 오. 아, 근데 잘생기셨어요.
6: 감사합니다.
2: 목사님 얼굴 담당이십니다.
5: 네,
2: 자, 운 띄워주세요. 준비 시작.
4: 서.
6: 사심 없이
4: 도.
6: 도전하는
4: 행.
6: 행복한
4: 오. 전.
6: 전도 생활로
4: 일.
6: 일당 백.
4: 전.
6: 장소 불문
4: 8
6: 팔방 미인되는
4: 설
6: 전라남도 광주특별시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화이팅!
4: 화이팅!
2: 오, 좋습니다. 기호 4번 갑니다. 목사님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나요? 혹시 또 3일 금식 하신 거 아니에요?
7: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2: 문 띄워주세요. 준비 시작.
4: 4.
8: 사실 우리 H1H 떴다 하면
4: 도!
8: 도저히 눈을 뗄 수 없는 열정이 솟아납니다.
4: 행!
8: 행복한 미소가 가득한 목사님들이
4: 전!
8: 전파 선교사와 극동가족을 놀라게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4: 1!
8: 일단 한번 들어보라니깐요.
4: 3!
8: 장담하건대 오늘 방송 대박!
4: 8!
8: 팔팔하게 살아 숨쉬는 현장의 소리
4: 절!
8: 절대 놓치지 말고 함께 듣고 기도해주세요.
2: 기호 4번 김영관 목사님이셨습니다. 자, 기호 5번 갑니다. 안공원 목사님 만만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예,
9: 안녕하세요. 주빛교회 안공원 목사입니다.
2: 네, 같이 갑니다. 운 시작.
4: 4.
9: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4: 도
9: 도와주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4: 행.
9: 행동하는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4: 전
9: 전하여라 온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4: 1.
9: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두운 이 세상을 향하여.
4: 3.
9: 장벽을 뛰어넘어 주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4: 8.
9: 팔방미인되어 어디서든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4: 4.
9: 절대 흔들림 없이 땅끝까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2: 안공원 목사님이셨어요. 기호 5번이었습니다. 6번으로 갑니다. 김은남 목사님 준비됐습니까?
10: 네.
2: 네. 기호 띄워주세요.
10: 네. 예. 제 소개할게요. 예. 기호 6번입니다. 6번.
2: 예, 6번.
10: 광주 비전교회 김은남입니다.
2: 예. 예, 그래요. 운 띄워주세요. 시작.
4: 4.
10: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리운 고향 해남 시골을 떠나 도시로 올라와서
4: 행.
10: 행복하게 살다가도 두려움이 물밀듯 밀려와 불안했지만
4: 전
10: 전도를 받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4: 일.
10: 일이 아무리 바쁘고 생활이 고될지라도
4: 장.
10: 장탄식이 나오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4: 팔.
10: 팔이 툭 쳐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4: 절.
10: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믿어 너무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감사뿐입니다. 할렐루야. 기호 6번입니다.
8: 역시 비전교회.
2: 네, 포인트를 딱 집으시네요. 자, 7번. 우리 선미경 목사님 만만치 않으세요.
5: 네,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네.
2: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벼르고 있어요.
8: 네, 네.
2: 자, 들어갑니다.
5: 예, 완전 수 7, 럭키 7. 네. 담비. 선미경 목사입니다. 예.

0: 운디워 주세요. 시작.
1: 사.
2: 사명인데
1: 도.
2: 도망가고 싶다가도
1: 행.
2: 행하다 보면
1: 전.
2: 전도가 됩니다.
1: 일.
2: 일인 일명 전도합시다.
1: 장.
2: 장소 구분하지 말고
1: 팔.
2: 여덟 명에게 매주 전도하면
1: 절.
2: 절대 안 올 것 같은 사람도 옵니다. 됩니다.
0: 오, 이 센스 어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제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문은희 목사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예, 잠재력이 예. 자, 운팀워 주세요. 준비 시작.
1: 사.
3: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1: 도.
3: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위대한 약속을 주셨으니
1: 행.
3: 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라.
1: 전.
3: 전능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1: 일.
3: 일생 동안 주님의 신실한 증인이 되리라.
1: 장.
3: 장엄한 주님의 명령을 마음에 깊이 새겨
1: 팔.
3: 팔방으로 나아가 복음의 빛을 비추며
1: 절.
3: 절대적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리라.
0: 네, 본인을 지지해달라. 짧게 예, 한 번씩 말씀을 해주세요. 박춘식 목사님부터 면류관 교회 기호 1번.
4: 기호 1번 면류관 교회 박춘식 목사입니다. 아, 1번이 늘 어려운 자리인데 다 까먹으셨죠?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기호 1번 면류관 교회 박춘식 목사입니다.
5: 우리 노회장님.
0: 자, 기호 2번.
6: 아, 역시 무척 갑니다. 기호 2번 기억해 주십시오. 오치동 교회 김재진 목사입니다.
7: 네, 기호 3번 세성교회 유정한 목사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호 3번 꼭 찍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8: 기호 4번 김용관 목사입니다. 저는 우리 1번 노회장님이 갈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0: 갈비는 아니고요. 떡갈비 식사권.
8: 떡갈비.
0: 네.
9: 기호 5번 오 주님. 오 5번입니다. 5번 주님께 한 번 모십니다.
0: 예.
10: 무조건 6번입니다.
0: 네. 자, 7번.
2: 7번 담비교회입니다.
0: 네. 에,
2: 저기 도와주세요.
10: 제가 잘할게요. 예.
0: 자, 시간이 없습니다.
3: 8번 양산종합교회 문은희입니다.
0: 네. 네, 오늘은요 극동방송의 라디오 전도대회 때 9개 전도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X1-8을 만드셨는데 어떤 열매가 있는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 계속됩니다.

시 1분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예장 고신 전 총회장이시자 고신 통일대비위원장으로 사역하신 사직동교회 김철봉 원로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라고 우리 인생을 최고의 아름다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끝없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원의 은총을 거역하면서 교만과 배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악하고 유치한 전쟁과 살육, 동성애, 가정 파괴, 미워함, 낭비, 환경 오염, 파괴를 자행합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습니다. 생명과 평강을 선사하는 진리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 결과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지도자들이 변망덕한 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간 박해가 너무나 극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부디 북한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도 변망덕한 죄를 짓지 않도록 깨어 경성하면서 복음의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통일된 대한민국 한반도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지금까지 예장 고신 전 총회장이시자 고신 통일대비위원장으로 사역하셨던 사직동교회 김철봉 원로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0: 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귀한 찬양의 선포처럼 오늘 정말 귀한 목사님들께서 나오셨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전도대회를 진행했었는데요. 광주 지역에서는 4월 21일 있었습니다. 그때 9개 교회가 연합해서 열심히 전도하셨거든요. 오늘 그 귀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액츠원 에잇이라고 팀명을 정하시고 오늘 방송에 출연하고 계세요. 목사님들 정말 귀하십니다. 지금 문자 메시지가 많이 쌓여져 있는데요.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은희 목사님. 네, 지금 앞에 보이시죠? 화면이.
1: 네네네. 네, 보이고 네. 있습니다.
0: 7121님이 누구를 지지하셨죠?
1: 6번이요. 광주 비전교회 김은남 목사님 6번을 지지했습니다.
0: 네, 그리고 8345님이 누구를?
1: 센스 0점 만점 7번 담비. 네.
0: 자, 그리고 7567님이
1: 7567님이
0: 네,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1: 어쩐지 오늘 수준이 완전 다르더라니요. 그렇구나 입니다.
0: 네, 우리 목사님들 고백에 또 7행시 8행시에 감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989님이
1: 5번 주비교회 안공훈 목사님 열정 화이팅이에요.
0: 그리고 3248님께서
2: 김재진 목사님 화이팅!
3: 화이팅!
0: 그리고 8485님이
1: 1번 8번 모두 1번에서 8번까지 모두 한 표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아, 저도 드디어 8번에 들어갔습니다.
0: 그런데 중요한 거 이런 표는 무효표? 아, 네, 그래요. 98

0: 9884님께서 문자 메시지 주셨습니다. 9884님은
1: 파랭시 목사님들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멸류관교회 박춘신 목사님 1번.
0: 드디어 1번입니다. 목사님 감사의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감사드립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멸류관교회에 부응이 있으라.
3: 아멘.
0: 아, 그리고 또 이분이 누구십니까? 4735님께서 이렇게 주셨네요.
1: 김은남 목사님 화이팅. 어려운 가운데 항상 승리하시길. 광주 성지교회 윤한근 장로님께서
0: 세상에. 성지교회 윤한근 장로님께 한 말씀 주십시오.
4: 장로님 멋지십니다. 항상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0: 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9538님께서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1: 건국신앙교회 김영관 목사님, 전도의 열정도 많으시고 교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목사님 화이팅입니다.
0: 화이팅!
3: 화이팅!
0: 네, 지금 이 찬양이 부흥 메들리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 지역의 교회들 가운데 큰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 아멘.
0: 전도대회 그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부흥의 물결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3: 아멘.

0: 네, 그리고 또 문자 메시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0967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1: 사도행전 1장 8절 발행시. 우와, 시인이 따로 없으시네요. 김재진 목사님 반했어요. 아마 사모님이 아니실까.
2: 번호가 절대 사모님 번호가 아닙니다.
0: 오, 그래요. 감사의 한 말씀 하시죠.
2: 집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아멘.
1: 아멘.
0: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1: 아멘.
0: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있기까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아, 조금 전 1부 시간에 제가 잠깐 멈추십시오. 2부에 하시죠. 라고 했던 우리 우치동계 김재진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통이 오래인 것만큼 사실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게 되잖아요. 네. 머물러 있게 되고 또 그대로 정체 있는 시간도 있고 여러 시간들을 건너 오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다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목사님, 네. 간증 저는, 나눠주시죠.
2: 네. 고향은 전남 신안군 아름다운 섬 하이도입니다. 배를 타고 가야 되고요.
0: 예.
2: 저희 동네 교회가 없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가 들어왔는데 어느 날 옆집 친구가 초가집 예배당에 재미있는 구경 가자고 해가지고 친구 따라 처음 교회에 가게 되었고요. 그곳에 딱 갔는데 기타를 치시면서 뜨겁게 찬양을 하시는 젊은 신학생 전도사님을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고2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서원했어요. 예수님 전하는 자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남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지요. 했는데 소망 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2학년 1학기 마치고 군대에 가서 제대하고 다시 복학을 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때까지 하이도 광주에서 버스로 목포까지 가서 목포에서 배를 타고 3시간 가까이 4시간 걸렸죠. 그때는 4시간 타고 주일학교 성가대 차량 운행 다 맡아서 헌신을 했죠.

0: 네, 하이도의 목사님들과 장로님의 사이에 아주 뜨거운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목격하고 마음의 상처도 받고 아,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아니다 싶어서 다시 세상으로 뛰쳐나갔죠. 돈을 벌어야겠다. 그리고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를 세상에서 훈련시키시고 깎으시고 연단하신 끝에 마침 2013년 3월 제 어깨를 거룩한 목사 안수를 얹어주셨습니다. 아, 네. 참 신비로운 것은요, 사역을 했던 곳이, 전임 전도사로 사역했던 곳이 바로 지금 심어하고 있는 의지동 교회입니다. 제가 2010년 12월에 처음 그곳에서 전임 사역을 시작했고요, 그해 13년 3월에 안수를 받고 12월에 고향인 신안 도처동북교회에서 8년 가까이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주로 바로 올려주셔서 2020년 코로나 시작하는 그 첨단 지역에 저를 또 보내주셔서 4년 넘게 또 도시 목회를 경험하게 하시더니 마침내 2024년 10월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사랑을 고백했던 친정 같은 이 우치동 교회로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돌고 돌아 다시 만난 우치동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며 너무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 홀로 이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한다는 목회적 고독감, 압박감도 있었습니다. 전통이 올해로 10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요. 전임 목사님 은퇴하셨지요. 원로 목사님은 무려 38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다시 목회를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 고향 친구이기도 하고 동기이기도 한데요, 정말 함께 하자, 이번 라디오 전도대회가 있다, 같이 하자, 저를 꼬시더라고요.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함께 그 일을 시작했고요, 9분의 목사님을 또 만나고 목회 아픔에 벽을 헐고 또 다른 목사님 교회 내 교회처럼 내 교회처럼 눈물 흘려 기도하기 시작하며, 그리고 오랜 목회적 고독감이 눈높도 치유되어서 목회는 혼자 외롭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아름답게 동역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제 목회가 행복해졌습니다. 그러니 성도들도 역시 행복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무도 작정을 안 해요. 그런데 걸어간 부담감이었는지요, 당일날 4월 21일 당일날 함께 하신 분들이 무려 16분이나 되었어요. 와. 11분이 전도대회 참석했고 그분과 함께 주일날 26일날 16분이 참석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리고 이제 4분이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 아멘. 네. 네. 목사님, 그 전에 우치동 교회 전도 상황은 어땠어요?
0: 109년 동안 그 마을에 있었지만 교회 다니신 분들은 교회 다니신 분들,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사시는 분들, 이 선이 정확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그냥 만나면 인사나 할까, 교회 오라는 말은 물론 하셨겠죠. 그런데 역시 부담이 되셨나 봐요. 또 삶의 모습들이 아름답고 또 서로를 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들이 계속되었다면 달랐을 텐데, 교회 가자고 해도 안 오니까 음식을 해서 노인당에 그저 한번 절기 때 갖다 드리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번 전도대를 하면서 어버이날 행사도 초청해서 식사도 대접했고, 또 절기 때 선물도 집집마다 성도들 짝지어가지고 선물 돌리게 하고, 네, 만나게 하고 그랬더니 마음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1: 와, 마을의 네, 마음의 문이 열렸네요. 네. 할렐루야. 네. 네,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오기까지 쉽지 않은 목회의 여정을 다들 겪으셨을 것 같아요. 개척교회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개척해서 오늘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많은 정말 피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그리고 오늘을 예 살고 계신 귀한 목사님들 응원하고 싶습니다.

0: 싶습니다. 극동방송이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 제가 김영관 목사님과 잠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목사님도 쉽지 않으셨죠? 여러 과정들이.
1: 아, 그렇죠. 개척, 지금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많으시고, 개척하다가 부임하신 목사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들 그 상황들을 제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저도 지금 10년이 되는데, 정말 이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 10년 기간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나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우리 라디오 전도들을 통해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하겠다라는 이 함께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저에게 힘을 줬는지 모릅니다. 혼자 해왔던 그 시간들을 성공을 해도 외롭고 또 실패해도 외로운데 우리 함께하니까 성공이나 실패라는 것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아 이게 사명이구나 행복이구나 감사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단어들이 제 가슴에 신비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축복합니다.
0: 네, 그래요. 이 시간은요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께서 전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교회로 초청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짧은 교회 홍보와 그리고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공개적인 초청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센스 있게 준비됐습니까?
2: 네. 네.
0: 너무 깊이 빠져 계신데요. 예, 자, 한 분씩 돌아가면서 먼저 박춘식 목사님부터 해볼까요? 면류관 교회입니다.
3: 네, 면류관 교회. 면류관 교회 박춘식 목사입니다. 면류관 교회. 제가 교회 이름을 면류관이라 지은 이유는 스데반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스데반. 선교사적 삶을 살아간 평신도 집사이지요. 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평신도들이 스데반처럼 면류관 받는 것처럼 스데반처럼 평신도 선교사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면류관 교회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3: 북구 일곡동 자연마을에 있습니다.
0: 네, 일곡동 자연마을에 있대요. 자, 김재진 목사님.
4: 네, 저희 우치동 교회는 행정구역상 광주광역시이지만 성도들이 오선도선 논밭을 일구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도시 속의 성경 시골 교회입니다. 1917년 4월 10일 미국 남장로교 타마저 선교사님이 이곳 용종마을에 처음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이래 올해로 무려 109년의 유서 깊은 믿음의 역사를 묵묵히 이어오는 교회 사랑과 가족 같은 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아멘. 네. 네, 그리고 유정환 목사님.
5: 네, 저는 새성교회의 유정환 목사고요. 용두동에 있습니다.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고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성교회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0: 교회 이름 다시 한번.
5: 새성교회 유정한 목사.
0: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요?
5: 용두동에 있습니다.
0: 용두동. 자 그리고 김영관 목사님.
1: 네, 시내가에 심은 행복한 나무 건국신앙교회 김영관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회복, 축복, 행복 세 가지의 복을 가지고 성장하며 성장을 넘어서서 성숙하고 성숙이 지나 치유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건국신앙교회입니다.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축복의 나무 건국신앙교회로 오세요. 제가 잘할게요.
0: 네, 김영관 목사님이셨어요. 오, 간절합니다. 자, 다음 안공원 목사님.
6: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동 호수공원 근처에 아름답게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를 하고 있는 주비교회 안공원 목사입니다. 성도가 행복해야 목사도 행복하고 성도가 기뻐야 목사도 기쁩니다. 행복하고 기쁨의 목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 주비교회로 오세요.
1: 아유, 네. 가겠습니다.
0: 주비교회 주소 다시 한번.
6: 예, 주비교회는 양산동 호수공원 근처에 있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양산동 호수공원의 주비교회 기억하세요.
6: 감사합니다.
0: 자, 다음.
7: 네, 안녕하세요. 광주 비전교회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강

0: 귀한 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평가된다라고요. 강주비전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벅차게, 여러분을 벅차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와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고 여러분을 강주비전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벅차게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강주비전교회입니다.
1: 가고 싶습니다.
2: 자, 그리고
3: 네, 저희는 양산동에 있는 담빛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작년하고 다음 세대 청년이 딱 5:5의 비율로 균형을 갖추고 있는, 그리고 찬양이 살아있는 그런 초대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2: 네. 네.
3: 담빛 교회입니다.
2: 네. 담빛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예요. 그 전도대회 1회부터 네. 4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문은희 목사님, 앞서 목사님들께서 적극 홍보를 하셨어요. 예, 마지막 대미를 장식해 주시죠.
4: 교회 이름은 양산중앙교회지만 위치는 본촌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산중앙교회는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산중앙교회로 오세요.
2: 네, 그래요. 오늘 귀한 믿음의 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교회들이 오늘 출연을 했습니다. 총 8교회가 출연을 했는데 아쉽게도 한 교회는 오지 못했어요. 목사님께서 땅을 치고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모시고 싶네요. 네, 목사님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다들 행복하셨어요?
1: 네, 행복합니다.
2: 네. 박춘식 목사님, 네, 사실 목사님께서는 교파가 다르심에도 불구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 또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앞장서고 계시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셨고 또 감사의 마음 좀 전해주시겠어요?
5: 네, 김영건 목사님 제 오랜 친구이기도 해서 어느 날 전화가 와서 김 목사 하자는 것은 다 해야 되고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전도대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개척한 23년 됐거든요.
2: 네.
5: 수없이 많은 전도를 했습니다. 초청잔치를 했는데 외부에서 하는 건 상당히 어려웠죠. 그런데 이번 전도대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 전도하고 싶은데 교회로 바로 데려오기 어려우니까 극동방송에서 하는 이 전도대회 외부에서 하는 것을 초청하는 게 너무 마음이 편하고 초대하기 편해서 이 마음을 함께 가지고 하니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을 또 기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자기들이 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년을 더 기대하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자기 노회, 자기 시찰 목사님들과 함께 하는데 제가 꼭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당연히 전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함께 동참해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동역자들 만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2: 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셨네요.
5: 네, 그렇습니다.
2: 친구야 고맙다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5: 김 목사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
2: 고맙다. 네, 감사의 마음 좀 전하시죠. 네, 또 함께해 주신 목사님들께.
6: 네, 광주제일로의 노회장이신 멸류관교회 박준식 목사님을 비롯해 광주비전교회 김은남 목사님, 광주음파교회 서진호 목사님, 담빛교회 선미경 목사님, 세성교회 유종환 목사님, 양산중앙교회 문은희 목사님, 우치동교회 김재진 목사님, 주빛교회 안궁호 목사님, 참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부름받은 목사이면서 또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시대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 같습니다. 참으로 힘겹고 버거운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살아내야 하고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어가는 이 거룩한 사명에 목사님들과 함께하고 있어서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극동방송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9개 교회가 기쁘게 연합하고 목사님들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랑하고

0: 존경하는 목사님들, 저에게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뿌려주신 회복과 축복으로 빛나는 빗살 가루입니다. 목사님들이 숨쉬는 곳마다 목사님들의 밝은 에너지로 어두운 동굴은 반석이 되고, 그 반석 위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펼쳐져 영적인 생태계가 살아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고등학교 시절 종교부 활동을 함께하며 모세와 지팡이라는 듀엣으로 찬양했던 내 소중한 친구 박춘식 목사님, 이제는 한 노예를 섬기는 노예장이 되어 있는 친구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으로 풍성해집니다. 교단은 달라도 늘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어 고맙습니다. 나 또한 언제나 목사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역자로 곁에 있겠습니다. 아멘. 참으로 존경하고 뜨겁게 사랑합니다. 상모슴. 지금은 지금은 상모슴. 김영관 올림.
1: 네, 오늘 극동방송의 전도대회 지난 4월 21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있었죠. 액츠원에잇이라고 목사님들의 전도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 전도 모임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오늘 떴다에서 나눠드렸어요. 이 부흥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흘러가길 간절히 바라면서 구호 외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시작.
0: 사도행전 역사를 이어가는 액션 에이!
1: 찬양으로 이 시간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FEBC 극동방송입니다.
2: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에 위치한 소망의 언덕교회 강성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씨앗의 법칙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3: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자, 소망지기들의 고백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우리는 오늘도
1: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0: 선포된 말씀은
1: 믿음으로 해석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0: 말씀이
1: 삶이 되도록 결단하고 성도와 사랑으로 교제합니다.
0: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씨앗의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을 좀 세워봤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지 좀 궁금해요. 바라기는 모두가 좀 가벼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 정말 치열했겠죠. 그래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있을 줄 알아요. 어떻습니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내 기도는 뭔가 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왜 마음이 무겁죠? 열심히 살아요.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뭔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지쳐갑니다. 그런데 지쳐있는 표정을 또 교회에서 보이자니 믿음 없어 보일 것 같아서 교회 가면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마음을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제가 언젠가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후로 가장 짧은 본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짧음 안에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죠. 낙심하지 말라. 명령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그런 성경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명령어를 쓸 때 군대 용어를 많이 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 군대에서 쓰는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활동했을 당시에는 로마가 뭐 명실공히 세계의 슈퍼파워였어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로마의 영향권에 있는 모든 곳에서는요. 로마 군대의 압도적인 권위를 경험한 그런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쓰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인용을 한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하면 우리는 사실 그렇게 큰 감흥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제가 의역을 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느낌인 겁니다. 야, 걱정하지 마. 이거는 뭐예요? 친구가, 동료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군대에서 뭐라고 합니까? 1882번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군대 용어잖아요. 지금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말을 듣는 회신자들이 어때요? 정신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로마 군대가 내 앞에 와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공포와 압도적인 권위를 느낌으로 인해서 이 가슴에 더 잘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에 단순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한 가지를 전제하거든요. 그게 뭐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수신하는 사람에게 낙심할 만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강한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하지 않는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더 나아지지 않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일종의

죄책감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데 변화가 없어. 그러면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아, 내 믿음이 정말 작은 걸까? 내 기도가 혹시 많이 부족한 걸까?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없는 걸까? 그러니까 낙심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때문에 또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 때문에 낙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요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쳐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이기도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지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피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껏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달려온 거리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울이 조금 더 듣는 수신자들에게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복음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 로마 군대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로 전달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사실 이러한 명령보다는 뭐가 먼저이냐면 하나님께서 너가 열심히 달려온 그 길을 알고 있다, 보고 있다 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가 먼저 앞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는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명령적인 언어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구나에 대한 하나님의 만지심, 위로와 격려를 먼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위대한 것은요, 이게 단지 위로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선행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먼저 떠올려지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행이 뭐예요? 우리는 너무나 유교적인 어떤 관점 안에서 도덕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선행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는 조금 달라요. 헬라어로 선행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단어를 쓰거든요. 아가톤이라는 말과 그리고 칼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아가톤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선행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가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가톤이라는 말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칼론이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근데 칼론은 뭘 의미하냐면 품위를 지키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품위를 지키는 태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에 이 문장의 구조를 잘 보시면요. 선행과 낙심하지 않는 것이 나란히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낙심하지 말고 칼론. 칼론이 뭐라고요? 품위를 지켜라. 믿음의 품위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온전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품위를 지켜낸다는 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직역해서 말하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 결국은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버텨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켜내는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 지켜내는 품위를 가리켜서 선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씨앗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씨앗을 농부가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뭐가 나옵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땅만 보여요. 자, 그런데 흙 아래에서는 너무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씨앗이 껍질을 깨고 나와서 뿌리를 내리는 과정,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땅 위에서 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흙 아래에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요. 사실 이 농부에게는 어떻습니까? 농사 짓는 한 해의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이에요. 왜? 그 시간에 땅 속에서 씨앗이 깨지고 뿌리가 내려져야만 1년 농사가 거기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 보여.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 굳게 서서 그 믿음 붙들고 살다 보면 뭔가 좋은 일 있겠지. 근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없네. 그렇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서 뭐예요? 지금 결정적인 시간이 진행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내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 정말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 기도들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단지 아직 땅 속에 있는 겁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난 뒤에 아직 땅 위로 뭔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농부는 밭에 나옵니다. 여지없이 출근해요. 이상한 거죠. 아니, 왜 출근을 합니까? 아직 뭐가 안 나오는데. 그런데 출근을 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밭에다가 물을 줘요. 자, 그럼 이 농부가 며칠 더 지나야 싹이 자란다는 것을 몰라서 이러는 겁니까? 아니죠. 농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나 농부가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킬 때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수확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 농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쳤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안 보여서 믿음 가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변함이 없어. 뭔가 낌새가 없어.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켜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라기는 먼저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가정에서, 아들로서,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꿈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리고 직장에서 CEO로서, 사장으로서, 연구가로서 지켜내야 할 자리를 묵묵히 지켜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후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어떻게 된다? 거두게 된다. 거둔다는 게 뭐예요? 결국 열매를 수확한다는 거잖아요. 이득을 본다는 거잖아요. 이윤을 남긴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웃을 날이 온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때가 이르매. 이건 시간과 관련된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시간을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크로노스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냥 시계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흘러가는 이 세상에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하는 그때는 크로노스를 쓰지 않았어요. 카이로스를 썼습니다. 자, 그럼 이 카이로스는 어떠한 의미냐?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수확의 때, 응답의 때, 내가 뭔가 바라던 그 열매를 결국 맺는 때. 자,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정하신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요, 우리가 뭔가 애를 태운다고 해서 이 시간이 앞당겨진다거나 아니면 늦어지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때를 정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데, 때가 정해져 있다는데, 내가 포기하든 말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 열매가 맺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열심히 살 필요도 없겠네요? 여러분, 오늘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카이로스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오는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으로 씨앗을 심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때를 바로 이 카이로스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때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이지 이 자리를 떠나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때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런 조급함도 내려놓고 때가 지나버렸다라고 하는 어떤 불안감도 내려놓고 그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거기에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굳게 선다는 말은 두 발에 힘을 딱 주고 저항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그래도 그때가 안 오면 어떡하죠? 아니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가장 극적인 부분은 포기하지 말라는 권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에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약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을 내가 얼마나 믿고 그 믿음 붙들고 두 발 딱 힘주고 서 있느냐.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것을 이루는 분의 신실함 만큼 유효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실함이라는 말 자주 쓰잖아요. 찬양할 때도 신실하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의미가 뭐예요? 뜻이 뭡니까? 변함없는 부지런함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변함없이 부지런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신실하심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요 그 신실하심을 위해서 실제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이 땅에 뿌려주시고 땅 속에서 썩어지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근데 다 이루어지기는 개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끝난 것 같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동고동락 가면 뭐합니까? 다 흩어졌고요. 예수님은 무덤에 갇혔어. 무덤문이 닫혔습니다. 무덤문이 닫히니까 동굴이 캄캄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의 현실 같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딱 사흘이었어요. 사흘 후에 때가 이르렀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부활 사건이죠. 예수님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서 부활하시니까 이제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다 각자 고향 앞으로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졌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고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약속은요. 단순한 어떤 야 너 믿음을 가져 그러면 된다니까 라고 하는 격려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 자신이 먼저 임상실험을 하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그 삶을 살아내심으로써 먼저 본이 되시고 보여준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버티고 서 있으면 반드시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이에요. 명품을 사면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보증서가 따라오잖아요. 그 보증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두게 된다.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고 직장에 돌아가고 학교에 돌아가면 똑같아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보는 눈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반드시 그때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수학은요, 뭔가 환경이 받쳐져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품위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믿음의 품위를 지켜낼 수 있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이 되고 믿음의 아빠가 되고 오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믿음의 품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먼 곳에서 오랜만에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고 또 정말 오늘처럼 무거운 마음, 무거운 발걸음을 하고 내가 과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교회에 가야 되나? 라고 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오신 성도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단순히 너 정신 차려 이렇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달려온 그 거리를 안다 위로하시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믿음의 품격을 지키고 나아갈 때 내가 너의 때를 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의 기도 제목들 위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반드시 수확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때를 세상 가운데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보화.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06번 길 65-14에 위치한 소망의 언덕교회 강성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7478-9623, 010-7478-9623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우리는 때때로 실패와 좌절, 상처와 아픔을 겪으며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답이 나오지 않는 고민들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매달려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한순간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당장에 닥친 이 절망의 시간들이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선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에는 좋은 일만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 오랜 기다림, 나의 무너진 계획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단순히 지나가게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과정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조차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혹시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답답함과 염려가 있다면요,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께서 결국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허락하신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 카카오톡 참여는 무료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기도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사연 기다리며 첫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강찬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0: 아멘. 사랑하는 구주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목사님과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 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반석교회 양정혜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 어느덧 6월의 첫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첫날을 시작하면서 이 6월 한 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6월의 첫날을 시작하며 이 월요일을 시작하며 이 한 주를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렇지만 시작한다는 건 기대가 참 가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0: 아멘.
1: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개개인을 위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일하고 계실 건데, 주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0: 아멘.
1: 6월은 특별히 나라를 사랑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선거가 있는 주간입니다. 온 성도가 지금까지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번 한 달은 더더욱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연약한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혼자 기도하지 않고 이 방송을 통하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많은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0: 아멘.
1: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주님의 눈이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시작을 주께 의뢰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0: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첫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0248번님, 우리 가족 김선아, 강대경, 강유진, 강성철, 강다윤의 구원을 위해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우리 가족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3년간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데 너무 힘이 드네요. 혼자 힘으론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가족이 다시 합쳐 살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간절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처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 보내주신 0248번님의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하나님, 0248번님 붙들어 주십시오.
0: 아멘.
1: 그 누구보다도 붙들어 주셔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0: 아멘.
1: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3년간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자 예수 그리스도 가슴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0: 자, 하나님, 이 모진 고난과 아픔을 감당하고 있는 0248번님을 기억하시고 기도처럼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고 한 언덕 또 한 언덕 넘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사랑하는 0248번님의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김선아, 강대경, 강유진, 강성철, 강다윤 구원해 주십시오.
1: 아멘.
0: 하나님, 김선아, 강대경, 강유진, 강성철, 강다윤 하나님 반드시 반드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변에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을 좀 보내주셔서 듣는 이야기, 들리는 이야기, 고백되어지는 이야기가 예수의 선한 이야기이길 원합니다.
1: 아멘.
0: 그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깨뜨리기 시작하면 언젠가 0248번님의 간절한 기도처럼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날이 올 때까지 붙들어주시고 원하기는 그날이 더 속히, 정말로 더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1: 아멘.
0: 아울러 0248번님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주여. 교회가 함께하고 있으며
1: 아멘, 아멘.
0: 이 시간 방송을 듣는 모든 가족들이 0248번님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혼자면 약하지만 그런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믿음의 교회가 함께하기에 우리는 결단코 약하지 않습니다.
1: 아멘.
0: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0248번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들 준영이 낯선 환경에서 외롭고 힘겨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한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준영군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신 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준영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표를 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할 거고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할 거며 때로는 여러 가지 참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기도 할 건데 주님, 그 모든 고비고비들을 넘어가고 본인이 목표한 그 길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아들 준영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무엇보다도 그 뒤에는 사랑하는 아들 준영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마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가족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한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너 이 기도에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낯선 환경 가운데서도 외롭지 않게 하시고 힘겨운 공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지혜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의 시선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아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오늘 이 시간은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반석교회 양정혜 목사님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들, 또 목사님께 기도 요청하고 싶은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사연 기다리며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바리톤 홍성선의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0: 아멘. 다음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7674번님. 정연화 권사님, 폐 질환으로 집중 치료실과 중환자실을 오가며 산소 호흡기를 끼고 치료 중에 계십니다. 속히 호흡기를 떼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와 남은 여생을 예배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속히 건강 회복돼서 우리 기도 제목처럼 예배의 삶으로 남은 여생을 살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7674번님 정연화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평생 동안 기도의 어머니였고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는 주의 종이었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몸으로 섬겼던 귀한 권사님이셨습니다. 폐질환에 걸렸습니다. 지금 주님도 아시는 바처럼 집중치료실과 중환자실을 오가며 하나님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호흡기를 떼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와 남은 여생을 예배자로 살아내는 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0: 아멘.
1: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0: 아멘.
1: 응답해 주십시오.
0: 아멘.
1: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이 아니시면

0: 누가 우리 청녀나 권사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딸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무엇을 주님이 선택하시든 무엇을 결정하시든 우리는 아멘하고 따르겠지만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호흡기를 떼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와 남은 여생을 예배하는 삶으로

0: 있을 것인데 주님이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6347번님. 오늘이 상속 관련 마지막 날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아버지 천국 가시고 상속 재산 문제로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 우리 6347번님의 가정이 정말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순적하게 해결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하나님, 6347번님 먼저는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아버지를 먼저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한평생 사랑했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왔던 그의 가족들,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감사와 찬양밖에 없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재산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가족들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님, 이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1: 아멘.
0: 세상은 꼭 그렇습니다. 이 돈의 문제 앞에서는, 그리고 이 재산의 문제 앞에서는 모두의 마음들이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주님, 6347번님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까지도 참 여러 가지 다툼과 분쟁이 있을 것이었는데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날인데 주님, 오늘 제발 지혜를 주셔서 서로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버지의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들과 그의 사랑을 잃어버릴까 심히 걱정이 되오니 이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기를 아멘. 원합니다.
1: 아멘.
0: 6347번님,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9055번님. 머리 어지럼증으로 종합병원에서 머리 MRI 및 뇌파 검사, 기립성 저혈압 검사, 경추 경동맥 검사, 자율 신경계 검사 등 모든 검사를 했고 목에 경직이 약간 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때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치유되게 해주세요. 우리 9055번님 참 많은 검사를 했는데 원인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하나님, 9055번님 만져주십시오. 세상에서 제일로 답답한 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입니다. 하나님, 원인을 알면 치료할 수 있을 것인데 원인을 모르니 어떤 식으로든지 이 문제를 해결될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치료를, 검사를 다 해봤습니다. MRI, 뇌파 검사, 저혈압 검사, 하나님 경추 경동맥 검사, 자율 신경계 검사, 하나님 한 개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검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9055번님의 기도 제목처럼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지혜 문을 두드리셔서 사랑하는 9055번님이 왜 아픈지 그 이유를 찾아 이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1: 아멘.
0: 묶여있는 그의 마음이 자유롭게 하시고,
1: 아멘.
0: 눈물 가운데 있는 그의 마음이 눈물이 닦여지게 하시고, 한치도 알 수 없었던 그의 앞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9055번님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선하신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1: 아멘.
0: 보게 하여 주십시오.
1: 아멘.
0: 치유되게 하십시오.
1: 아멘.
0: 듣게 하십시오.
1: 아멘.
0: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9507번님. 6월도 주님과 함께함이 은혜의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의 나라 간구하는 삶 보내겠습니다. 우리가 첫 기도로도 오늘 6월 시작하면서 기도했지만요. 정말 이 9507번님의 기도 제목처럼 다시 한번 이 시작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호국 보훈의 달 나라를 생각하며 주님의 나라를 또 간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더불어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방송 관용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망과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모두 응답받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하나님, 9507번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0: 6월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6월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나라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주기도문적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오니
1: 아멘.
0: 6월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주의 은혜가 6월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간구하오니 9507번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부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수많은 믿음의 가족 족들이 있습니다. 지금 찾아가 주십시오. 만져 주십시오. 그리고 보듬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찾아가는 그 자리에 놀라운 빛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아멘.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 이 시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반석교회 양정회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오늘도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어렵고 힘들어도 더욱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소망의 기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영훈이었습니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개국 14주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방송 선교 역사와 사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 사진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6월 4일 목요일까지 광주 극동방송 1층에서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

3003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열린교회에서는 1박 2일 행복 힐링 캠프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광주열린교회입니다. 강사는 수원 예수마을셀교회 박영 목사님과 김영순 동사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32-4200번, 010-9632-42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실천 목표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10년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EDTS 오픈 강의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경과 개인 영성이며 강사는 권호성 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392-7330번, 010-8392-7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32국에 1757번, 062-232-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2국에 1004번, 062-65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댄스 신학원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남구 효 2로에 위치한 월광더센트교회 정문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복음 전도의 시작입니다. The beginnings of gospel evangelism.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복음 전도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The beginning of gospel evangelism.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후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크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예루살렘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However, God did not allow the gospel of the remain only in Jerusalem.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 복음을 더 넓은 곳으로 퍼져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고난과 동시에 복음 확장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확장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First, God's plan is fulfilled even in the midst of persecution. 사도행전 8장 1절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큰 핍박이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성도들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각 지역으로 흩어졌고 숨어들기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복음의 확장은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처럼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과 방법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will be my witnes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God's word is always prepared. 핍박은 복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핍박은 복음의 문을 열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아픔 때문에 낙심되기도 합니다. 병마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학업이 잘 되지 않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God still works through those situations.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역전이 올지라도, 두려움이 올지라도,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일하고 있음을 믿고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흩어진 성도들은 어디서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Second, the scattered believers preached the gospel wherever they went. 4절 말씀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문 교육을 받았던 선교사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직접 경험자인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우리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부활 승천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져오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 가슴에 타오른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살아있었습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가서 예수를 전해야 하는 겁니다. Come and see라는 말을 우리 많이 합니다. Really like him. 와서 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흩어져서 세상 속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Proclaim it works. 우리는 복음을 전거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으로 삶을 나타내야 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와서는 거룩한 사람, 좋은 장로, 목사, 집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고 가정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 말의 잣대는 저를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정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아버지요, 남편이요, 아들이요, 사위라면, 형제라면,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한다면 그게 참이겠습니까? 결코 참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지하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My identity가 뭔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전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물을 때에 저는 그리스도인요, 목회자요, 하나님의 종임을 당당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는 자, 그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전했던 분이고 복음을 전할 이유를 보여주는 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무너져 내린다고 말할지라도, AI가 판을 치고 정의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말씀이 증거적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를 성 어거스틴을 떠올립니다. 그가 만유교에 빠져 있었고 여자에 빠져 있고 타락할 때에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목노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27살이 됐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회개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면을 읽어보면 그가 어떤 삶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요즘에 1박 2일에 보면 인기를 끌고 있는 딘딘이라는 임철이라는 가수가 나옵니다. 그가 어느 날 누나와 함께 유튜브 방송에 나와 간증한 내용입니다. 어린 시절 자신은 공부도 너무 못하고 사고 뭉치였다고 합니다. 그가 대학을 갈 수 있는 성적이 못됐습니다. 평균 성적은 50점 아래였습니다. 놀기 좋아하고 말 듣지 않는 사고뭉치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위하여 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기도로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웃으면서 누나들과 함께 고백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이겁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경험합니다. 왜요? 누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증이 바로 우리 딘딘이라고. 딘딘을 보고 그들이 고백하고 딘딘을 보고 말 듣지 않는 자녀를 보면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아버지의 기도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을 그가 산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땅끝에 가 있을지라도, 산중에 가 있을지라도, 더 바닥끝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로 복음이 전해질 때 큰 기쁨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Sir, ready joy comes when the gospel is preached.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었습니다. Impure spirits led people. Where sick were healed.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악한 귀신이 쫓아나갔습니다. 저도 귀신 들린 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니 그 기적이 나타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

0: 기도합니다. 저는 고칠 수 없지만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수없이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그 경험 속에서 힐링되고 고쳐지고 살아있는 종으로 지금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쁨의 순간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기쁨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이 은혜이고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이들에게 예수를 전함이 기쁨이고 은혜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형제가 구원을 받고 내 친구가 구원을 받고 주변의 사람이 구원을 받으므로 우리가 감사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가 온 도시가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자, 정직한 자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위해 복음의 능력이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남구 효 1호에 위치한 월광더 센트교회 정문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7355-7701번 010-7355-7701번 월광더 센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찬송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CDG 광주 금남로점과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광주 은평교회 김범택 목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1: 구속을 이루신 주께서 승천하시며 남기신 두 가지 명령이 대한민국 교회와 광주 지역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가까운 자에게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숫자를 채우며 보내주신 성령님의 권세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선교사역에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광주의 복음화를 위해 세우신 1600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반석 되신 주님, 전도와 선교를 위해 광주 극동방송과 그리고 극동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24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함께 부르짖는 기도, 만입을 모아서 주의 성호를 찬송하는 찬양의 영광을 받으시고 극동 가족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

0: 이르는 큰 믿음을 선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파 선교사가 되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물질로 섬기게 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과 그리고 교회로 예배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좋은 것을 준비하신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서울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가 운영하는 경기도 포천 다문화가정 청소년센터 하랑센터는 어제 이주민 가족 초청 행사를 열고 11개국 15가정과 한국성도 등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공연과 부부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양현민 PD가 전합니다.
2: 11개국 출신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가는 포천하랑센터에서 어제 부모님과 가족을 초청하는 가족 초청 행사를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부모님들도 복음을 접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3: 중구. 아들 여기 있어요. 여기 좋아요.
4: 내가 이름은 샤크노자, 우즈베키스탄 사람이요. 그냥 하랑센터 사장님, 사모님 우리가 너무 많이 도와주세요. 나 지금 애기 같이 살아요. 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2: 인도, 파키스탄, 중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한국에 온 아이들은 센터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5: 재밌어요.
6: 많은 애들이 집보다 뭔가 센터를 더 뭔가 편애하는 애들이 좀 많아가지고.
7: 저 베트남이요. 여기는 너무 좋아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2: 함께하는 봉사자들도 사역을 통해 오히려 더 큰 기쁨을 얻는다며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을 권면했습니다.
8: 이제 엄마 아빠가 제대로 이렇게 있는 가정이 잘 없더라고요. 너무 아이들이 좋아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역진 것 같아요.
9: 그 마음하고 표현이 순수해요. 여기 와서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손길을 느끼고요. 또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2: 이외에도 포천아랑센터는 시와 지자체와 함께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연계 지원 체계 확립과 복음 사역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FABC 뉴스 양현민입니다.
1: 한국교회의 청년전도의 모태인 군선교계 내부에서 과거 세례자 수에 집착하던 양적 팽창을 버리고 장병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돌봄과 양육 중심으로 선교의 판을 혁신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선교와 디아코니아 연구소는 최근 2026 군선교 3차 세미나를 열고 붕괴 위기에 처한 군선교의 현실을 진단했습니다. 한국교회 군선교연합회 사무총장 이정우 목사는 주둔지 통폐합으로 현재 760개 군교회 중 118개 교회가 통폐합될 예정이며 군선교사 인원도 2020년 565명에서 2025년 443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450만 명에게 세례를 주었던 과거의 방식을 넘어 이제는 장병들을 온전하게 양육해 한국교회로 연결하는 질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형석 연구원은 전도 중심에서 벗어나 장병들의 삶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섬김과 봉사 중심의 선교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군종 목사 지원자가 2020년 155명에서 2024년 77명으로 4년 만에 반토막이 났고 복무 기간도 18개월로 단축돼 양육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교회 총연합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입법 예고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연합회 측은 지난 2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이 명시한 양성평등 원칙은 생물학적 남녀 간의 평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회 측은 성평등 용어를 전면 사용하는 새 조례안이 국가 법체계에 명백히 역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연합회는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질서를 신앙의 근본으로 고백한다며 동성애를 포함한 성정체성 다양화의 제도적 인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선홍 대표회장은 헌법적 가치와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끝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의 인공지능 활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주요 생성형 AI 모델들이 이단교리나 왜곡된 종말론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드러냈습니다. 연구공동체 신앙과 AI의 미래와 소망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AI 모델 10종을 평가한 벤치마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은 88.53점이었으며 엔트로픽이 94.31점, 구글이 92.29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일부 AI 모델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심각한 신학적 편향성을 노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를 총괄한 장신대 김경래 교수는 신학적 오류를 막기 위해 반드시 인간 전문가의 감수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책임 연구자 임성빈 전 총장 역시 다음 세대를 위해 건강한 AI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교회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계단체가 유권자들의 주권 행사를 독려하는 선거 캠페인송을 제작해 발표했습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투표 참여와 공명선거 진작을 위해 1분 53초 분량의 경쾌한 분위기를 담은 캠페인송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곡은 본부 홍보대사인 가수 온더노트가 직접 작사와 가창에 참여해 투표를 통한 더 멋진 세상 만들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표회장 김상복 목사는 기독 유권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아름다운 발전을 위해 책임감과 권리의식을 갖고 꼭 투표장에 나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예수를 영접한 대중가수 서인영 씨의 진솔한 교회 일상을 담은 미디어 콘텐츠가 온라인상에서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비기독인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개과천선 서인영이 공개한 약 25분 분량의 신앙생활 영상은 누적 조회수 349만 회를 돌파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서인영 씨가 예장통합 소속 자양교회에서 6개월 전부터 출석해 부활절 세례를 받고 성가대 부활절 칸타타 무대에서는 전 과정이 담겼습니다. 서인영 씨는 인터뷰를 통해 삶이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따뜻한 모습에 위로를 받아 교회에 오게 됐다며 실수해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주는 신앙 공동체의 환대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당신은 하나님이 아껴둔 사람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장세기 40장 14절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며 나를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애타게 부탁했습니다. 이제는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고 믿었겠지만 현실은 시리도록 차가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 문을 나서자마자 요셉을 새하얗게 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흘러간 2년 동안 요셉은 하나님마저 나를 이 낯선 땅에 버려두신 것은 아닌지 밤마다 깊은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이라는 자수에 뒤엉킨 뒷면만 보며 절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자수의 안면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는 단 하나의 오차도 없습니다. 사람이 요셉을 잊었던 그 아픈 인연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위에 가장 찬란한 무늬를 새겨놓기 위해 거룩한 실을 고르시던 빚으심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요셉을 간절히 필요로 할 가장 완벽한 역사적인 골든타임을 위해 그를 소중하게 아껴두신 것입니다. 가족을 떠나 살아온 요셉의 13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사명의 사람으로 옷을 갈아입는 거룩한 예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 동안 철없는 자존심의 상징이었던 채색 옷을 찢으셨고 철저한 낮아짐을 배우는 노예의 앞치마를 두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겸손이 온 영혼에 깊이 새겨진 바로 그때에 온 세상을 살릴 총리의 세마포 옷을 입히시고 역사의 무대 위로 당당히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라는 최고의 작품을 손에서 단 한순간도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이름을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 시대를 살릴 구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 하나님의 품 안에 소중히 감추어 두신 하나님이 아껴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내 인생의 앞면을 완벽하게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공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위해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 이제 같이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당신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말씀을 잡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극동방송을 이제 듣게 된 거죠. 지금 한 3년쯤 된 것 같습니다.
2: 정말 생명을 살리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이 전파라는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이 극동방송에 우리가 정말 빚진 자의 심정으로 모두 당연히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를 겪으면서 정말 더 절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3: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목사님 한 분, 사모님 한 분을 각각 만납니다. 인천 시온교회 박상현 목사님, 그리고 하늘가족교회 임지은 사모님입니다. 박상현 목사님은 가족들과 함께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계십니다.
1: 아침에 이제 저희 집은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극동방송을 아침부터 이제 아내가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아침에 일어나고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아침 준비를 하고 가족들이 그런 일상을 지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70대대로 차량을 운전한다든지 혹은 이제 특별히 어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 일과 중에는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3: 극동방송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지요. 하나님 앞에 건강한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일상 가운데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합니다. 박상현 목사님은 방송 선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꿈이 있습니다.
1: 이 원래 방송 선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또 극동방송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후원을

0: 생각하게 됐습니다. 선교할 때 저도 신학을 공부할 때 선교하면은 가든지 보내든지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 못하니까 대신 갈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게 저는 방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역을 이제 하게 되면은 내가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부터 사역의 한 파트너로 방송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매월 제가 이제 이 100분의 전파를 쏘아 올리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후원을 이제 증가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전파 1분을 감당하는 분들을 1분 전파 선교사, 그리고 2분, 3분, 5분, 더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감당하고 계신 전파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박상현 목사님은 100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시고 선교의 열매를 나누게 하시며 또 복이 있게 하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물론 전도자의 삶으로 교회가 다 좀 더 영원권에 힘쓰고 있지만 이 환경은 지금 환경의 제한을 좀 아무래도 받고 있거든요. 마음껏 나가서 못 전하고 있는 그 목마름을 방송이라는 매체는 관계가 없잖아요. 얼마든지 이 전파를 통해서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으니 너무너무 이 간절한 거예요. 이 방송 선교가 얼마나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또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환경일지라도 방송은 그에 구애받지 않고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
1: 주계장막, 철회장막, 휴전선 모든 장벽을 넘어 극동방송의 전파가 복음을 싣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전파가 닿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늘가족교회 임지은 사모님은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계신 믿음의 하늘가족과 많은 교회에 방송선교에 함께 힘쓰자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0: 우리 이 땅에 우리나라에 극동방송이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물론 교회별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다 힘써야 하지만 개교회 주위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 복된 소식이 온 세계 만방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그 복음의 나팔수 역할을 우리 방송 이 국정방송이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는데 우리가 당연히 뭐 십시일반 동참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저희 애분 소견입니다. 저는 늘 정말 예수를 꼭 믿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와 믿는 자, 택함받은 자,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니 방송 선교에 동참을 해야 되지 않는가.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목사님 한 분, 사모님 한 분을 각각 목소리로 만났습니다. 인천시온교회 박상현 목사님, 하늘가족교회 임지은 사모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이 두 분처럼 전파선교사로 동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목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의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 해피 데이.
1: 6월 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 리그에서 북한의 클럽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북한에 돌아가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1: 네, 그런데 일부 북한 주민들은 한국의 선수들을 보냈다는 것 자체 의아했다고 하죠.
0: 네.
1: 적대국이면서 왜 주민들을 보냈냐는 건데, 게다가 이 우승을 했다는 것보다 한국에 가봤다라는 것에 부러움을 나타낸 주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0: 예, 지금 북한에서는요, 이 대한민국을, 우리 남한을 적대적인 두 국가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민들을 이제는 통일의 대상이 아니다, 적국이다라고 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한, 대한민국, 한국을 향한 북한 주민들의 관심은 여전한 듯합니다. 특히 이동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나 그리고 한국 생활에, 한국의 모습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을 한 것 같아요.
1: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남북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고요.

0: 그리고 복음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요.
1: 네.
0: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하나됨의 그때를 기대하면서 우리도 하나의 마음을 갖고 함께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 오늘도 전국의 많은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오 해피 데이.
0: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그런 기도의 한 줄을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남과 북을 복음으로 하나로 이루어주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저도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 피아워십의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찬양할게요.

0: 저는 계속해서 단절을 외치고 통일이라는 이미지조차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지워버리고 있지만 우리는 네. 계속해서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죠.
1: 맞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남북의 하나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까요.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또 마음을 더 간절하게 먹고 기도의 그 자리로 여러분도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들 출석 체크들 지금 속속 도착하고 있어요.
1: 의정부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며 북녘땅과 복음 통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도 주셨고요.
0: 네.
1: 귀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북녘땅을 위해 저도 기도합니다.
0: 아멘. 대전입니다.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북녘땅을 놓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됨이 너무나 감사하네요 하시면서 출석 체크도 남겨주셨고요.
1: 대구에서도 주셨어요. 북한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더 기도하게 되는 이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네. 하셨고요. 양산에서도 통일과 북한에 대한 소명을 갖고 와.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 남겨주셨어요.
0: 자, 여기는 강원도 영월입니다. 어플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복지시설에서 어르신들 또 장애인분들과 함께 같이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0565님 문자 주셨는데 모금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이렇게 함께 계속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6월이 시작이 됐어요.
1: 아, 네.
0: 야,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이 되는 듯한 느낌인데 이번 여름 북녘땅도 많이 더울 거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북녘에 있는 주민분들도 건강 상하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자, 6월의 첫날에 함께하시는 OFP데이 오늘은 어떻게 진행되죠?
1: 오늘도 찬양으로 채워가려고 하는데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찬양의 한 소절과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한뼘 차이도 잠시 후 샵 1069번으로 도전해주세요.
0: 네, 축하사연 기도 제목도 신청 찬양도 계속해서 문자로 어플로 남기실 때 여러분 지역 적는 거 잊지 마세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강찬 목사님의 음성으로 찬양 준비했어요. 걷는 길마다 복되도다 함께합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편
0: 차이! 오늘도 한 편 차이! 문제 풀 준비 되셨습니까? 자, 남북한의 언어가 이렇게 표현이 쓰임법이 네. 참 많이 다르구나 아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언젠가 정말 복음통일될 그날을 꿈꾸면서 지금 뭐 출석 인사로 기도도 보내주시고 네. 같이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날을 그리면서 오늘도 한 뼘을 좁혀가고자 북한어 하나를 나누어 봅니다.
0: 그렇습니다.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 잘 들으시고요. 꽁트 이후에 이어지는 저희 힌트도 주의 깊게 강구하시면 오늘 정답 잘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어디로 정답 보내시면 되겠습니까?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보기가 또 두 가지가 나가니까요. 이 북한어 표현이 무슨 뜻일지를 보내주세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0: 여보, 이거 좀 빨리 내다 놔요.
1: 어? 지금? 아이, 자기 나 이따 내다 놓을게.
0: 아유, 안 된단 말이에요. 청결차가 지나가기 전에 빨리 내놔야 한단 말이에요.
1: 청결차? 아이, 그런 차는 또 무슨 차야? 먹는 차야? 자동차야?
0: 아니, 그 청결하게 하는 차 모르나요? 이게 오늘 안 가져가면 또 밖에서 이틀이나 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1: 그 청결차? 아, 맞네. 말 들어보니까 청결차 맞네. 아, 알겠어. 지금 얼른 당장 내다 놓을게.
0: 또 가면서 획획 뚫리지 말고요. 알겠지요? 안 터지게 막 던지지 말아요.
1: 아, 알겠어. 아, 걱정하지 마. 청결차 오기 전에 얼른 갖다 놓을게.
2: 우리 대한민국만큼 이 종량제 봉투로 쓰레기 모아서 버리기 쉽지 않은데.
3: 맞아요.
2: 자, 참 청결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 하나 씨 말한 것처럼 버리러 가면서 휙휙 돌리지 마십시오. 다 터집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청결차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3: 네, 청결차가 무슨 뜻일지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보기 또 두 가지 내어드린다고 했어요.
2: 네.
3: 1번이 세차한 차.
2: 아. 깨끗하게 세차해 놓은.

0: 차, 세차 한 차를 청결차라고 한다. 2번
1: 청소차.
0: 청소차. 1번은 세차 한 차, 2번은 청소차입니다. 청소차. 청결차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보통은 쓰레기 수거하는 쓰레기차. 차량을 네. 뜻하는 말인 거거든요. 그렇죠?
1: 그렇죠.
0: 자,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기시면 되는데요. 힌트 좀 주세요.
1: 이게 저도 빌라에 살 때 빌라가 그 도로랑 되게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새벽마다 청결차가 오는 소리가 그렇게 잘 들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새벽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요 청결차랑 같이 출근하는 경우도 있던 것 같고 네. 청결차를 모는 분들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지런한 분들이시죠.
0: 맞아요. 맞아요. 이분들 덕분에 이렇게 거리가 깨끗하고 맞아요. 밤새 내놨던 그런 쓰레기들이 깨끗하게 또 다 치워져 있으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우리 네. 세금으로 누군가 이렇게 청소해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1: 맞죠.
0: 자, 북한에서도 아마 이런 차량 있나 봐요. 그렇죠?
1: 그리고 청소라는 단어도 청결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는 것 같죠?
0: 예, 여기까지만 저희가 힌트 드리겠습니다. 길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된 것처럼 내 마음도 네. 깨끗하게 청소가 돼야 될 텐데 말이에요.
1: 아멘.
0: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치워주신 주님께 또 세상 감사하면서 자 오늘 청결차라는 북한어 표현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기 드릴게요. 1번
1: 세차 한차,
0: 2번
1: 청소차.
0: 정답 어디로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입니다.
0: 네. 자,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어노인팅의 찬송 함께 하시고요. 오늘 월요일의 코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만나보겠습니다.

0: 안녕하시오. 한복도 손님 김희웅입니다. 우리 피난처 되시며 한나날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의 피로 매일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입니다.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새롭게 하시니 주님을 믿기 위해 어떤 것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으로 채우기 위해 어떤 것도 배울 수 있게 하시니 내 영혼에 희락 있고 소망이 넘칩니다. 헛되고 일시적인 세상적 일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단순한 삶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에 생명의 은혜가 새롭게 흐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상에 아닌 믿음이 공동체에 함께 발맞춰 하나님을 불러보지도 못한 북한 영혼들을 바로의 학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복음이 참된 빛으로 해방시켜 주실 줄 믿사하며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 찬송을 신청합니다.
1: 복음의 참된 빛이 북녘 땅에 비추어 북녘에도 주님을 향한 노래와 희락과 봄날이 가득할 소망이 차고 넘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혜영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합니다.

포로된 자를, 억눌린 자를, 갇힌 자를 복음에 참된 빛으로 해방시켜 주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오늘도 고향 땅을 생각하며 고향 땅을 위해 기도하며 이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주님을 향한 노래가 삶 가운데 봄날과 희락과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찬양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혜영 자매의 목소리로 그리고 그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0: 김혜영님이었습니다. 내용으로 햇빛 비치니 함께 하셨는데요. 자, 매주 이렇게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 찬양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찬양을 부를 때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은혜 받으면서 불렀나? 습관적으로 부르지는 않았나?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무엇보다 갈 수 없는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네. 꼭 같이 부르고 싶은 간절함이 담아 있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감히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이 시간 더욱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0: OAP데이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3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한뼘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청결차. 청결차가 무슨 뜻일지.
0: 네.
1: 1번이 세차 한차고요.
0: 2번이
1: 청소차입니다.
0: 네. 우리는 사실은 이 차를 이렇게는 부르진 않아요. 그냥 포괄적이에요. 사실 그쵸. 길거리를 청소하는 차도 따로 있고 뭐 네.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차량도 따로 있고 한데 그래도 통칭해서 조금 의미가 비슷한 의미로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그래도 길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된다고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네.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입니다.
0: 예. 자, 이어서 찬양과 또 선물 소개까지 이어드릴게요.
1: 찬양 사역자 이혁진 씨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할게요.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라에서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치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치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퀴즈 정답 맞히셔서 이런 선물 받으실 분은 누가 될까? 한평차의 퀴즈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1: 청결차의 정답은 2번 청소차입니다.
0: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딱 청소차라고 하기보다는 쓰레기 수거 차량.
1: 네.
0: 그리고 길거리에 청소하는 차가 있기는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아마 지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결차. 우리는 청소차라고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오늘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연락드리게 되죠.
1: 샵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보내드릴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을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꼭 주소, 성함, 연락처 남기셔야지만 선물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문자 온 거, 링크 온 거 외면치 마시고 잊지 마시고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의 일 지명현 목사님의 음성으로 나의 죄를 씻기는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OAP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0: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0: 셰프 에드워드의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중국 제나라의 위양이 다른 지역으로 시찰을 가다가 이를 모를 명산을 발견했습니다. 왕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질문을 했는데요. 나를 저 산으로 편하게 옮겨놓을 방법이 있겠는가? 그런 지혜가 있는 자에게는 원하는 것을 주겠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 왕은 손자병법을 쓴 손자와 쌍벽을 이루는 병법과 손빈을 향해서 방법이 없겠냐고 물었습니다. 저에게 전하를 산 위로 올릴 방법은 없으나 일단 산 위에 올라가시면 밑으로 내릴 방법은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궁금했던 왕은 손빈의 말을 듣고 서둘러 산으로 올라갔는데요. 그리고 정상에 오르자 손빈이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제가 밑에서 드릴 말씀이 폐하를 산 위에 올리고자 한 방법이었습니다. 스스로 오르게 하는 것 말고는 이 높은 산에 오를 방법은 없습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아름다운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발로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높은 태산도 낮은 뒷산도 오르는 방법은 한 가지 뿐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은 다르지만 주님의 제자로 사는 방법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한 가지 뿐입니다. 오늘 사는 삶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배우다편 읽어드립니다. 다윗도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확실한 말씀을 듣기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고 기다린다는 표현이 그의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시편 25편만 봐도 그렇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가 주를 바라오니. 또 27편에서도 그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편안하고 여유로운 상황에서 나온 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상황, 그야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인생의 시련과 어두운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이 될 정도로 말입니다. 물론 성경의 계시가 완성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묻는 문제에 대한 답이 대부분 말씀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원하심과 뜻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이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각자의 자리 그리고 또 가정 안에서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멋진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도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 볼까요?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에서 살고 있는 양강도에서 온 한운실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으로 살면서 제일 즐겨 부르는 찬송과 예수 사랑하심을입니다. 매일같이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우리 죄를 사하고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존경하고 찬양하고 영원히 따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이 죄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시려 이 땅에 내려오시어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 주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몸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만을 따르는 길에서 어떤 어려운 시련과 고난도 웃음으로 헤쳐나가는 하나님이 충실한 성도로 성장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는 이 기도 소리가 지척인 북한 땅에도 울려 퍼져 모두가 다 주님이 백성이 되어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전국을 소망하는 이 죄인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머리를 씻겨주시고 갈 길 몰라 합방하는 우리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백성이 된 영광을 안고 주님께만 순종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이 성품을 닮아가는 훌륭하고 성실한 성도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의 한 소절. 이 찬양과 함께 결단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을 따르며 어떤 시련과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찬송하겠다는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양강도가 고향인 자매님의 선곡인 예수 사랑하심은 전심어린 찬송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릴까요?

안산시립 합창단의 목소리로 올려드린 오늘의 선곡인 예수 사랑하심은 갈 길을 모르는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자매님은 오늘도 중국 땅에서 이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이찬양의 북녘 땅에도 가득 울려 퍼질 그날이 머지않은 줄 믿으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양강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6월 첫날 월요일입니다. 주말에 제가 찬양을 반복해가지고 들은 곡이 있어요. 그저 엎드리는 것이란 찬양인데요. 내게 어려운 일들이 오면 이게 주님 뜻인가? 아니면 내 욕심, 내 고집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한 번쯤 생각하게 되죠. 내가 붙들고 있는 일을 계속 견디고 참으면서 해야 될지, 아니면 이쯤에서 내가 이제 포기해야 될지도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부딪힌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을 모를 때가 많죠. 뾰족한 답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적인 머리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계속 들었던 찬양의 제목처럼 그저 엎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맡기고 기도하자는 거죠. 내가 그냥 결정하는 것은 후회가 남을 수 있지만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후회가 없다. 이 찬양 가사의 고백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이 시작됐죠? 6월에도 결국에는 우리 총연출 하나님께 그저 엎드리고 나아가자고요. 이 곡으로 출발해 봅니다.

결코 후회가 없답니다. 네, 그저 엎드리는 것, 티즈윌 앨범에서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날씨가 좀 덥죠? 점심에 잠깐 밥 먹고 나갔다가 조금 걷다가 들어왔습니다. 아, 더워가지고 예. 반팔 입을까 긴팔 입을까 아침에 고민했다가 이렇게 긴팔 입었는데 반팔 입을 거라고 제가 돌아다녔어요 점심에. 그래도 또 따뜻하다고 또 표현해 주는 분도 있죠. 따뜻한 익산에서 따뜻한 새끼라를 듣고 계시는 4605번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6월을 맞고 계시는지 여러분 궁금합니다. 어디서 이 방송을 또 듣고 계실지. 이게 보니까 그저 엎드리는 것. 아, 참 주말에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아 그래 그래 막 이러면서 제가 들었는데요. 결국 예, 뾰족한 답은 모르지만 이건 맞는 말 같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저 엎드리는 것. 잘하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시면서 4835번님 엎드리라 그러면 사람은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리라 제가 공책에 써놓고 늘 지키려는 생각이랍니다 라고 이렇게 그러네요. 아멘이네요. 8625번님 아파트 단지 봉사 나와 있어요. 잠시 쉬고 있을 때 극동방송 새끼라 청취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방학 끝내고 돌아오시길 기도한다고. 화성 마두에서 열일하면서 출첵하신 0490번님도 계시고 2320번님 인천에서 전남 광양에서 아들 방학 중에 있는데 기도하고 계시는군요. 2483번님 6월 첫날 날씨가 많이 덥다고 8845번님 서천에서 경기도 의정부에서 0688 평택 8411 양평 9507 이렇게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앱으로 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업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서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시고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문자로도 열려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이 오후 3시 시간대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보내주시고 혹시 어제 이 교회 방학을 끝내고 개학하신 분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그 좋은 소식을 좀 알려주세요. 지난주에 저하고 통화됐던 분들 아니면 예전에 통화가 됐지만 교회를 갔지만 내가 알려주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샵 1069번 아니면 극동방송 앱 메시지를 통해서 드디어 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면 한 달 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서울 가산동에서 9950번님 전주에서 1203번님 엎드린다 이 깊은 뜻을 새삼 배워본다고 1966번님도 또 서울에서 4337번님도 오셨습니다. 자, 그저 엎드리는 거 그저 엎드리는 거 막 기도죠. 기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 자, 기도를 멈추지 마라로 시작되는 찬양이 있어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때, 기도했을 때, 그저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역전시켜준다는 이 고백의 찬양,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역전을 위해서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전도 예, 세상적인 역전보다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역전이죠. 3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충북 청주에서 듣고 계십니다. 3931번님 그저 엎드리는 거 그래야 하는데 잘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고 반성해 봅니다. 저도 그런데요. 이 문제 해결은 엎드리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는 있는데 안 되죠.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종이 한 장 차인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서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나가야 된다는 거 알고는 있는데 못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기보다. 자, 혹시 못하고 있는 분 도와드리겠습니다. 새끼라에서 도와드릴게요. 혹시 지금 가야 되는데 하시면서 못 가고 계시는 분들, 그렇지만 이 방송을 듣고 있다. 샵 1069 학교 방학이 아니라 교회 방학인 그 방학 두 글자 아니면 몇 년 방학 이렇게 좀 문자로 아니면 앱 메시지로 전해주시면 못 가고 있는 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69번님도 청주에서 듣고 야 요즘 이제 청주가 충북 우리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청주 본부도 또 생겼고요. 충북 괴산에서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침 예배 갔다가 아는 동생 김석희 고추밥 끝내러 도와주고 석희 전도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괴산에서도 듣고 계시고 아 오늘 뭐 충북만 듣나요? 충북 옥천에서 엎드려서 성경 필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수기 필사하는데요. 언제쯤 마칠 수 있을까요? 처음 듣는 찬양 그저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라고 5916번님도 오셨습니다. 충남 부여 외산면에서 긴팔 옷을 입고 지내고 있습니다. 거기는 서늘한 날씨인가 봐요. 예, 1278번님 이렇게 또 앱으로 듣고 계시고 광명에서 계란 행상 하면서 듣고 계십니다. 자, 샵 1069 우물정 1069 그 다음에 극동방송 앱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보낼 수 있고 내가 드디어 방학을 끝냈고 교회 갔다 하시는 분 한번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지금 내가 교회를 못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 방학 중이다 하지만 이 방송 듣고 있다 하시는 분 방학 두 글자 아니면 뭐 5년 방학 10년 방학 중이다 라고 이렇게 몇 년 방학 이렇게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좋은 선물 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청주에서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함께 듣고 있어요. 2042번님 경기 용인에서도 6143번님 듣고 계십니다. 자, 우리 기도로 엎드리면서 우리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

자, 일산에서 듣고 계시는 우리 택시기사님이시죠? 5162번님 할렐루야 브레이크 타임에 중학교 앞에 전도하러 가십니다. 지금 삼은 대길교 행복한 축제 중이라고 하셨고요. 자, 또 일산 고향 563번님도 듣고 계시고 저희 어머니께서 이번 주에 출석하셨다고. 아, 이 기쁜 소식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올림픽.

0: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윤상은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발 다쳐가지고 3개월째 중, 아니 방학 중이시네요. 아이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방학이네요. 건강할 때는 방학이란 단어가 생소했는데 제가 그 방학을 하고 있어요. 빠른 회복을 통해 두 발로 걸어서 교회 출석과 함께 맡은 사명도 잘 감당할 날을 기다리며 새끼라 잘 듣고 계신다고 5987번님 이번에 또 3개월째면 아유 오래됐네요. 얼른 낫고 씩씩하게 걷고 뛰고 그 소중한 다리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겠네요. 인천에서 퇴근길에 교회 들러서 엎드려 기도하고 왔어요. 1760번님 듣고 계십니다. 경주 남편과 같이 듣고 있다고 우리 5086번님 모셨네요. 자 보니까요 지난번에 시어머니 요청한 분이 계시는데 시어머니를 교회 다니게 요청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 어머니께서 이번 주에 출석을 하셨다고 요청한 며느리가 문자를 주셨네요. 보내주신 선물도 감사히 잘 받았고 극동방송과 새끼라 방송을 통해서 영혼 살리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린다고 며느리가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시어머니 제가 지금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시어머니 한번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전화를 받으실 수 있으려나? 시어머니 자 우리 윤미화 어머님께 전화를 해볼게요. 여보세요?
1: 네.
0: 윤미화님 되시죠?
1: 네.
0: 예, 예. 저 극동방송의 그 새끼라 김인수 PD예요.
1: 네.
0: 예, 예. 어머니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네, 좋아요.
0: 좋아요? 네. 예. 어떻게 좀 조용한 곳에서 전화를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 조금 목이 안 좋으신가? 네?
1: 아니요.
0: 괜찮으세요?
1: 집구석이 원래 조용해요.
0: 아, 집구석이 원래 조용해요. 그래요. 어머니 그 네. 우리 며느리 이혜경 씨가 네. 저 방송하는데 어머니가 드디어 교회 출석하셨다고 이렇게 기뻐가지고 문자를 줬어요.
1: 아 저는 이혜경 씨가 추천해갖고 예.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해서 기도 받은 사람인데요.
0: 그래요?
1: 잠깐만요. 시어머니가 아니
0: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1: 네.
0: 제가 지금 전화를 잘못했나?
1: 아, 네 시어머니는 국동방송에 출연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0: 이혜경님하고 지금 아시는 거죠?
1: 아, 네
0: 아시는 관계인데 아, 저는 지금 윤미화님께서 시어머님인 줄 알았는데 예, 네. 그게 아니고 시어머님도 따로 있고
1: 아 네네
0: 윤미화님이 또 이혜경님이 전도 요청한 분 맞죠?
1: 아유 그래서 예. 교회 다녀고 목사님이 또 방송으로 기도해주고
0: 예예 그렇죠 그렇죠
1: 그랬는지 몰라요
0: 아, 이혜경님이 그러고 보니까 시어머니도 전도 요청했고 우리 윤미화님도 요청을 했군요.
1: 아, 예. 저는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0: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까? 아유, 다행이네요. 언제부터 다니셨죠? 저희가 우리 윤미화님이 올해 1월에 지금 통화가 된 걸로 나와 있는데
1: 네. 아,
0: 예.
1: 12월 25일 날인가 24일 날 교회 좀 나와보실래요, 언니?
0: 예.
1: 그래서
0: 예.
1: 네. 사람 많은데 조심스럽게.
0: 예.
1: 마스크도 가고요. 이제 구역 예배 본지는 한 두 달 정도 됐고.
0: 구역 예배도 드리고 계시고.
1: 네. 그래서 교회 갔더니 우리 구역 식구들이
0: 네.
1: 우리 교회에서 가장 탑이래요.
0: 가장 탑이래요. 우리 윤미화 씨가.
1: 교통력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0: 네네.
1: 저는 얼마나 많은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0: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유턴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흥은 비가 올 것 같다고 하네요. 흐린 날씨. 1816번님, 또 화성 송산에서도 5932번님 듣고 계시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그 며느리가 요청한 분이 두 분이 계셨군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전도 요청했던 우리 윤미화님과 제가 전화 연결됐는데, 아무튼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어제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됐다는 시어머니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지금 확인했거든요. 이번에는 진짜 시어머니에게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어제 처음으로 교회를 가셨다고 하는데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극동방송의 네. 김인수 PD입니다.
1: 네네.
0: 지금 옆에 라디오가 켜져 있죠? 집이세요?
1: 네, 지금 껐어요.
0: 예, 이제 끄셔도 되고요. 지금 집에서 계시는군요.
1: 네.
0: 며느리가 문자를 네네. 줬어요. 어제.
1: 네.
0: 교회 가셨다고?
1: 예, 갔다 왔습니다.
0: 예. 너무 잘하셨어요,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예.
1: 고맙습니다.
0: 예. 선물도 잘 받았다고 하시네요.
1: 예.
0: 맞아요?
1: 잘 받았어요.
0: 아이고, 그렇구나. 며느리 다니는 교회로 갔어요? 며느리가?
1: 네.
0: 그럼 청남교회?
1: 청남교회.
0: 청남교회, 그쵸. 청주에 있는.
1: 네네.
0: 오래간만에 가신 거죠?
1: 오래간만에 갔어요.
0: 오래간만에 갔죠. 어떠셨어요? 네. 이렇게 오래간만에 어제 교회 가보니까요?
1: 좋았어요.
0: 좋았어요. 어떤 게 좋았어요?
1: 그냥 찬양이 좋았어요.
0: 찬양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머님 지난 우리 수요일 날 통화했잖아요.
1: 네네.
0: 이렇게 약속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하네요.
1: 아, 제가 감사해요.
0: 며느리도 많이 좋아하겠는데요, 며느리도?
1: 네, 며느리 아들 다 좋아해요.
0: 며느리 아들 다 그때 네. 며느리가 엄마 하면서 막 이렇게 울먹이면서 통화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아이고 참 아들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네. 진짜 많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1: 가족했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쭉 다니시면서,
1: 네네.
0: 쭉 다니시면서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더 자세히 좀 알게 되셨으면 좋겠고, 교회에 네. 이렇게 기회 되시면 등록까지 하셔서, 교회에서 아마 새신자에게 뭐 이렇게 교육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1: 네네.
0: 그런 것도 받으시면 좋고.
1: 그러면, 한 7년 전에 받은 것 같아요.
0: 아, 받았어요? 예.
1: 네.
0: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가서 이제 또 이렇게 나이 비슷한 분들, 어머님들하고 이렇게 좀 친해지시기도 하고, 하나님도 잘 더 알게 되고, 그렇게 네.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노력하겠습니다.
0: 네. 어머님,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면

0: 또 네. 선물을 또 드려요. 축하의 선물.
1: 아, 이제 다른 것만 해도 가분한데. 아,
0: 가게 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딱 네. 꽃바구니 선물을 줘요.
1: 아, 네.
0: 꽃바구니 뭐라고 써 있냐면 축 계약 이렇게 써 있어요. 축 계약. 네. 아. 방학을 끝내서 축하드립니다. 계약해서 네. 이제 교회를 다시 오게 돼서 축하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1: 네,
0: 네. 그럼 네. 꽃바구니를 우리 어머니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그리고 어머니 그
1: 네.
0: 좋았고 감사한 마음도 드시죠?
1: 네.
0: 저랑 감사 고백 기도 짧게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1: 네.
0: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유, 어머님, 제가 지난주에 통화할 때 어머니 네. 좀 몸이 안 좋으시다고 자꾸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나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빨리 가실 줄은 몰랐는데
1: 며느리가 옷을 사다 머리맡에 놓고
0: 예
1: 입고 가라고
0: 아이고 진짜 좋은 며느리 두셨네. 그때도 제가 느꼈지만은 며느리가 네. 옷까지 사가지고 이렇게 딱 준비해놨군요. 교회 네. 교회 가실 때 입으시라고.
1: 그거 쳐다볼 때마다 가야지. 여기 컨디션 조절해서 가야지. 그래.
0: 가셨어요.
1: 스스로 다짐을 했어요.
0: 네. 지금 아마 며느리가 아까 제가 잠깐 전화했더니 운전 중이어서 짧게 얘기하고 끊었는데 지금 듣고 있어요. 보니까 며느리도 너무 흐뭇하게 감사하게 듣고 있겠네요.
1: 네.
0: 예. 우리 어머님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더 네. 건강하실 겁니다. 이게 마음 결단하셨으니까 건강한 몸으로 이제 교회 왔다 갔다 잘 하시고 하나님 뜨겁게 만나시고 어머님 그 몇 번 그래도 교회를 나가 보시고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예전에요.
1: 네.
0: 어머님이 기억하시는 그 어머님이 좋아했던 그 찬양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1: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네.
0: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이게 아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왠지 그거 같은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이거 맞나요?
1: 예. 네.
0: 맞죠? 어떻게 이 찬양 아시고 어떻게 이를 좋아하시게 되셨어요?
1: 이 찬양은 가끔 잘 들어요. 유튜브에서.
0: 그래. 유튜브에서. 근데 이 찬양은 특히 왜 좋아하세요?
1: 마음에 와서 많이 봐요.
0: 마음에 와 닿아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를 지키시는 자. 그쵸?
1: 네.
0: 시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1편. 그리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고 들어보셨죠 어머님?
1: 네.
0: 이 말씀을 토대로 한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지키시고 어머니를 보호하시고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건강하게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시고 하나님과 더 뜨겁게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1: 네.
0: 네. 오늘 기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1: 네, 고맙습니다.
0: 이 찬양 나눌게요. 네.
1: 네.

자, 6월 시작했는데요. 6월 한 달도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눈을 들어서 산을 보면서 나의 도움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저 엎드려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1760번님 당신은 소중한 사람 신청곡 보내면서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내일은 보물퀴즈예요.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배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압축하여 보여줍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이 화평입니다. 화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화평 자체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화평을 십자가 희생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둘째,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분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만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 사람과 사람의 불화까지 하나되게 하십니다. 셋째,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적 죄로 인한 반역과 원망, 미움과 분열이 십자가 안에서 심판받고 소멸되었습니다. 넷째, 중간에

0: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휴장이 찢어지고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잇는 열린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에도 우리의 배신에도 여전히 손 내미시며 초청하시는 이 십자가 사랑 앞에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참된 회개로 응답하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개국 14주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방송 선교 역사와 사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 사진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6월 4일 목요일까지 광주 극동방송 1층에서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열린교회에서는 1박 2일 행복 힐링 캠프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광주 열린교회입니다. 강사는 수원 예수마을셀교회 박영 목사님과 김영순 동사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32-4200번, 010-9632-42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실천 목회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10년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EDTS 오픈 강의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경과 개인 영성이며 강사는 권오성 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392-7330번, 010-8392-7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32국에 1757번, 062-232-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2국에 1004번, 062-65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6428번, 010-6617-6428번.

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 전도 프로그램 새깨라를 통해 전주 샘물교회를 나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 집사님은 본인처럼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족 전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된 지 한 달 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 14년 6월 30일에 이제 등록을 했고요.
2: 그렇죠. 네.
1: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남편이 했고요.
2: 네.
1: 그 뒤로 한 3개월 후에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수가 왔고요.
0: 손주까지.
1: 네.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전주에 같이 사는 여동생이 있어요. 새벽마다 언니가 기도한다. 이제 이번 주에 같이 갈래? 그럴까?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친정엄마가 이제 등록을 하셨고 한 2주 뒤에 오빠도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14년도 6월 달에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새끼라 우리 그 연락이 됐던 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도를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하시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극동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네. 같이 이렇게 영접기도 하실 때 저희도 이제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냥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극동방송이 큰 일을 하고 있다. 네.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제가 큰 노력도 안 했는데 네.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문자 한 통에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0: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주 샘물교회를 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서영님 집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온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3: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시편

얼마나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 나는 하루 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의 명령들은 나의 적들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듭니다. 이는 그것들이 나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스승들보다 더 많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노인들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교훈들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악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의 법도로부터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께서 친히 나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입에 얼마나 단지요. 나의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나는 주의 교훈들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악한 길을 미워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며 내 길의 빛입니다. 나는 맹세했습니다. 다시금 확인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따를 것입니다. 나는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보호해 주소서. 여호와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내 입술의 찬양을 받으시고 내게 주의 법도를 가르쳐 주소서. 내가 계속적으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있지만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교훈들로부터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법규들은 영원히 내가 가질 상속물입니다. 그것들은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내가 주의 명령들을 지키기로 마음을 확실히 정합니다.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를 기울여 지키려 합니다. 나는 마음이 간사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방패이십니다. 나는 나의 소망을 주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여, 내게서 떠나십시오. 내가 나의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려 합니다. 여호와의 약속에 따라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소망들이 깨어지지 않게 해주소서. 나를 붙들어 올려주시면 내가 구출될 것입니다. 내가 항상 주의 법령들을 존중할 것입니다. 주는 주의 법령들로부터 떠나 있는 모든 자들을 거절하십니다. 이는 그들의 거짓됨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주는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쓰레기같이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법규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두려워하여 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의 법도를 공경하고 두려워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의롭고 정의로운 일을 해왔습니다. 나를 나의 압제자들에게 넘기지 마소서. 주의 종의 행복을 보장해 주소서. 교만한 자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소서. 나의 눈이 주의 구원을 찾다가 쇠약해졌습니다. 주의 의로운 약속을 찾다가 흐리게 되었습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의 종을 다루어 주소서. 내게 주의 법령들을 가르쳐 주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게 분별력을 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법규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주의 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명령들을 사랑합니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모든 교훈들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못된 모든 길들을 미워합니다. 주의 법규들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들에 순종합니다. 주의 말씀들을 드러내니 빛이 비춰집니다. 주의 말씀들을 드러내니 순진한 자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가 나의 입을 열어 헐떡거리며 주의 명령들을 갈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항상 하시듯이 제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소서. 어떤 죄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압박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주의 교훈에 순종할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을 향해 얼굴을 비춰주시고 내게 주의 법령을 가르쳐 주소서. 내 눈에서 눈물이 홍수같이 쏟아져 내립니다. 이는 주의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십니다. 주의 법도는 옳습니다. 주께서 만드신 법규들은 의롭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열정에 지쳤습니다. 이는 나의 적들이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약속은 확실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합니다. 비록 내가 보잘것없고 무시를 당하고 있지만 나는 주의 교훈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주의 의로움은 영원하며 주의 법은 진리입니다. 어려움과 걱정이 내게 있지만 주의 명령들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주의 법규들은 영원히 옳습니다. 내게 깨달음을 주셔서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마음을 다해 주를 부릅니다. 내게 대답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법령들에 복종할 것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법규들에 복종할 것입니다. 내가 새벽 이전에 일어나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습니다. 나는 나의 소망을 주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깨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약속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에 따라 나의 소리를 들어주소서. 여호와여, 주의 법도에 따라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악한 일들을 생각하는 자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가까이 계십니다. 주의 모든 명령들은 진리입니다. 오래전부터 나는 주의 법규들을 배웠습니다. 주의 법규들은 주께서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신 것들입니다. 나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을 변호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의 약속에 따라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소서. 구원은 악한 자들로부터 멀리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법령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법도에 따라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소서. 나를 박해하는 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규들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신실하지 않은 자들을 보고 분노합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소서. 여호와여, 주의 사랑에 따라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소서. 주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의 의로운 법도는 모두 영원합니다. 권력자들이 까닭 없이 나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두려워합니다. 나는 주의 약속을 기뻐합니다. 많은 전리품을 얻은 자처럼 기뻐합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하루 일곱 번씩 나는 주의 의로운 법도로 인해 찬양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마음이 평안하여 아무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리며 주의 명령들을 따릅니다.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킵니다. 이는 내가 그 법규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과 법규들을 지키는 것은 주께서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설중로에 위치한 광주 예향교회 이길수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을 본문으로 성령의 시대, 성령 안에서 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두 가지를 오늘 살피려고 하는데 첫째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시대에 우리는 내주하신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살펴봐야 될 영역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여기 포함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한 삶의 기본적인 요소 두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지금이 성령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 오순절 이후의 시대라는 역사적 구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밑에 작은 첫 번째 성령의 시대는 새 언약이 성취된 시대입니다.

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려 버린 역사였거든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불순종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율법을 몰라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잘 알았지만 율법에 순종할 마음도 능력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31절부터 34절까지 새 언약을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바로 신약이에요. 새 언약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예, 맺으리라. 그랬죠? 새 언약. 옛 언약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 들어가는 거라면 새 언약을 주겠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이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근데 그 언약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죠. 그게 율법을 주신 거죠. 근데 율법을 잘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십계명 돌판에다 줬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새겨 있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말씀을 알긴 했지만 내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새 언약은 달라요.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백성들의 속에 두시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단순히 율법책을 더잘 가르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시겠다. 그 얘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 우리에게, 우리의 영이 새로운 영이 된다는 거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37절에 보면,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내 영은 성령을 가르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지켜 행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명령을 따라 살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을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시대는 뭐냐? 새 언약이 성취된 시대. 옛 언약에는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졌죠. 문제는 인간이 죄로 인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할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는 단순히 그러니까 명령,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격려하고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성령의 시대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사역도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임신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태어나셔서 성령의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성부 하나님에게 받아서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볼까요? 시작.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 사건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러셨다면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성령의 주가 되시는 거죠. 성령의 오심은 단순한 종교적 체험이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지금도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말하는지 8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 그러죠? 성령을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요. 성령은 따라서 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자기 백성 안에 임재하셔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시대.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점점 이렇게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성령의 시대는 모든 믿는 자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소수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는데요.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만민에게 부어주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모두에게. 그래서 이 사건이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되냐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되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세요. 그 성취가 이렇게 돼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 얘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예수 믿은 자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임하신 거죠.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서 성령의 시대라고 말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조금 더 쉽게 나누는 거예요. 자세히 성령의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시대예요. 성전이 된 시대.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성령께서 성도 안에 거하심으로 성도 자신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 번 나눴죠, 이 구절. 성전이라는 말은 나오스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기 나오스라는 말, 성전이라는 말은 지성소가 있는 성전.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전이에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특정한 장소에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이거 그래서 우리 저기 예 아이들도 알아요. 주님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러면 떠들면서 내 안에 계시다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이것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어디에?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신다 그러더니 갑자기 내가 오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 왜 오신다고요? 왜 18절에 왜 오신다고요? 고아와처럼 버려두지 않으려고. 바꿔 말하면 내가 너희 아버지가 돼서 내가 너희 부모가 되어 너희를 돌보려고 오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잘 돌봐주려고. 이 의미 속에는 여러 의미가 포함됩니다. 예,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하는 일은 한 가지만이 아니죠. 여러 의미가 포함됩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려고.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예.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잠시 도와주고 떠나시는 분이 아닌 거죠.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보혜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의 성취가 바로 이 성령에 의한 삶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삼위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 이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의한 삶과도 연결돼요. 여러분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세요? 그렇다면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 믿으세요? 예, 이게 이 믿음에 기초하여 확신 가지고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하나는 두 번째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가서 묻고 또 인도를 구하고 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찾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리로 인도해달라고 구하고 이 두 번째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이 필요해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한 삶은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그러고 말게 그냥 수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님께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오셨다면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면 반응해야죠. 성령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이 일을. 자, 그 밑에 이제 좀 살펴보죠. 첫째, 성령의 내주하심은 삼위 하나님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의 내주를 그 이론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혹은 어떤 단순한 감동이나 어떤 힘이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주 안에,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봤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곧바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라고 오리라 하셨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성령의 오심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분리되지 않음을 가르치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보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정말 놀라운 얘기죠.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임재하세요.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실체적 사건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10절, 아까 9절은 읽었거든요. 다시 거기 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곧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10절 보세요. 그걸 이렇게 말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는 게 곧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사건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사건. 삼위 하나님의 살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교제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에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 뭘로? 성령으로. 라는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멀리 계신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평상시엔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는 거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완전히 분리가 아니에요. 어떤 순간이든지 결합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한다면 실제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한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인도를 따르는 이러한 실제적 반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실제적인 반응.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우리 이런 찬양하잖아요. 주님 내 안에 계시니, 주님 내 안에 계시니. 어떻게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묻기도 하고 인도를 구하기도 하고 능력을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렇죠? 사건, 사건, 상황,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말하면 아멘. 그런데 결정은 하나님 없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아멘. 그러지만 감정대로 반응해요. 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 중심에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욕망을 따라 자존심을 중심에 앉혀놓고 살아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왕으로, 주권자로, 통치자로 서도록 실제적으로 우리의 왕좌를 내려드리고 우리는 그분께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를 모든 진리를 인도하신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자존심 이거 쳐서 복종시키고 이거 완전히 쳐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믿는 거죠. 내 머리를 주님이 들어주신다면 바보처럼 보여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를 인식하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하기 전에 주님께 물어요. 결정하기 전에 물어요. 성령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분노가 올라올 때도 멈추지요.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따르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욕심이 올라올 때 자신을 내려요. 내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따르게 하소서라고. 성령의 내주를 인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적인 이해에서 여러분 실제적인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1차적인 중심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리고 성령님은 주도권을 갖고 역사하신다. 예.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삶.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해요. 그가 우리 안에 거해요. 가장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 그러니까 딱 기본이 갖춰지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나는 주도권을 드리고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지만 적극적이죠.
반면에 더 능동적인 적극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묻는 거고 길을 찾는 거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고, 그렇죠? 적극적으로 내가 택할 때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구할 때 성령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약속에 기초하여 나가는 실제적인 영역인 거죠. 감정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 성령님께 가서 제가 감정이 힘들고 어려워요, 저에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세요라고 구하며 나가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 내주하신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성령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 반응하는 것이다. 네, 이 부분을 가장 잘 다루는 본문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잘 다룬 본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 이 부분. 그러니까 16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여기 육체의 욕심을 네가 이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순서가 중요하죠. 기독교 신앙은 죄를 억누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를 통제하는 훈련도, 도덕적 훈련도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 구절에 본문 행하라라는 말은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일상의 걸음을 뜻합니다. 문법적으로 현재형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일상의 걸음이 반복해서 날마다 걸어야 될 것이 성령과 성령께 초점을 두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따라 행하라는 말은 단순히 성령이 가는 표지판을 따라가라 이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인격적 관계에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제시하는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에 내 삶을 맞추어라. 이런 의미예요. 감정이 끄는 대로 가지 말고, 욕심이 원하는 대로 걷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걷지 말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걸어가되 우리 안에 거하시며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가라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상에서 매우 구체적입니다. 좀 더 얘기해 보면 화가 날 때, 억울할 때 성령 감정에 따라 반응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반응하는 겁니다. 돈을 사용할 때 성령을 따라 결정하는 겁니다. 관계가 어려울 때 성령을 따라 반응하며 용서하고 축복하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의 주되심에 합당한 삶으로 이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 내 유익, 내 명예 이거 다 내리고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께 반응하는 것, 이것이 입술로 주여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의 삶입니다. 성령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일을 하게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내가 순종하고 반응하는 삶, 이겁니다. 이거요. 2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여기 성령으로 살면, 그 말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죠.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우리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죠. 성령으로 생명을 얻는 사람이라면, 네가 얻은 사람이라면 이제 너의 삶의 걸음도 성령과 발을 맞춰가라, 그 말입니다. 여기 행하다는 말은 앞에 16절에 행하다는 단어와 원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단순히 걷는다는 뜻을 넘어 줄을 맞추고 걷고 보조를 맞추고 걷는다, 그러면서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훨씬 성령과 밀착되어서 두 사람이 발을 맞춰 걷듯이, 앞으로 갓 그러면 발을 맞춰 걷듯이 그렇게 성령과 보조를 맞춰 그분의 기준을 따라 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명령의 성격을 가져요. 명령의 성격. 그러니까 앞으로 갓 한 사람이 서고 앞으로 갓 그러면 같이 걷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이 명령,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인도를 따라, 명령 자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걸 가르쳐요. 성령님이 멈춰 그러면 멈추고, 말하라 그러면 말하게 하고,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고,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는 것. 훨씬 더 성령께 밀착되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귀를 기울이고 인도하심을 받기를 구하고

따라가기를 구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지휘자라니까요. 앞으로 그럼 가는 거예요. 제자리에 서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한번 따라서 보세요. 성령의 사람은 대충 살지 않는다. 무분별하게 살지 않는다. 감정이 이끄는 대로, 분위기가 이끄는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님께 반응하며 가야 합니다.

내리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북구 설중로에 위치한 광주예향교회 이길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1국에 1900번 광주예향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신학이 왜 학문이 아닙니까? 답 줄게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셨어.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완전한 계시며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40명이란 사람을 통해서 1600년을 걸쳐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각 곳마다 그 말씀이 기록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인간 저자라고도 불어요. 바울이 썼다, 다윗이 썼다, 예레미야가 썼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일 뿐 저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저자는 틀림없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신비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믿고 실천한다고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담겨 있기에 사사로 말하고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0: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에서 말씀해서 성령이 문제지고 성령이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마치 모세나 다윗, 바울이 쓴 책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면서 바울의 사상을 말하고 요한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따지고 서로 토론하고 물고 찍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적인 신학자들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학이 사변화됐다는 이유다 이거예요. 성경을 인간 저자로 쓴 책이라고 생각하면 생명도 없고 거기에는 구원도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학자가 목회를 하려면은 이것부터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목회자를 양성하는 가르쳐서 좋은 목회자를 양성시킨다면 신학자가 성경을 성령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밑에 깔고 전문적인 학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벌써 판도가 다르는 거예요. 생각하는 이미지가 전부 다르는 거예요. 학문으로서 신학의 한계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또 인간의 저자라고 성경을 아는 것과의 하늘과 땅이요. 완전히 디퍼런트야. 완전히 달라. 성경을 믿어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경 말씀이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칼빈 기독교 강요에 보면 성경을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직접 들리는 것처럼 여길 때 비로소 신자들은 성경의 완전한 권위를 인정하게 될 거라고 기독교 강요 1권 7장 1절에 기록했습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하늘품은교회 박성우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을 본문으로 새롭게 하는 세례라는 제목의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봤듯이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생명의 빛, 그 성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께서 육신이 되어 이스라엘 앞에, 역사 앞에 등장하는 그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이스라엘 앞에 소개되고 등

등장하는 그 예수를, 그 성자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이, 드러내는 이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소리를 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머리를 숙여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 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저 세례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례 교인이 늘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오실 그 일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그 준비를 시키는 것, 그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각성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 그 반응이 매우 달랐습니다. 크게 두 부류.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두개파, 그들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파견해서 이 세례 요한이 누군지 확인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확인하게끔 합니다. 다만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회개의 세례가 무엇인지, 왜 사람들이 회개하는지, 거기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거에만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니다 라는 말에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뒤로 빠져버립니다. 조금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다음에 등장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역시도 반응이 다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회개가 일어나는지, 부흥이 일어나는지 그 물결에는 관심이 없고, 너 그리스도 아니라며, 네 입으로 그랬잖아, 너 엘리야도 아니라며, 선지자도 아니라며,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네가 율법에 규정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지도 않는 죄를 회개케 위한 이 세례를 네가 뭐길래 베푸는 것이냐, 이 자격만 따지고 묻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죠. 참 멋지다고. 그런 위협에, 지도층의 위협에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소리치는 장면까지 나오죠. 누가 너희로 하여금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혼내키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담대하게 또 단단하게 그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로 하여금 물로 세례를 베풀도록 시키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자기를 부르신 분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라고 자기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자기 세력이나 자기 이름이나 이스라엘의 어떤 대단한 물결을 일으켜보자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실 일, 나보다 늦게 태어나셨으나 나보다 먼저 계셨던 바로 그 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특별한 세례를 베푸실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 물로 세례를 주고 있노라,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이 물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는 것을 정결케 씻는 역할을 하는,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은 자를 살리는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가르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한의 물 세례는 장차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심을 통해서 부정한 죄인들이 정결하게 될 것이며, 죽은 자들이,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그 생명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이 물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레위인과 제사장을 만나고 또 바리새인들을 만난 그 이튿날,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서요.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복음을 보든지 또 다른 복음서

아니면 훨씬 더 이전인지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애매하게 쓰고는 있는데, 근데 그렇게 애매한 것은 시기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세례를 받았다. 우리는 좀 자연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보다 더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더 내려가신 거죠. 사람이 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놀래서 왜 나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자 13절에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례받는 그 장면입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인데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이 그다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자 하나님의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매우 특별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면서 제가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깊이 절망 또는 슬픔 또 하나님 앞에서의 큰 통곡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여기에도 큰 울림이 있었는데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를 받으셨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회개를 위한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죄 있는 자가 세례를 받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도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저는 좀 깊은 통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겁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너무 송구하고 너무 죄송하고 뭐라 드릴 말씀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감히 꺼낼 수가 없는 그저 민망하고 염치 없고 그저 죄송하고 라는 그 감정이 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세례 요한도 똑같은 겁니다. 아니 그 이상이겠죠. 제가 아는 것보다 어떻게 당신이 나오십니까? 이 죄사함을 위한 세례 죄 없는 당신이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의를 이루기 위한 세례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몇 절이죠? 15절이죠. 15절.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받는 세례가 아니라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의를 이루기 위한, 부정하고 불의한 자를 의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세례 받으심이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는 뭐다가 되죠?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는 것은 나는 이제 뭐다? 사람이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나는 이제 뭐다? 죄인이다가 됩니다. 그래서 죄인의 대표로 서십니다.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을 자기 안으로 묶어버리십니다. 그러기 위한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함께 예수 안에 묶여 예수 안에 있게 되고 예수와 하나가 되고 예수와 연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죽기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는 안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죄에서 구원을 받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의 죄인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묶어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고급스러운 신앙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일하심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누가 부활한 게 됩니까? 우리가 부활한 게 된 거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 때문에. 기가 막힌 거죠. 알면 알수록 그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 드라마보다 더 슬픈 드라마, 감동스러운 드라마. 여러분이 가장 슬프게 본, 감동스럽게 본 드라마나 영화가 뭡니까? 저는 이 장면을 뽑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너무나 감동스러운 바로 그 자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고, 우리는 왜 세례를 받죠?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입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거죠. 그 의를 입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입기 위해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건 세례요한이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의를 이루는 것으로 합당하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베풀 때 세례요한이 뭔가를 느낀 것 같습니다.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죠. 어떤 의미인가? 어린 양 하면 구약에서 우리가 많은 이미지가 떠오르죠. 특별히 개인의 죄, 부정한 죄들을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번제물, 또 부정한 자가 다시 정결되기 위해서 드렸던 모든 제사들, 제물들, 이삭을 대신하여 드려졌던 수풀에 걸렸던 그 어린 양, 또 대표적으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죽었던 유월절의 어린 양들이 떠오르죠. 그건 무슨 말일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봐라, 구약에서 율법으로, 규례로, 역사로, 전통으로, 이미지로, 이적으로 나왔던 모든 어린 양들이 가리키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구약에서 무수히 등장하던 그 어린 양들의 예표의 실체, 그분이 이렇게 나타나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에 등장했다. 그 어린 양이 역사에 등장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또
단순히 이렇게 짐을 진다는 게 아니라 제거한다는 뜻도 같아요.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짐을 치면 그 짐은 어떻게 되죠? 여기 있던 짐을 제가 졌다. 그럼 여기 있는 짐이 제 위로 올라오죠. 그럼 여기서는 제거가 된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라는 말은 세상에 있던 모든 죄를 제거하면서 십자가를 오르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깨끗이 제거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짐을 예수님이 몸땅 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진노의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을 만큼 아담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제거하여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라 모든 죄가, 이 땅의 모든 죄가, 그 죄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죄를 한꺼번에 이고 계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얼마나 진노로 바라보실까요? 그 죄를 제거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를 세례 요한은 지목하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장 31절에서 34절까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순간 성령님이 누군가의 머리 위에 머무는 모습을 본다면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아까 마태복음에서 읽어본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로 끝나지 않고 그게 핵심이지 않고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우린 이 길만 생각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과 함께 맞물리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이 함께 연결되어져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사역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이 어떤 효능을 갖는 것도 아니고 또 물을 뿌려주는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도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 물 세례에 함께 하심으로 그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속된 말로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 스스로 자기의 재주와 노력과 열심과 결심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 반드시 변하고야 만다. 오늘 이걸 믿는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증인이 누굴까요?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죠. 여러분이 변화된 것이 은혜 아니고 기적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 증인입니다.

0: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로 하여금 은혜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성령님의 은혜 외에 달리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결국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변화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에 매우 편협하고 왜곡되게 알려져 있는 것처럼 어떤 신비로운 사건이거나 어떤 신비로운 언어를 하는 것이거나 어떤 신비로운 신령한 행동들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성령 세례라는 것은 그 한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자리 잡아주셔서 곧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것. 어떻게?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죄를 사랑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세상을 닮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변화시켜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세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하늘품은교회 박성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69-0246번 하늘품은교회로 전화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언젠가 한 책에서 이런 구절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른과 달리 아이는 마치 하루가 인생 그 자체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이처럼 하루를 바라보고 지켜보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아이들은 참 신기해요. 내일이나 다음 주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하루에 온 마음을 쏟아붓잖아요. 놀이터에서 뛰노는 시간도,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처음 보는 것들을 발견하는 순간도 그 자체로 설레고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을 살면서도 자꾸 내일을 걱정하고 지금 가진 것보다 부족한 것을 먼저 떠올리며 어느새 하루를 지나가야 할 시간 정도로 여기곤 합니다. 어떻게 사는 날이 매일 기대되고 매일 두근거리겠어요. 시시한 날도 있고 지겨운 날도 있고 별다른 일 없이 흘러가는 날도 수두룩하죠. 그런데 꼭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의미 있는 하루가 되는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하루를 살아간다면 오늘 이 하루가 인생 그 자체인 것처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선물인 것처럼 바라본다면 말이죠. 아침에 눈을 뜨는 일,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일, 한 끼 식사를 하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까지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하루가 평범해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단 하나뿐인 오늘이잖아요. 그러니 흘러가는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당연한 순간들을 감사로 바라보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루의 느낌도 하루의 의미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6월 1일 월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주나목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하루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건 거창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지나칠 수 있는 순간들을 놓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특별한 날들을 기다리죠. 좋은 일이 생기는 날, 기쁜 소식을 듣는 날, 오랫동안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는 날 말이죠. 하지만 지나고 보면 인생은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날들로 더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의 1년을 주시지 않고요, 한 번의 인생 전체를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죠. 그 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루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루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이죠. 찬양과 말씀 가운데 오늘을 선물로 주신 주님을 함께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새로 시작한 6월 한 달도 행복하게 채워가길 소망하면서 6월의 첫날 오늘도 방송가족분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많이 쓰셨습니다. 이 시간 행저질라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인사와 사연 나누실 곳 문자 참여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 50원,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선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를,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 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이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0: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십니다. 기쁠 때도 지칠 때도 내 마음에 흐르는 한 곡의 찬양 함께 나눠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이 시간 광주 백탑교회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남자 박철수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저희 진짜 오랜만에 뵈요. 네,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있어서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목사님?
1: 네, 주님의 은혜로 잘 지냈고요.
0: 네.
1: 무엇보다 계절의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네. 목사님 날씨가 진짜 더워요.
1: 그러니까요.
0: 오늘 6월이 돼서 그런지 아 이제 진짜 여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더워지다 보니까 좀 찐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금방 지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1: 네, 저도 네. 아침에 테니스를 하는데 확실히 더워지니까 뛰는 게 부담스럽고 물을 찾게 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예. 땀을 많이 또 흘리게 되니까.
1: 그렇죠.
0: 어제 제가 이제 상추를 사서 실온에 잠깐 뒀는데 이 상추 친구들이 금방 축 처져서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찬물에 조금 담궈 뒀더니 금방 생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마치 우리의 모습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우리 영혼 깊은 곳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1: 네, 맞습니다. 우리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또 처지지 않도록 매 순간 은혜의 담비 성령의 생수를 구해야겠습니다.
0: 맞습니다. 오늘도 출석체크 퀴즈 드리면서 내 노래 시작해 볼 텐데요. 목사님 문제 주시죠.
1: 네, 문제 나갑니다.
0: 네.
1: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입니다.
0: 네.
1: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이것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0: 오, 네. 그 뿅에서
1: 네, 뿅 한 글자.
0: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네. 네. 네. 보기 있죠?
1: 네, 보기를 드립니다.
0: 좋습니다.
1: 1번 손.
0: 손.
1: 2번 코.
0: 코.
1: 3번
0: 네.
1: 배.
0: 배.
1: 네.
0: 네, 그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오는 건지 1번 손, 2번 코, 3번 배인데요. 아, 코에서 물은 조금 더러운 것 같기도 하고. 손에서 물일까요? 배에서 물일까요? 네, 생수의 강이 어디에서 흘러나올까요?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오늘의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0: 네, 소박의 찬양 목마른 내 영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문제는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인데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뿅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1번 손, 2번 코, 3번 배입니다. 손에서인지 코에서인지 배에서인지 생수의 강이 대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정답 아시는 분들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9834번님 정답 잘 남겨주셨습니다. 네, 또 5538번님도 정답이시고요. 1158번님 첨단 포도원 교회 김순종 집사입니다 하시면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그 문제를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강은 생수의 강은 그대로 제가 읽었고요. 그 생수의 강이 어디에서 흘러나왔는지 1번 손, 2번 코, 3번 배입니다. 8800님도 정답 잘 남겨주셨고요. 9140번님도 정답 잘 남겨주셨습니다. 또 우리 9507님 제일 먼저 정답 잘 남겨주셨고요. 1158번님, 7011번님 정답 잘 남겨주셨습니다. 5538번님은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하셨는데 조금 늦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생신 지나셨는데. 네. 9140번님, 6717번님, 1667번님 다들 정답 잘 남겨주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이 예수님께서 이 38절 말씀 이전에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 네,
0: 근데 막 갑자기 목마른 자들을 왜 부르셨는 건지, 네, 뭐 마라톤 경기장도 아닌데 갑자기

0: 예, 목마른 자는 다 와라 하신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1: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전체를 봐야 됩니다. 네.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보호받았던 시간을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0: 네.
1: 특별히 이 절기에는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성전에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0: 네.
1: 이 의식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반석을 통해 물을 내주셨던 은혜를 기념하는 의미가 있었죠.
0: 오, 그렇군요.
1: 그런데 바로 그 절기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외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단순히 힘들면 위로받으라는 정도의 초대가 아니고요.
0: 네.
1: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영혼의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신 거죠.
0: 그렇군요.
1: 사람들은 절기마다 성전에 와서 물 붓는 의식을 보았지만 정작 진짜 생수의 구원이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0: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은 다 나에게 와라 이렇게 나를 알아봐라 이런 말씀이셨겠네요.
1: 그렇죠.
0: 좋습니다. 계속해서 정답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0254번님도 정답, 1158번님 다시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5806번님, 6206번님, 7657번님도 정답 남겨주시면서 퇴근길에 신호대기하면서 보냅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세요 남겨주셨는데, 네, 우리 7657번님도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의 문제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정답 넣어서 한번 읽어주시죠.
1: 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0: 아멘. 정답은 3번 배였습니다. 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있지 않나 싶어요, 목사님.
1: 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을 수 있어도
0: 네.
1: 또 예배 순서도 알고 성경 이야기도 알고 익숙한 찬양도 많죠.
0: 맞아요.
1: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갈망하며 찾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0: 네, 맞습니다.
1: 사람은 누구나 목마름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로 자신을 채우려 합니다.
0: 네.
1: 하지만 세상의 물은 잠시 만족을 줄 뿐 다시 목마르게 만들죠.
0: 맞습니다.
1: 마치 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0: 네.
1: 예수님은 그 갈증의 근본을 아셨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라, 더 견뎌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셨죠.
0: 맞습니다.
1: 바라기는 지금도 목마른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0: 아멘입니다. 이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참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두 분 출석체크 당첨되신 두 분 선정해서 또 선물 보내드릴 텐데 목사님 어떤 분 보내드리면 좋겠어요? 한번 네. 보시죠. 네. 자, 보고 계시죠, 목사님?
1: 네, 보고 있습니다.
0: 보이시죠? 내릴게요. 네.
1: 네.
0: 자, 보고 계시죠?
1: 네.
0: 네.
1: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0: 어떤 분 보내드릴까요, 목사님?
1: 누구를 드릴까요?
0: 네. 제일 어려운 시간.
1: 네. 네. 2204번님.
0: 2204번님.
1: 네.
0: 네. 그리고 네. 한 분 더.
1: 한 분 더.
0: 네.
1: 아니고 배 9834번님
0: 네 9834번님
1: 아니고 배
0: 아니고 배 네. 네 9834번님 그리고 2204번님 이렇게 두 분께 선물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네 문용택의 찬양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이 찬양 듣고요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행저질라 월요일 코너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찬양 한 곡을 정해서 함께 찬양하고 그 찬양에 대한 말씀, 묵상과 기도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아, 목사님 오늘 함께할 찬양은 어떤 곡이죠?
1: 네, 오늘 함께하실 찬양은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의 대표곡인 시선입니다.
0: 오, 시선.
1: 네.
0: 네. 오, 너무 좋은 곡이죠.
1: 네, 잔잔한 멜로디 위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린다는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의 중요성을 전하는 찬양으로 많은 예배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도전이 되고 있는 곡이죠.
0: 네, 맞습니다.
1: 아마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즐겨 들으시고 찬양하시는 곡일 텐데요.
0: 네.
1: 특히 이 찬양은 바쁜 일상과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환경이 아닌 주님께 시선을 둘 때 참된 평안과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0: 네, 좋습니다. 이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찬양 시선, 박철수 목사님의 찬양으로 먼저 함께 하시죠.

0: 아멘.
1: 네, 박철수 목사님의 찬양 시선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이게 워시곡으로 듣다가 이렇게 목사님께서 기타 한 대 목소리로만 연주해 주시니까 저는 더 뭔가 은혜되는 것 같고 가사가 더 묵상이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이 찬양과 함께 묵상할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목사님.
0: 네, 오늘 함께 할 말씀의 본문은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 네.
0: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지는 장면입니다.
1: 네.
0: 먼저 우리 PD님이 본문 내용을 읽어주시겠어요?
1: 네, 목사님께서 찬양하시느라 목을 많이 쓰셨으니까 제가 오늘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물 위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물 위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0: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1: 네, 피디님은 네. 이 본문을

0: 의심을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네. 왜 의심을 한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1: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며 피디님처럼 왜 베드로는 의심했을까? 이걸 생각합니다.
0: 네, 맞아요.
1: 하지만 이 장면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베드로의 믿음 부족만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걸 보게 됩니다.
0: 오, 네.
1: 본문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게 하십니다.
0: 오, 맞습니다.
1: 그런데 그 바다 위에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었죠.
0: 네.
1: 성경은 배가 파도 때문에 힘겹게 흔들리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흥미로운 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이유가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0: 그러네요.
1: 오히려, 예,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나게 된 거죠.
0: 오, 그러네요.
1: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0: 네.
1: 우리는 종종 믿음으로 살면 모든 길이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0: 맞습니다.
1: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도 광야를 지나야 할 때가 있고요. 순종했는데도 거센 파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아마 제자들도 두려웠을 거예요.
0: 네.
1: 어둠은 깊고 바람은 거세고 배는 흔들리고 있었죠.
0: 네.
1: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요.
0: 맞아요. 유령이라고 하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더 두려워집니다.
0: 네.
1: 두려움은 이렇게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만듭니다.
0: 네.
1: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도 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이 가까이 계셔도 느끼지 못하게 만들죠.
0: 맞습니다.
1: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0: 네.
1: 이 짧은 한마디 안에는 놀라운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0: 오.
1: 예수님은 먼저 풍랑을 잠잠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0: 네, 맞아요.
1: 파도를 없애신 후에 나타나신 것도 아닙니다.
0: 그러네요.
1: 여전히 바람이 부는 한가운데로 걸어오셨습니다.
0: 네.
1: 이건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끝난 뒤에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0: 네.
1: 오히려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 가장 두려운 밤, 가장 흔들리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죠.
0: 네.
1: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0: 오, 맞아요.
1: 사람들은 종종 베드로를 충동적인 사람으로 기억하지만 저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의 마음이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0: 네.
1: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0: 네.
1: 풍랑보다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있었던 거죠.
0: 그러네요. 네.
1: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배 밖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0: 그렇죠. 네.
1: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0: 네.
1: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실제로 걸었다라는 사실이죠.
0: 오.
1: 우리는 종종 베드로가 빠진 장면만 기억하지만
0: 네.
1: 그 전에 분명히 물 위를 걸었습니다.
0: 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빠지기 전에 걷긴 걸었네요.
1: 그렇죠.
0: 네.
1: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시선이 네.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한 찬양 시선의 가사처럼
0: 네.
1: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0: 네.
1: 베드로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0: 그러네요.
1: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0: 오.
1: 예,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0: 네, 바람을 보고.
1: 예,
0: 네.
1: 바람이 보이기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0: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1: 네, 네. 네. 문제는 바람 자체가 아니었어요. 아까도 바람은 불고 있었지요.
0: 그렇죠.
1: 처음부터 파도도 있었습니다.
0: 맞습니다.
1: 하지만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바람으로 옮겨진 순간 두려움이 시작된 거죠.
0: 네.
1: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0: 맞아요.
1: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인도하신다. 그렇게 걸어가죠.
0: 맞습니다.
1: 그런데 어느 순간 현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0: 네.
1: 계속되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상황, 사람들의 말, 미래에 대한 불안. 그때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0: 맞습니다.
1: 사실 두려움은 환경 자체보다 시선의 방향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0: 네.
1: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마음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0: 그렇군요.
1: 베드로는 결국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0: 네.
1: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이 참 은혜가 됩니다.
0: 왜요?
1: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기 전에 먼저 손을 내미셨기 때문입니다.
0: 네.
1: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0: 즉시.
1: 예, 즉시.
0: 네.
1: 예, 주님은 베드로를 한참 지켜보지 않으셨습니다. 네. 왜 그랬니?
0: 왜?

0: 시맨님.
1: 네, 따지기 전에 네. 먼저 붙드셨습니다.
0: 그러네요. 맞네요. 네. 네.
1: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0: 맞습니다.
1: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염려합니다.
0: 네.
1: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깊이 빠져가는 순간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0: 아멘.
1: 찬양 시선의 후렴처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0: 아멘, 아멘.
1: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순간은 환경이 완벽해졌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님께 향할 때인지 모릅니다.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칩니다.
0: 네.
1: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0: 오.
1: 풍랑은 제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0: 그러네요.
1: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바람과 파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0: 네.
1: 하나님은 때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돌리게 하십니다. 내 힘, 내 계산, 내 방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0: 네.
1: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파도를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환경은 여전히 거셀 수 있습니다. 문제가 당장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오늘도 풍랑 위를 걸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0: 아멘.
1: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0: 아멘, 아멘.
1: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입니다. 우리 0183번님께서 말씀 감사합니다. 시선을 주님께 정말 새로운 관점에서 제대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믿고 기대합니다.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말씀도 살펴보니까 찬양의 가사가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오늘 함께한 찬양 시선, 우리가 이 가사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우리는 살아가며 자꾸만 파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눈앞의 현실과 걱정,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갈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주님께 시선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환경은 여전히 거셀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만 바라볼 때 믿음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0: 아멘입니다.
1: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계시는 그 자리에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함께 찬양하죠.

0: 아멘. 네,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데, 그냥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현실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가 조금 더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그런 6월 한 달, 또 그런 2026년이 되길 바라면서 목사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0: 아멘.
1: 우린 너무 쉽게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0: 주님.
1: 거센 파도 앞에서 두려워했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고, 걱정과 염려 속에 주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볼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0: 풍랑 가운데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 아멘.
0: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작은 믿음을 붙드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라는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순간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지쳐있는 심령 가운데 새 힘을 부어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막막한 현실 속에서 그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이 시간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한 기도문 기도카드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기도카드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 있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오늘 함께한 기도카드 보내드릴게요. 목사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0: 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1: 아멘.
0: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멘입니다.
0: 이 한 주간도 함께 계신 주님과 함께 인생이라는 바다 위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아멘. 지금까지 광주 백합교회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찬양 어노인팅의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오늘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한 기도문, 기도카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월요일 오늘은 큐티 전문 사역자 정성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큐티를 사랑하는 정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 큐티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실습은 제가 직접 큐티했던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할 때 그동안 강의했던 강의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즉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큐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큐티 샘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개는 지금까지 강의한 이론적 내용을 소화시킨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소개할 큐티는 작년 9월 21일에 큐티했던 내용입니다. 그나도 외 없이 큐티하기에 골방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밭이 기경대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육체적인 경향들과 애굽적인 요소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본문을 선정했습니다. 당시에 선정된 본문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선정된 본문을 네 차례 정도 천천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큐티 제목을 적었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로 큐티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육과 원칙에 따라 두세 줄로 말씀 요약을 간단히 했습니다. 제가 말씀 요약은 이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몸의 속량을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상이 제가 말씀 요약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관찰하고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눈에 띄었던 보편적인 진리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둘째, 고난이나 박해를 잘 이겨내는 방법은 현재 고난과 장래 영광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셋째,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지금 당하는 고난

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넷째, 타락한 인간 때문에 썩어짐에 종살이를 하는 피조물은 해방된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 또한 속으로 탄식하며 고난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보편적인 진리가 발견되지만 여기서는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당시 제가 했던 묵상과 적용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큐티할 본문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신앙인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동시에 때로는 깊은 깨달음을 주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18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이 강조한 것처럼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저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의 본질과 그것을 넘어선 영원한 소망을 저에게 제시합니다. 성경에서 고난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경험을 넘어선 영적 의미를 가집니다.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과 현재 제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겪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에는 대표적으로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 비난, 손해, 오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얼마 전에 과거 회사를 함께 다녔던 후배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보통 11명이 모인 자리입니다. 거기에는 믿는 사람이 7명이고 불신자가 4명이 있습니다. 1박 2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첫날 저녁 술자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믿는 후배들이 식사 자리에서 맥주와 소주를 섞어서 술을 마신 것이 갈등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꼭 불신자들 앞에서 술을 마셔야 되겠느냐?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고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모임의 전체 분위기가 급냉해졌습니다. 물론 저의 성급하고 지혜롭지 못한 태도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몇 번이고 이들에게 그런 충고를 했기 때문에 화가 났던 겁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모임의 몇 명은 저에게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술을 취하게 마시지 않았는데 뭐가 그게 문제냐? 이러면 분위기가 안 좋을 것 뻔히 알면서 그렇게 행동하셨느냐? 등의 거친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성수하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에 대해 문자나 전화로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에 저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큐티한 본문이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나 머문 후인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곧바로 공격 앞으로 하면서 지체하지 않고 적진에 쳐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이 기회이고 그래서 바로 공격하면 곧바로 부흥이 일어나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질급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제가 술을 마신 후배들을 즉흥적으로 나무라는 것은 저의 영성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저의 영성이 무뎌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저의 그런 행동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고 간음한 자를 창으로 찔러주겠던 비느하스처럼 칭찬과 위로가 있을까? 아니면 저의 겸손한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꾸지람을 하실까를 묵상했습니다. 결론은 저의 경솔하고 지혜롭지 못한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성도들이 불신자들 앞에서 술 마시고 윤리적인 모범을 보이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이번의 경험을 교훈 삼아 지혜롭고 성숙하게 말할 것 같습니다. 위로와 격려와 세워짐이 필요한 저에게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최근에 가장 큰 일상의 고난은 관계에서 오는 고난인 것 같습니다. 특히 30대 중반에 접어든 딸이 결혼을 안 하겠다고 선언해 저와의 관계가 미묘해졌습니다. 예민한지라 아예 말을 꺼내기도
부담스러운 상태입니다.

0: 6학년 후반에 접어든 저는 그전에 없었던 친구, 지인 등과의 갈등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중마고인데 몇 번 도움을 주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그에게 지원을 요구해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사귀어온 친구와 발생하는 마음의 고통도 큰 고난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에 관계 속에서 오는 고난은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제가 겪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고난은 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성장의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을 영적인 관점으로 전환하도록 돕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수많은 유형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겪을 겁니다. 오늘 큐티 본문인 로마서 8장 18절에도 현재의 고난은 하고 나옵니다. 현재 고난은 스쳐 지나가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개인으로 말하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동안 받았던 고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고난, 그리고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받을 고난 전체를 말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고난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본문 18절 말씀처럼 고난과 영광을 열심히 비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의 모든 고난, 즉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고난을 다 묶더라도 미래의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오히려 가볍습니다. 저도 비교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날마다 시시때때로 이 둘을 비교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상대가 안 돼. 너 아무리 힘들어도 내 고난은 앞에 있는 영광에 비해 가벼워. 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상이 제가 2025년 9월 20일에 큐티한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25절의 사례입니다. 저의 큐티 사례가 여러분의 경건훈련, 특히 큐티의 일상화와 방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도 큐티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끊임없는 경건훈련을 통해 말씀의 길을 물으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월요일 저녁 지금까지 큐티 전문 사역자 정성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F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개국 14주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방송 선교 역사와 사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 사진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6월 4일 목요일까지 광주 극동방송 1층에서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열린교회에서는 1박 2일 행복 힐링 캠프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광주열린교회입니다. 강사는 수원 예수마을셀교회 박영 목사님과 김영순 동사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32-4200번, 010-9632-42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실천 목회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10년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EDTS 오픈 강의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경과 개인 영성이며 강사는 권오성 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392-7330번, 010-8392-7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32국에 1757번, 062-232-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0: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2-1004번, 062-65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극동방송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의 본문으로 예수님이 물으실 때 왜 울고 있느냐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2: 여러분, 살다 보면 울 일이 많죠. 울 일이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울다가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한참을 울다가 어느새 주일이 되어서 교회 나오신 분도 있으실 테고, 또는 주차장에서 차 대놓고 울다가 예배 시간이 되어서 허겁지겁 들어와 앉아있는 분은 또 왜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참 울 일이 많아요. 갱년기 지나는 저희 아내도 요즘 건드리지 말랍니다.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한국 사람 특히 눈물의 민족,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살아온 우리 한국 역사가 눈물의 역사요.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눈물의 역사요. 또 살아갈 걸 생각하니 남북 분단으로 불안하고 초석으로 바뀌는 정부 정책에 내일이 까마득해서 미래도 눈물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한국말에는 눈물이라는 단어를, 운다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A bell is ringing, 종이 소리가 난다. 이것도 우리는 종이 운다, 이런 말을 쓰죠. 헤밍웨이의 작품 중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는가, 이 말을 경상도 말로 누가 번역했는데 종, 니와 우노 이렇게 번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Birds are singing, 새들이 노래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새가 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많이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죠. 부모가 자식을 낳고 기쁜 날은 태어나는 날이고 그 다음부터는 자식 때문에 참 평생 우는 것 같습니다. 대학에 떨어지면 울고, 그 다음에 붙어서 대학 무사히 졸업하면 직장 못 잡아 울고, 직장 잡으면 시집장가 못 가 울고, 어떻게 배필 만나 시집장가 보내놓으면 자식 못 낳아 울고, 부모가 눈 감을 때까지 자식 때문에 울 일은 계속 새로 생기는 것 같아요. 자식 다 키워놓으면 똑같은 일을 손주 가지고 반복하는 거죠. 손주 대학목과 울고

손주 취직 못해 울고 손주 시집 장가 못가 울고 손주 아이 못 낳아 울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제는 재수 없으면 120까지 산다고. 의료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 증손주 대학 떨어져서 울고 세 바퀴 돌면 울다가 끝나는 겁니다. 자식 때문에 부모는 평생 울어야 하고 그렇게 자라난 자식은 늘 젊으실 줄만 알았던 우리 엄마 아버지가 문득 나이 많은 노인이 되어 있는 걸 보고 가슴 아파 또 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인 정호승 시인은 그의 시에 이런 말을 써놓았더군요. 하나님도 외로워 눈물을 흘리신다. 하나님까지도 울리는 민족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죠. 마리아입니다. 성경에 여러 마리아가 나오는데 오늘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서 일곱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 팔자 고치고 인생이 바뀌고 귀신이 떠나가 그때부터 예수님 따라다니던 여제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렇게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장사도 제대로 못 치른 시간에 안식일이 되어서 마음 졸이다가 안식구 첫날 제대로 예수님 향유 발라서 장례식 치러 드려야지 하고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안식구 첫날 가보니 예수님이 없어서 무덤 앞에서 막 울고 있는 이때에 주님이 그 앞에 서셔서 첫 번째 천사가 묻고 두 번째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뭐라고 물으시냐면 오늘 제목 12번째 예수님의 질문 마리아야 왜 울고 있느냐? Why are you crying? 왜 울고 있느냐?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지난 몇 달, 지난 일주일 울다가 오신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분에게 질문할 겁니다. 너는 왜 울고 있느냐? 너는 왜 울고 있느냐? 오늘 뭐 살면서 울어야죠. 또 울어야 우리의 마음이 상쾌해지기도 하고 그런 거 말고요. 안 울어도 되는데 뭘 몰라서 울 일이 아닌데 막 우는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왜 울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이유를 찾아내면 안 울어도 되는 또 방법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마리아가 왜 울었는지를 한번 여러분이라 생각하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이유 없이 흘리는 여러분의 눈물이 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울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이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 자리에서 귀신이 떠나가면서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여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전에는 안 하시다가 본격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내가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 하셔요. 여러 번 하십니다.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계속해서 반복해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고, 마르다는 건너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 가장 가까운 데에서 육성으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가복음 8장 31절.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죽음을 말씀하셔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을 비로소 가르치시기 시작하면서 그 뒤에 몇 번을 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육성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마리아가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마리아는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이 되어 문제가 터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려져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예수님 보러 갔다가 눈앞에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큰 당황한 순간에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잊어버린 거죠.

기억했다면 무덤이 비어 있는 걸 보고 울 일이 아니라 쾌재를 불러야죠. 부활하셨구나. 말씀하신 대로 되었구나. 역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뛰면서 좋아해야 되는데 왜 그 부활에서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걸 보고 울었냐 이 말이지요. 이유는 한 가지.

잊어버리니까 부활은 싹 까먹고 예수님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울게 되더라고. 말씀을 모르니까 해석을 잘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문제를 만나면 자꾸 우냐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걸 몰라서가 아니라 문제만 닥치면 까먹어서 그래요. 성경이 창세기 아브라함으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라나타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요약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전부 약속해 놓은 약속 모음집이에요. 이 약속 모음집의 내용을 축약해 보면은 성경은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모세에게, 누군가에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 나에게 주신 말씀 맞지요? 성경은 누군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게 전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물 가운데서 건지고 불 가운데서 건지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하실 때까지 해볼까요? 예. 자, 성경 전체가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고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지키고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너희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고아와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잠시 필요할 때 등장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고 약속, 약속, 약속, 약속, 약속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다 읽었고 다 여러분이 공부했고 다 묵상했고 올 때마다 설교 들었고 여러분 이걸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딱 생기면은 그걸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면 읽었던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걱정할 필요 없다. 주님 도와주신다. 걱정할 필요 없다. 주님 날 사랑하신다. 걱정할 필요 없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도 날 건지신다. 걱정할 필요 없다. 땅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이 기억나면 울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외워놓고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암송했던 말씀이 문제 닥치면 싹 잊어버리니까 예수 믿는데도 뭐라 그럽니까?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나 돌보는 사람 없다. 그럼 그렇지. 결정적일 때는 나 혼자야. 날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관심 가지는 사람도 없고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고 한번 손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등 한번 두들겨주는 사람도 없고 밥 한 끼 차려주는 사람도 없고 커피 한 잔 사주는 사람도 없고 문자 하나 보내는 사람도 없고 전화 한 통하는 사람도 없고 난 혼자야 하면서 서러워 펑펑 우는 거죠. 그래서 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우냐면 문제 앞에서 말씀을 잊어버려서 우는 겁니다. 혼자인 줄 착각하고 아무도 없는 줄 착각하고 진짜 아무도 안 도와주는 줄 착각하고 진짜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줄 오해해서 우는 겁니다. 마리아가 무덤이 비어져 버린 그 당황스러운 순간에 여러분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진 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탁 비어버린 그 순간에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부활하리라 부활하리라 아멘 아멘 하면서 살아놓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누가 우리 예수님 훔쳐갔냐고 누가 훔쳐갔냐고 무덤에 퍼질고 앉아 엉엉 울더라 이 말이지요. 그 순간에 말씀 기억했으면 우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했겠지요. 부활하셨구나. 말씀대로 정말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와, 그분은 하나님 맞았구나. 오히려 기뻐해야 될 때 울고 있더라 이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일주일이 되었던 몇 달이 되었던 울다가 이 예배 나오셨다면 성경 안에 여러분을 향해 해놓으신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켜준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함께하리라, 불 가운데 물 가운데로 너를 구원하여 내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너의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주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지킴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기억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믿어도 기억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읽었던 말씀 기억해서 절대로 울지 말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문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는 문제도 아니다. 기억나면서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첫 번째 문제. 문제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 마리아가 울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몰라보면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몰라보면 눈물이 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 가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 앞에 서 계셔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계시면서 마리아와 얘기하고 있죠. 문제는 뭐죠?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와 지금 엄연히 함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뭐라 그럽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인데도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 떠나신 게 아니에요. 마리아 앞에 있는데도 몰라본 거예요. 자,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오죠.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마리아가 보았으나 예수를 보았으나 문제가 뭐죠?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 어디 가신 게 아니에요. 계신데 문제는 마리아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도대체 누구를 찾느냐? Why are you crying and who do you find? 누굴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예수님 시체를 가져가리다.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버리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못 보니까 혼자인 줄 알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은 아멘 하셨으니 물어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계시나요? 왼쪽에 계시나요? 뒤에 계시나요? 앞에 계시나요? 함께 계신다며요. 그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 감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나와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내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고 눈 감고는 믿는데 눈 떠보면 어디 계시지? 눈 감으면 함께 계시고 눈 뜨면 어디 계신지 모르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울고 있는 여러분 앞에 예수님 분명히 서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못 알아보는 게 문제죠.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나야 나 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손 흔들고 계신데도 저분은 예수님 아니야 동산지기야 해서 아 좀 비켜봐요 예수님 당신 때문에 안 보인다고 예수님을 치우고 엉뚱한 데서 예수님 찾고 있는 건 혹시 아닐까.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 곁을 지키고 여러분 곁에 찾아올 때는 아마 긴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에 늘 보던 긴 머리와 긴 수염과 구릿빛 얼굴과 그 때묻지 않은 하얀 옷에 붉은 천을 두르고 나타나실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예수를 찾는다면 여러분 한 번도 못 봤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날마다 찾아오고 그 곁에 서 계시는데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따질 게 아니라 계시긴 계신데 어떤 모습으로 계시냐를 찾는 게 더 빠르겠죠. 여러분, 주님은 긴 장발을 하고 하얀 옷을 휘날리면서 오실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빗물로, 때로는 불어오는 바람으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잠 못 이루는 그 밤의 한가운데로 여러분을 찾아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와 있는지 모르니까 내 옆에 없다고 말을 하지만 주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앞뒤 전후에 누구의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내가 너와 지금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주님 여러분 떠난 적 없어요. 항상 변장.

향하고 계셨습니다. 내 믿음 흔들릴 때 예수님은 장로님의 모습으로 찾아와 등 두들겨주면서 힘내 하는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 교회 권사님, 기도하는 권사님 구부정한 허리로 손잡고 잘하고 있어 하는 격려로 다가와 주셨고, 학교 다닐 때 내 단짝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고, 왕따 당할 때 나를 잘 모르는 그러나 내게 유일하게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선생님의 모습으로 날 지켜보고 계셨고, 군대 가서 두들겨 맞아 멍이 시퍼렇게 들고 밤에 끙끙 앓고 있을 때에도 그 많은 선임병들 사이에 유난히 그래도 내게 친절해줬던 선임병의 모습으로 주님은 군대 생활 이기게 하셨고, 사실 내 인생 돌아보면 주님은 언제나 변장한 모습으로 내 곁에서 힘을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몰라봐서 그렇지 주님은 항상 계셨고, 바울이 죽기 직전 유언으로 쓴 게 디모데후서요. 디모데후서 4장이 마지막 장이니 유언 중에 유언이 디모데후서 4장인데 바울 주위에 사람 많았거든요. 죽을 때가 되니까 대마도 도마도 그리스계도 다 갈라디아로 달마디아로 다 떠나버립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 야 죽을 때 되니까 역시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서러워 울고 싶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문득 바울의 눈에 들어오는 한 분이 있었으니 그 마지막 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면, 바울의 눈에 문득 보인 거예요. 도마가 가서 갔구나, 그리스계가 가서 저럴 줄은 몰랐다, 울고 있는데 분노가 나는데 난 혼자야, 역시 혼자야, 결정적일 때는 늘 혼자야, 이러다가 문득 보니 조금도 미동도 하지 않고 서 계신 한 분이 문득 누군가 봤더니 늘 내 곁을 지켜주셨던 주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주께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울고 있는 성도여, 여러분 곁에 주님이 보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울었던 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동산지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 찾아달라고, 예수 찾아달라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밀치면서 울었던 그런 삶 말고, 어떤 변장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서 계셔도 단박에 알아낼 수 있는 주여 내게 그런 눈을 허락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가 울었던 이유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울었고, 사람이 사명이 없으면 눈물이 납니다. 허무하거든요. 왜 사는지, 언제까지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는 건지, 뭐 살아온 대로 살 것 같으면 10년 후가 궁금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니까 허무한 거예요. 눈물이 흐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귀신 들렸다가 귀신 쫓겨나가고, 야 내가 이제 살 소망이 생겼고 재미가 생겨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예수님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고, 삶이 그렇게 재미난 적이 없었는데 허무하게 예수님 돌아가 버리시고 무덤에 가니 그분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때에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따를 뿐도 뭘 위해 살아야 할 목적도 사라져버린, 예수님 죽을 때 마리아의 사명도 죽어버려가지고 이제는 뭐 살 의미가 없는 마리아 앞에 예수님이 눈을 열어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했다 하니까 눈이 번쩍 열리면서 주님! 라보니요! 주님을 부르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럽니까? 울지 말고 이곳에서 뛰어나가 제자들에게 내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고 뭘 주시죠?
사명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뛰어나가지고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를 보았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분이 보여주셨다. 그분이 보내셨다. 그분이 말하라고 하셨다. 사명이 회복되니까 눈물이 멈추고 춤을 추고 기뻐뛰며 뛰어나가는 모습, 18절에 기록된 마리아의 모습, 울고 있는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를 보고 만졌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주가 내게 말씀하셨다. 가서 나의 부활을 온 천하에 전하라고. 사람이 할 일이 생기면, 뭘 하며 살아야 할지 사명이 생기면 울 시간이 없습니다. 허무하지 않거든요. 허무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명이 없으면 눈물이 납니다.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면 허무해져서 눈물이 납니다. 서러운 거예요. 내 인생이 이래 살다 끝나나? 진짜 이렇게 끝나나? 이제는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힘도 없는데 10년, 20년 버티다가 끝나는 건가? 여러분, 사명에는 나이가 없어요. 언제든지 나이 상관없이 이제 나이 속에 묻어버렸던, 세월 속에 묻어버렸던, 사느라 바쁘다고 묻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캐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스위스의 철학자이며 사상가였던 카를 힐티의 말이 있죠. 내 인생 최고의 날은 내 사명을 발견했던 날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사명이 뭐였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가는 곳마다 그 소식 전하는 게 마리아의 사명이었고 그것만큼 신바람 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잠시 한 시간 때우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사명 묻어두었던 걸 다시 캐내어 다시 그 사명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복음 전하며 살리라. 일주일에 세 명이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고 살리라. 아니면 나는 목자가 되어 내 남은 인생 나도 영혼을 돌보면서 살리라. 이 예배당 누가 맞춰놓은 줄에 앉아있다 일어나서 나가지 않고 예배당 예배 끝날 때 맨 마지막까지 남아 앞에서 세 번째 줄까지는 내가 맞추고 나가리라. 뭘 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길가로 나가 복음을 전하든 예배하는 자리에 내 손지문이 묻든 뭐든지 간에 나 남은 인생 그냥 세월 속에 묻어두고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 허무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살 그 기쁨과 기대감이 충만해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냥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사명을 깨우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신바람 나는 내 남은 인생 살도록 내 사명을 깨닫게 해달라고. 사람이 왜 사는지,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을 걸만한 그러한 생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눈물이 멈추고 눈물 대신 땀이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택함받아 구원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자녀에게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 분도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다고 시침이 떼거나 오래전에 무슨 일 때문에 묻어두었던 사명을 방치해두어서 그렇지 사명 없이 살아도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마리아에게 물으셨던 질문을 똑같이 물으십니다. 너 왜 우느냐? 몇 달 동안 뭐 때문에 울고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차 안에서 왜 울다가 들어왔느냐? 성경 속에 널 사랑한다, 널 지켜준다, 널 붙들어준다는 말은 왜 잊어버렸느냐? 내가 지금 엄연히 네 앞에 이렇게 서 함께 하는데 왜 나를 보는 눈은 가리워졌느냐? 내가 너에게 가슴 뛰는 사명, 온 천하에 다니며 나의 부활을 증거하라고 사명을 주었는데 왜 사명은 그리 잊어버리고 무의미하게
탄식하며 살고 있는

0: 주님 물으실 때 여러분 다시 사명이 발견되어지고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주옥같이 약속했던 말씀이 기억되어지면서 눈물이 변하여 여러분의 춤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여러분의 사명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됐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3-1000번 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범죄하도록 우리 앞에 덫을 놓습니다. 그러고는 정죄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존 오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희미하게 하고 무력화시킨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필요한 영적 틀에서 마음을 떼어놓는다. 죄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쫓고 죄를 짓도록 부추기며 영혼이 다른 것을 사모하도록 만든다. 그 결과 영혼은 하나님께 똑바로 진실하게 당신은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영혼의 갈망, 소망 그리고 경외심 등이 죄로 물들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영적 침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셨다면 다시 한번 도우시는 하나님 의지해서 찬양으로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허산나 싱어즈의 내게 강 같은 평화 들으셨고요. 송정미 사모님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 메들리 함께 들으셨어요.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은요. 남미 워십의 찬양 나 기다립니다 였습니다. 깊은 영적 수렁에 빠질 때 그것을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하는 때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서 찬송을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회복의 찬양이 가득한 시간 내 삶의 노래로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신청곡들로 꾸며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각나실 때마다 문자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8405번님께서 주기도문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침체의 불안에서 소망의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몸의 소망무행가 손영진의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요. 소망의 바다의 하늘소망 오랜만에 함께 들으셨고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들 또 축하 메시지 모두 모두 기다리면서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희즈윌이 찬양합니다. 밤.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세 곡 더 듣고 오셨습니다. 영어 찬송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세바스찬 듬리의 찬송이었고요. 좋은 씨앗의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 향기로운 나무의 찬송, 저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낙심하고 불안해하던 마음들 하나님 앞에 여전히 찬송하는 시간 된 줄 믿습니다. 또 세상에 소망 두던 것들 다시 한번 주님께로 소망을 두는 귀한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보내주신 문자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1: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ABC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 반대파의 연합 번역 구성 양한결 연출 백두현

0: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마지막 한 주에 초점을 두고 총 16편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한 마지막 한 주, 사랑과 열정, 그리고 대립과 혼란이 가득했던 그 한 주간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이야기, 반대파의 연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 목요일 아침, 아직 날이 어두울 때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홀로 걷고 계셨습니다. 이날은 유월절기의 첫날이자 그의 마지막. 예수님은 생각을 멈추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힘을 구하고 창조물의 아름다움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아름다웠죠. 예수님은 신발을 벗고 이슬이 맺힌 잔디를 밟으며 나사렛에서 보낸 어린 시절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공허함이 느껴졌죠. 이 땅의 아버지 요셉이 생각났거든요. 친절하고 온유했던 아버지를 그리워하다가 곧 이보다도 더 큰 감당하기 어려울 이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힘들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서쪽으로 눈을 돌려 햇빛이 서서히 성전을 비추는 걸 바라보셨습니다. 산 주변의 모든 것들도 활기를 얻었죠. 새가 지저귀고 나뭇잎은 춤을 추며 바스락거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조금 더 잠을 자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깊은 외로움이 예수님을 감쌌지만 예수님은 다시금 머리를 저으며 이 생각을 떨쳐버리고 기지개를 켜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다가오는 하루를 살 수 있는 힘과 인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가올 일이 힘겹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홀로 한 이 아침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아침이었거든요.
2: 말고! 말고!
3: 조금 있으면 난식일인데 뭔가 잘 진행되고 있긴 한 것 같은데 말이야.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더 신중해야 해. 드디어 기자를 잡을 수 있겠군.
2: 말고!
4: 대체 어딜 간 거야? 아침도 안 갖다 주더니 이제 나타나지도 않으니 절대 늦으면 안 되는데 대체...
2: 말고! 거기 아무도 없느냐? 어서 들어와라.
5: 주인님, 편히 주무셨습니까?
4: 늑장을 부리다니. 오늘 아침 내내 어디 있었느냐?
5: 주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젯밤에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하셔서 임무를...
4: 알았다, 알았어. 변명은 나중에 듣도록 하지. 지금 당장 나가봐야 한다.
5: 예, 아주 공공장소로 가실 건지...
4: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봐야 한다고 했으면 당연히 공공장소로 나가는 거겠지. 어서 대제사장 옷을 가져와.
5: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 먼저 발을 좀 올려주십시오. 흉갑, 뒤가 꼬였습니다. 잠시만.
4: 됐다. 어서 머리 장식이나 가져와.
5: 하지만 주인님.
4: 됐다니까.
5: 알겠습니다.
4: 어서 나가봐야 돼. 어서 비켜라.
6: 신은 자기네 신 하나밖에 없다는 야만인들을 상대한 지 벌써 4년이나 됐구만. 이 자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단 말이야. 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게 대체 뭘까? 좀 이상한 관습도 그냥 눈감아주고 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단 말이야. 그렇다고 잔혹하게 밀어붙이는

0: 것도 먹히지가 않고 저들 종교 지도자들과 타협점을 찾아보고 젊은이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뭔가 나아진다는 느낌이 들지도 않고 갈릴리에서 왔다는 자를 계속 걸고 넘어지는 것 같은데 뭔가 일을 꾸미는 것 같단 말이야.
1: 빌라도 성동님.
0: 아 그래. 무슨 일이냐 내래요.
1: 서신을 가져왔습니다.
0: 누가 보냈는데?
1: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이 보내왔습니다.
0: 무슨 일이야? 존경하고 친애하는 빌라도 총독님, 위대한 제국의 경의를 표했죠. 논의드릴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뵙고 싶습니다. 아, 예. 날 또 봐야겠다고? 이 대체 뭘 원하는 거야?
1: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0: 이전엔 다른 총독을 보내달라고 로마로 서신을 보내고 그 후에 나의 총독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었다지. 그리고 나선 강한 군력을 원했다가 나중엔 제국의 모든 상징을 이 도시에서 없애달라고까지 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해도 만족이 없다니까. 가야바한테 가서 오늘은 시간이 없다고 해라.
1: 예, 알겠습니다.
0: 아, 잠깐. 오늘 만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 내려오. 가야바에게 가서 한 시간 내로 오라고 해라.
1: 알겠습니다.
0: 아침부터 이게 뭐야? 어리석은 허풍쟁이 대제사장을 만나야 하다니. 중요한 사항은 무슨... 아이, 이렇게 아름다운 아침에 말이야. 그 허풍쟁이가 말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난 저 새들처럼 그냥 날아가 버리고 싶다. 에이, 나도 참 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0: 위대한 헤로시라. 뭐가 그리 위대했던 건데? 게다가 이 위선자 빌라도는.
1: 본디오 빌라도겠죠, 여보.
0: 뭐 어쨌든 그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가 뭐길래 날 예루살렘으로 불러? 나랑 자기 위치가 같다는 걸 모르나? 자기네들 잘난 로마법에 따르면 그렇잖아. 근데도 마치 나한테 명령하는 느낌이란 말이야.
1: 왕이시여, 그건...
0: 아니, 이유도 말하지 않고 도장도 안 찍혀있는 서신을 보냈잖아. 그냥 당장 예루살렘으로 오라고만 하고. 가서도 이게 무슨 일인지 제대로 알려주기나 할까 몰라. 여기에 이 많은 금은 보화가 있으면 뭘 하나. 감옥살이나 마찬가지인걸.
1: 여보, 그런 생각은 그만하고 와서 함께 포도주나 마셔요. 로마 수입산이에요.
0: 됐어. 아무리 좋은 포도주라도 로마 이름 들어간 건 냄새도 맡기 싫어.
1: 왜 그러세요? 그런 말씀은 꺼내지도 마세요. 어디서 누가 듣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0: 여긴 지금 우리끼리만 있는데 왜 그래?
1: 하지만
0: 난 공동통치자야. 내 형제 아켈라오와 동일한 왕이라고. 그 이상 이하도 아니지. 그 빌립, 당신의...
1: 그만하세요. 다시는 얘기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셨잖아요.
0: 그래, 그만하세. 위대한 헤롯이라. 안 어울리지 않아? 다들 아버지를 싫어했는데 말이야. 그리스도인, 로마인, 그리고 유대인도 싫어했는데 차라리 세상 악당이 더 어울렸을 법한데. 왕좌에 너무 오래 계셨어. 왕국을 나누는 바보 같은 요새의 도장

0: 영상을 찍으셨을 땐 이미 미련한 늙은이었단 말이야. 정신이 조금이라도 말짱했을 때 왕위를 물려주셨으면 예루살렘이 내 차지가 되지 않았겠어? 저 쓸데없는 로마 총독 통치하에 안 들어가고 말이야.
1: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말아요. 사방에 눈이 있고 귀가 있다고요. 갈릴리 출신 선생이 여기 있는 거 아세요?
0: 뭐라고? 당신 지금 무슨 소리야? 왜 그 자를 언급하는 거야? 그 자는 날 괴롭히러 돌아온 세례 요한이라니까. 근데 지금 그 자가 날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야.
1: 그 자는 세례 요한도 아니고 당신을 쫓아온 것도 아니에요. 죄송해요. 괜히 말을 꺼내서. 이리로 오셔서 포도주 좀 마시고 진정하세요.
0: 내가 언제...
1: 대체 왜...
0: 이미 말했을 텐데 로마 포도주는 냄새 맡기도 싫다고. 이제 나가봐!
1: 하지만...
0: 갈릴리와 베레아의 왕으로서 당신한테 명령하는 거야. 어서 나가!
1: 알겠습니다, 왕이시여.
0: 왕인 내가 여기서 로마 총독을 기다려야 한다니.
2: 베드로, 할 말이 있단다.
3: 예, 선생님.
2: 오늘 밤에 유월절이 시작되지?
3: 아, 예. 근데요?
2: 유월절을 지켜야 하지 않겠니?
3: 예, 당연하죠. 아, 근데 그 말씀은 유월절 식사를...
2: 그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네가 제일 먼저 떠올라서 말이야.
3: 예, 말씀만 하세요.
2: 그래, 베드로, 넌 우리를 앞서 도시로 가거라.
3: 예.
2: 가서 우리가 먹을 음식을 준비해라.
3: 예, 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면 되는 거죠?
2: 그렇지.
3: 아, 지금 당장 가는 건가요?
2: 그래.
3: 아, 요한을 데리고 가도 될까요?
2: 그래라.
3: 저, 우선 돈이 좀 필요할 텐데 혹시 생각하시는 곳은 있나요? 아, 있으시구나. 아, 이제 선생님 미소만 봐도 알겠다니까요.
2: 도시에 도착하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라.
3: 큰 다락방이요?
2: 어서 가봐라.
3: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왕처럼 한번 먹어보자고요. 잊지 못할 밤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한! 요한! 날 따라와!
2: 그래, 잊지 못할 밤이 되겠지.
4: 그래, 뭐든 빨리 해치우는 게 더 좋을 거야. 내려오. 근데 대제사장이 날 만나고 싶어 하는 건데 왜 내가 이 성을 나가야 하는 거지?
5: 아마 그들 종교의식 때문에 대제사장이 군사지역은 들어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 모순이군. 근데 군인을 다스리는 총독의 힘을 빌리는 건 괜찮다는 거야? 도착했느냐? 내가 여기서 기다리기까지 해야 되겠어?
5: 예, 총독님. 대제사장과 다른 지도자들이 한 시간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 왜 날 보자고 하는 건지는 알아냈느냐?
5: 아니요. 근데...
4: 근데?
5: 대제사장이 자기 장인과 함께 왔습니다.
4: 누구?
5: 안나스요. 대제사장의 장인이요.
4: 그런데...
5: 가야바 전에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는데 이제 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공공장수 보기 힘듭니다. 이제 가야바가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0: 실제 권력은 안나스가 쥐고 있습니다.
1: 문제가 크긴 크다. 이건가?
0: 네, 그런 것 같습니다.
2: 빌라도 총독님, 이렇게 저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가야바, 이렇게 빨리 자네를 볼 줄 몰랐네.
2: 이렇게 빨리 시간을 내셔서 저희를 만나주시니 영광입니다.
1: 아, 그래. 이제 예의는 그만 갖추고 온 이유를 말해보게. 뭐가 그리 급하기에 이렇게 찾아왔나?
2: 저, 여기저기 다니며 도시를 소동케 하던 젊은이가 지금 이 도시에 있다는 건 이미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1: 아, 성전을 가득 채웠다는 그 선생 말이냐?
2: 예. 아시겠지만 그 선생이란 자는 사실 위험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자가 유월절에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서 급히 뵙자고 한 겁니다.
1: 아니, 문제? 무슨 문제를 말이냐?
2: 그가 정확히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도시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꾸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설마 소문 하나 가지고 나한테 찾아오진 않았겠지?
3: 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 아, 자네가 안나스로군. 자네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네. 말해보게.
3: 예, 빌라도 정동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이 이러기까지 급하지 않았다면 저희도 이렇게 찾아뵙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정동님께도 매우 위협적인 일입니다.
1: 나한테 위협적이다. 더 자세히 말해봐라.
3: 예, 그 선생이란 자가 갈릴리의 왕과 몇 번 접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뭐라? 아니, 헤롯이 그 거리를 배회하는 선생과 무슨 할 말이 있다고?
3: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헤롯 왕은 늘 저런 언변이 뛰어난 자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뭔가 아니면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1: 그래서?
3: 예, 저희는 헤롯 왕이 찾으시던 걸 찾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 그게 무엇이냐?
3: 지금 헤롯 왕이 이 도시에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1: 유월절이니까 여기 있겠지.
3: 헤롯 왕의 험담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헤롯 왕은 총독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의견들을 종종 표현하곤 했습니다.
1: 뭐 그리 놀랍지도 않네. 그가 날 싫어한다는 건 온 예루살렘이 알고 있으니까.
3: 하지만 로마에 대해 안 좋게 말하는 유명한 선생이 여기 있을 때 딱 이 시기에 헤롯 왕 역시 갑자기 도시로 왔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1: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3: 혹시 헤롯 왕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말을 전했는지요? 보통 절차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 아니, 그 자가 도시에 있다는 건 알지도 못했었다.
3: 생각했었던 대로군요. 저희가 모은 정보를 추측을 해보면 어쩌면, 정말 어쩌면 헤롯 왕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뭐라고?
3: 그리고 그 반란을 이 선생이란 자가 주동하게 하는 겁니다. 이 계획이 성공하면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토록 원했던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고, 이 계획이

0: 실패하면, 아, 분명 실패하겠지만 헤롯 왕이 이 일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는 안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1: 아니, 하지만 이게 정말...
0: 반란 모의가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주제 넘는 게 아니라면 저희가 해결 방법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1: 와, 그래. 뭐냐?
0: 저희는 그 선생이란 자를 잡으려 여러 시도를 해왔습니다. 성전의 보초들에게 잡으라고 했었지만 그 자의 주변에 늘 많은 군중이 따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 자를 체포하면 오히려 이 반란이 더 불거질까 봐 저희 늘 조심하면서 적당한 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그 자의 제자 한 명이 와서 우리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가 밤마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게 된 거지요.
1: 그래서 나한테 원하는 건 뭐냐?
0: 로마 병사들을 제게 붙여주십시오. 오늘 밤에 그가 숨어 있는 곳을 갈 생각입니다. 그를 체포해서 이 반란에 대해 묻고 필요에 따라서 총독님께도 보내겠습니다.
1: 이 대체 어떻게...
0: 의심스러우시다면 총독님의 사령관도 함께 보내셔도 됩니다.
1: 내려오. 좋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지.
2: 정말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커지기 전에 분명히...
1: 자자, 내려오. 가자.
2: 내가 말하고 있는데 그냥 가버리다니. 어떻게...
0: 진정하게 가야 봐. 로마인이지 않나? 네. 자, 우린 어서 가서 손님 맞을 준비나 하자고.
3: 흔히 볼 수 없는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인들을 싫어했던 유대 지도자들과 그들을 싫어했던 로마 총독과의 연합이요. 헤로당을 싫어했던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뭉친 거죠. 이 연합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연루된 게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 예수님을 멸망시키고자 꾸민 일이었죠. 그 세력은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구원자시고 그의 피를 통해 이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셨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살리려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또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 없다고 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을 제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제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 반대파의 연합. 출연 서령범, 홍영란, 김종환, 서혜정, 홍성원, 박영재, 장민혁, 선은혜,

김하영, 안효민. 번역구성 양한결, 연출 백두현.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5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상담을 받은 목사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단 두 줄의 대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되는 일을 할 것,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 것. 많은 고민들이 세상의 시선, 남의 시선을 생각하는 불필요한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 한 가지 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원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면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고 결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또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서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6편 12절 말씀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말은 그냥 누구나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자녀로 받아들여진 사람에게 주어진 부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의 자리에서 나오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그 아바 아버지를 찬양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Matt Redman의 The Father's Song 들으셨습니다. 독일의 신약학자 요아킴 에레미아스는 아바 아버지라는 말은 그저 어린아이가 편하게 부르는 호칭 정도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바 아버지는 오직 자녀의 신분, 상속의 개념과 연결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친근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육신에 매어서 두려움에 겨하는 그런 종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존재에게서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호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분명하다는 뜻이고 우리가 그만큼 그러한 자리에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목소리를 가지신 한 분을 모셨습니다. 노래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계신 분인데요. 먼저 그분의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0: 들으신 곡은 유영광이 부른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목소리를 갖고 계신 유영광 형제님, 집사님이시죠?
1: 예, 맞습니다.
0: 땀을 왜 이렇게 흘리세요?
1: 아, 여기 스튜디오가 덥네요. 제가 원래 땀이 많은데 네. 덥습니다.
0: 본인 목소리를 한번 소개해 좀 해주세요. 본인 어떤 사람인지.
1: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미국을 중심으로 네. 오페라 가수라는 직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페라 가수 바리톤 유영광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아,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너무 좋습니다.
0: 뭐가 이렇게 좋아요?
1: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네. 제가 스스로 원하는 음악을 들으려고 선택할 수 있는 그 나이 때부터 저는 CCM만 듣고 살았는데 네. 그 솔티와 함께라는
0: 옛날에 야, 솔티와 함께 예,
1: 그러니까요.
0: 연식이 어떻게 되시길래 솔티와 함께를 하시죠?
1: 그래도 제가 앞자리가 4가 넘어가지고 그래도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CCM만 듣다 보니까 네. 사실 그때 CCM 들은 사람들은 다 주찬양, 옹기장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했으니까 네네. 저는 주찬양을 너무 열심히 들었던 사람으로서 네. 주찬양에 계셨던 그 정말 제가 사랑하는 CCM 선두주자께서 계시는데 예. 뭐 최덕신 씨, 뭐 강명식 씨, 뭐 김명식 씨. 근데 제가 진짜 사랑하는 이 김도연 형님을 전 진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0: 방송 들으시는 분이
1: 아니에요. 짠 거 아니에요. 전 진짜 진심입니다.
0: 네, 이분을 제가 한 2주 전에 만났네요.
1: 맞아요,
0: 저희가.
1: 맞습니다. 예.
0: 그 들어오실 때부터 목소리 쩌렁쩌렁 울려서 저도 이제 성악을 잠시 전공했던 사람으로 네. 제가 그 연습실에 가면 유난히 그 성악가 남자들이 이거 있잖아요.
1: 안녕하세요, 선배님. 네.
0: 그 소리를 내는 걸 봤는데 나이가 이렇게 앞자리가 4인데도 그 목소리를 내는 아유. 분이
1: 아유, 먹고 살려다 보니까 아. 네.
0: 그 아까도 방송국 들어오시면서 저 멀리서부터 벌써 아 저분이 오셨구나 저랑 스튜디오가 울리게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방금 부르셨던 이 베드로의 고백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불렀던 네. 저희 제자가 만들고 이재경 씨가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0: 편곡해서 저는 솔직히 이 반주로는 노래를 한 적이 없어요.
1: 정말요?
0: 녹음 이후로는.
1: 아, 녹음 이후로는. 네,
0: 녹음 네. 이후로는 한 번도 제가 이거를 활용해 본 적이 없는데 이거를 아주 이렇게
1: 제가 잘 활용하고
0: 아름답게
1: 있습니다.
0: 활용해 주셔서. 아, 그리고 이게 참 이 노래라는 게 확실히 보컬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다르네요.
1: 감사합니다. 이게 좋은 다름이었으면 좋겠는데.
0: 아, 너무 좋네요.
1: 아, 감사합니다.
0: 이 노래가 이렇게 울림이 있구나. 아, 제가 불렀을 때는 약간 갸냘펀데.
1: 그래도 네. 사연이 있죠, 저는 이 노래.
0: 아, 그래요? 네. 어떤 사연이 이렇게?
1: 제가 그 매번 새로운 찬양을 찾는 사람이고 네. 또 제가 하나님께서 제 삶에 쓰시는 이야기들을 현재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이 당시에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 묵상을 굉장히 많이 했을 때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만나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라고 물으셨을 때 네. 그때 베드로가 성경에서는 좀 짧게 나오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물으셨을 때 다 뭐 세 번째야 뭐 성경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장면이 사실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 사이에서 베드로가 세 번째 질문에 답할 때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 번 물으셨다는 것은 세 번째 물으셨을 때 비로소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거가 확 떠올랐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어렵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정말 엄청 많이 울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사실 세 번 물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너무 당연히 한 번에 그 세 번의 부인을 다 용서하셨을 수 있는 분인데 하나하나 만지시면서 베드로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만지시면서 회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아,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와, 정말 얼마나 이 예수님 앞에 본인의 삶을 다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제가 그런 정말 부인했던 정말 나쁜 사람이었지만 저는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 삶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제가 걷겠습니다. 이런 묵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 곡을 만나게 돼서 저의 그런 고백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 베드로를 조금 더 이해하는 그런 정말 곡이 된 것 같아요. 이 곡을 만남으로써. 굉장히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곡을 만난 게.
0: 제가 이제 들으면서 오늘 목소리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아무리 잘 부른다를 넘어서 저도 옆에서 이렇게 듣는데 아 뭔가 이렇게 전달이 된다라고 제가 감사합니다. 불렀던 노래를 또 다시 해석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목소리가 주는 이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저도 약간 울컥했어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좀 하는데
1: 좀 쳤군요 제가.
0: 유영광 집사님이 네.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얼굴은 되게 애띄어요 제가 보기에는.
1: 감사합니다.
0: 근데 목소리는 완전
1: 아저씨죠.
0: 네, 아예 덩치도 되게 클 것 같은데 처음 제가 만났을 때 생각보다 덩치가 작네라고 생각했고 보통 성악가들 하면 남자 성악가들 하면 덩치가 큰 걸 연상하는데
1: 맞아요.
0: 이분은 그냥 예, 평범하시네. 사실 저희 이 자리에 저희가 그걸 보니까 다 같은 학교 나왔네요. 저희가 성악가 분 세 분을 모셨었어요.
1: 아, 정말요?
0: 그 최재도 형제님.
1: 네네네.
0: 그 다음에 김수 자매라고.
1: 아, 네.
0: 다들 이제 뭐 선배고 후배인 분들인데 이분도 S대, 서울대를 나오셨는데 성악과.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하셨다고 제가 얼핏 들었어요.
1: 네, 맞습니다.
0: 본인이 음악을 하게 된 연유, 뭐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삶을 살게 된 왜 이 모양으로 살게 되셨는지.
1: 왜 이 모양으로 살게 됐냐면요. 네,
0: 본인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삶을 사셨는지.
1: 저는 이제 PK고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 하나님이 당연한 세상에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일찍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만나주셔가지고 찬양을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했고요 일단
0: 네.
1: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찬양만 듣다 보니까 항상 찬양을 옆에다 두고 살았었고 항상 뭐 그땐 테이프였으니까 테이프 있었고 뭐 집에 오면은 항상 카세트 틀어놓고 막 그렇게

0: 예, 그런 삶을 살면서, 특히 그 당시에는 전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했던 게 주찬양도 그랬었고, 말씀을 그대로 이제 찬양으로 만든 거가 되게 많았어서, 사실 찬양으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1: 보통 목사님 자녀분들은
0: 네.
1: 약간 엇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0: 이게
1: 이분은
0: 제가 이제
1: 상당히 다르네요.
0: 성격이 하나님이 참 되게 감사한 건데요. 제가 이제 영적으로도 그렇고 방황한 적이 없거든요. 큰 방황이 없었었는데 성격이 제가 어땠냐면 어렸을 때도 아버지가 정말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오래 계셨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서 기대를 받잖아요. 이제 PK들은. 그런데 제가 저는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하는 게요. 쟤는 목회자 자녀니까 한10 중에 10은 할 거야. 그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15까지 해드릴이다. 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좀 즐겼어요. 관심 받는 거 즐기고, 그 관심을 충족해 드리는 거를 즐기고.
1: 좋은 방식의 관심을.
0: 네, 그러다, 그렇게 살고 있다가, 이제, 제가 중학교 때 돼가지고 노래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계속 찬양을 듣다 보니까 너무 당연히 이제 CCM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하신 분들 찾아가서 한번 노래도 들려드리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한 2년 정도 지나고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저희 학교 선배인데 저희 같은 교회에서 서울대에 가신 형님이 한번 너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계속 노래하니까 입시 선생님한테 같이 가볼래? 이래가지고 그 형을 따라 갔었거든요. 갔다가 이제 선생님 방법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밑에서 이제 수업을 받게 됐는데 근데 또 돌아보면 저희 아버지도 그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되게 클래식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지금 뭐 CD는 아니고 이제 뭐다 유튜브 이런 걸로 하지만 LD 있잖아요. 레이저 디스크 큰 이만한 거.
1: 좀 사셨나
0: 아
1: 보네요.
0: 모르겠어요. 아니 PK인데 목사님이 왜 저도 잘
1: 레이저
0: 모르겠지만
1: 디스크 집에 있는지 없어요.
0: 그런 걸 좋아하셨었던 것
1: 아,
0: 같아요. 예,
1: 그러셨구나.
0: 음향 장비 같은 거를. 그래서 그걸로 오페라도 보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때 이제 쓰리 테너 이런 분들 좋아하셔가지고 뭐 CD 틀어놓으시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피아노 전공을 하셨어가지고 좀 클래식이 좀 익숙한
1: 그렇구나.
0: 환경이었다가 교회음악도 사실 뭐 세미클래식 정도 되니까
1: 그쵸.
0: 익숙한 음악이었는데 입시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성악의 길로 접어들었던 거죠.
1: 그 사실은 성악과 전제 저도 성악과 잠깐 걸쳐갔는데 그분들은 약간 이제 우리가 아는 흔히 말하는 교회 음악 CCM을 약간 이제 좀 룩다운하는 게
0: 아,
1: 있어요.
0: 그렇죠. 저는 좀 안타까워요.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음악의 베이스가 CCM이니까 완전 베이스가 CCM이니까 근데 저는 사실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CCM이 제 음악의 베이스라는 거가 되게 사실 되게 자랑스러운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제 음악이 조금 더 클래식 세상에서도 플렉시블 할수 있는 것 같아요.
1: 사실 그리고 원래 서양 그 클래식은
0: 네.
1: 교회 음악이
0: 그럼요.
1: 중심이잖아요.
0: 네,
1: 거기서
0: 맞아요.
1: 시작한 게 많아서 우리나라도 사실 제가 이제 어제도 그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음악을 갑자기 듣게 됐어요. 예수 전도자니라. 근데 거기 보면 다 클래식 악기들이 나와요. 심지어는 막 클래식 악기들로 반주를 다
0: 그죠.
1: 한게 많아서 그때는 그게 자연스러웠던데 요즘은 사실 이제 밴드 중심이
0: 밴드만의
1: 돼버려서
0: 그쵸.
1: 그래서 오히려 희귀한 분이 됐어요. 이영경 형제님의
0: 시대를 잘 타고
1: 목소리를 한번 더 노래를 한번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노래는 보니까 이 노래도 제가 아는 노래네요.
0: 그러네요. 이 노래도
1: 너무 혐의가
0: 골백에
1: 짙은데.
0: 아 혐의가 짙은 게 아니고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는 이제 간증을 할때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제 선후배들이나 아니면 동료들이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가장 잘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는 거짓말하기 제일 좋은 위치에 있다.
1: 위에 서서.
0: 위에 서서 사실 요즘에 음악을 들으면 멜로디 좋고 그냥 가사 되게 좋고 음악 좋고 또 그런 음악들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1: 그렇죠.
0: 많은데

0: 찬양도 그런 게 되게 많은데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그 찬양의 가사와 이 모든 걸 전달하는 사람인데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삶에 흐르지 않고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삶에 하나님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살아가는 그 삶에 흐르지 않고 그 상태에서 음악 좋고 가사 좋다고 성도들 앞에서 부른다는 거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1: 그렇죠.
0: 네. 그게 제일 제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항상 찬양을 어디서 요청을 받거나 뭐 이럴 때 그때부터 찬양곡을 정하고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항상 새로운 찬양을 찾고 지금 저의 삶의 위로가 되는 곡, 저의 삶의 힘이 되는 곡,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흐르게 하는 곡들을 이제 부르고 연습하고 저 혼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가 요청이 오면 아 하나님이 이 요청 때문에 이 곡을 내 삶에 흐르게 하셨구나 라고 해서 이제 그 곡을 아주 가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돌베개도 진짜 저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했던 그런 찬양이거든요. 성경 인물들을 저의 삶에 비추어 보는 경우가 제가 많은데 야곱이 이제 큰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하면서 이제 돌베개 베고 자고 눕고 자고 했던 그 시간들이 거기가 진짜 멀어가지고 되게 많이 많은 날들을 그렇게 했을 텐데 이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얼마나 많이 돌베개를 적셨을까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가 이제 잔머리를 굴려서 그렇게 한 거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에서가 저 잡히면 잡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는 진짜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형제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두려움도 얼마나 컸을 것이며 또 그렇게 떠났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를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을 법한데 그러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또 얼마나 컸을 것이며 또 자기가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한 후회가 잘 때마다 쌓였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그 야곱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라는 고백이 그때가 딱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까지의 야곱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로 야곱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가라고 봤을 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를 지나면서 정말 야곱의 그 아팠던 삶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베델로 변하고 그 이후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내가 후회가 막심한 삶을 살고 있던 어디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던 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는 그 두드림에 반응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야곱의 삶처럼 하나님의 집 베델로서 삼을 수 있을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그때 그 당시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돌베개를 부르면서 이 마음을 많이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제가 뭐 김도연 형님의 이 곡이라서 제가 들고 온 게 전혀 아니고요. 제 삶이 진짜 너무 가득 담겨진 곡이라서 제가 들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자, 그러면 우리 유영광 형제님의 삶이 가득 담겨 있는 예, 야곱의 마음으로 부르는 돌베개 들으시겠습니다.

0: 유영광 씨가 부른 돌베개 들으셨습니다. 또 다르네요.
1: 감사합니다. 좋게 달랐기를.
0: 아유, 당연하죠. 너무 좋은데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유영광 씨를 알잖아요.
1: 감사하게도.
0: 네, 네, 제가 감사합니다. 최근에 SNS에 어떤 분이 그런 걸 올렸더라고요. 제2의 유영광이 되기를 자기는 바란다. 그러면서 본인도 거기 댓글 달았었는데.
1: 제가 그
0: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친구가? 어떤 일 때문에?
1: 네.

0: 본인이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사실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하게 될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예,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그 Amazing Grace를 이제 군악대에서 불렀던 그 영상이
0: 예. 미국 군악대였나요?
1: 한국 군악대에서 네,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 군악제에 나가서 그때 불렀던 영상이 좀 화제가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뭐 제 뜻대로 된 것도 아니고
0: 그렇죠.
1: 네, 그냥 진짜 한 땀 한 땀 저의 삶을 잘 따라가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아 진짜 좋은 우연들이 겹쳐가지고 그런 좋은 일이 생겼구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그거는 제가 정말 너무나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런 우연이 겹친 거라면 제가 거기까지 유퀴즈에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우연은요 한 20가지가 넘어요. 근데 이 20가지가 다 우연일 수가 없거든요. 진짜 길게 나누자면 길게 나눌 수 있겠지만
0: 네.
1: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철저한 계획 아니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밖에 설명하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0: 사람한테 특히 이제 우리처럼 무대에 선 사람들에게는 네. 어떤 그런 모멘텀이 필요한 것 같아요.
1: 네, 필요하죠. 네,
0: 분명히 필요하고 물론 우리가 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더라도
1: 네.
0: 찬양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그런 걸 통해서 또 우리 안에 모르던 면들이 이렇게 발견되기도 하고 영광 형제에게는 그게 어떤 계기가 되고 지금의 어떤 그런 그 결과들이 있는지 그냥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 말고도
1: 네네네네. 저는 사실 진짜로 말씀드렸지만 유명해질지 당연히 저는 그럴지도 몰랐고 그리고 저는 이미 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훈련들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제가 만약에 저는 정말 많이 교만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떤 교만한 사람이 있었을 때 저보다 교만할 것 같으면 제가 싸워서 이길 정도로 교만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 깨진 사건들도 분명한 사건이 있었고 근데 그렇게 깨지면서 진짜 교만한 게 무엇인지 겸손한 게 무엇인지 예수님의 그 발자국에 발을 맞춘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일찍 배워가지고 저는 교만 이렇게 저는 많이 말씀드려 주변 사람들한테 저는 교만의 교자의 기억을 이루고 있는 점 하나라도 보이면 치가 떨립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만약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만약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고개를 조금이라도 들 기미가 보인다면 저의 뺨을 내어드릴 테니 한번 때려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서 저한테는 이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많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오페라 가수로 살게 하시면서 저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거가 저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페라 가수로서 그렇게 살게 하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 매스컴에 나온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한 게 진짜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저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가 와 저는 그게 정말 너무 감사한 제 삶에서 사실 지금 제가 오페라 가수로서 살면서 가장 감사한 일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말 귀한 세상적인 모멘텀까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노력하고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말 단어 두 개인 발버둥과 몸부림치면서
0: 두 단어를 좋아하시는 분
1: 두 단어를 제일
0: 지금도 그러고
1: 지금도 몸부림치고 발버둥
0: 저랑 비슷하네요
1: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저를 너무 당연히 부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막 발버둥치는 모습을 참 귀엽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선물을 제가 가는 길에 선물을 하나씩 놓아주시는 게 아닌가. 그 선물의 하나로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전하라고 그런 일을 벌려주신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런지 영광 씨를 만났을 때 보통 이제 그렇게 매스컴에 한번 주목을 받고 흔히 말하는 이제 연예인병에 걸리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주변, 저도 이제 이 나이까지 오면서 뭐 나름대로 연예인 같은 분들도 만나기도 하고.

0: 했는데 그런 분들 중에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네네네.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주변 상황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영광대님이 우리 집사님이 예. 연예인병은 안 걸리신 아, 것 같아서
1: 그 진짜 기미가 보인다면 제가 형님한테 뺨을 갖다 드릴 때 되겠습니다.
0: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제가 만났을 때도 이질감도 없고 아, 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 노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네. 분명하게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갑기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1: 감사합니다.
0: 더 얘기를 길게 나눴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1: 네. 어머나 네. 벌써?
0: 땀도 많이 흘리고 나도 더워.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영광대님이 앞으로 하고 싶으신 일도 있을 거고 기도 제목도 있을 거고 네. 마지막 곡 한 곡 듣기 전에 네네네. 한번 뭐 좀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방송 네. 가족 여러분들에게
1: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제가 평생 이런 마음으로 제가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계속 그렇게 발버둥치고 몸부림칠 거지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 이제 머리를 들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법도 할 텐데 그럴 때마다 저를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제 삶에 이 쓰고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간적으로도 사실 잘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제가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육신의 아버지도 너에게 좋은 거 주실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은 거 주시겠는데 근데 이게 말씀이 참 많이 와닿던 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좋은 것과 하나님의 좋은 것을 이렇게 나눠 놓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은 뭐 영적인 좋은 것이지 이제 힘든 세상에 살면서 좋은 미래의 좋은 것들, 이제 천국 가서 좋은 것들. 네.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도 나눌 게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거는 세상이 볼 때도 너무 좋은 걸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이제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다 보면 얻을 수 있는 그 좋은 것들로 인해서 세상에서도 더 잘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목적이 너무 분명해야겠죠. 그 좋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이제 계속 오페라 가수로서도 잘 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세상적인 직업도 네.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도록 네. 기도해 주시면 그것으로 정말 저는 족합니다.
0: 네. 기대됩니다.
2: 감사합니다.
0: 유영망 집사님의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기대되는 마지막 곡 라이브로 또 네. 들려주실 텐데 어떤 곡을
1: 이제 예수님의 보혈만이 그러니까 저도 이 전 찬송가를 진짜 많이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예전부터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많이 부르시고 저도 많이 좋아하는 가사가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겠지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이 찬양 가사가 저의 삶에 정말 큰 기쁨을 주는 가사인데 이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기쁨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만이라는 찬양 아주 기쁘고 즐거운 찬양인데 이 곡을 마지막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0: 예.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우리 바리톤 유영광 집사님이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보혈만이 듣고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심리 3단가이자 가족 3단 전문가인 한스 엘리쇼크 박사의 화해 세 가지 기술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화해 세 가지 기술 중에 첫 번째는 상처를 준 쪽은 무조건 인정하라.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닌데 오해야. 이런 말들은요. 상처를 입은 상대에게 또 상처를 줄 뿐입니다. 상대가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무조건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 잘못을 인정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사소한 잘못도 사과하고요. 용서를 구할 때 작은 앙금이 쌓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체적인 반성의 모습을 보이라. 금전적인 방법이나 행위로 보상을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화해를 통해서 원래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적극적인 보상 행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 가지 방법이요. 이 한스 박사는요. 이 기술이 주로 가족과 부부 사이 벌어진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 방법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통용되는 법칙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생각해보면 싸우지 않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건 제대로 화해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할 수 있는 보상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과 할 수 있는 대로 화평하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마음의 한 노래에서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콰르텟4U의 아름다운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오늘 별그대의 첫 찬양은 히즈윌의 서로 사랑하자였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이 화해 세 가지 기술, 상처를 준 쪽은 무조건 인정하라.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 구체적인 반성의 모습을 보이라. 이것만 신청할 수 있어도요, 서로를 향한 오해랑 갈등은 사라질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사귈 때 보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이 화해의 능력이 있는가? 사실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은 내 마음 같지가 않죠. 그 가족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고요. 또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또 다르게 행동하기에 누군가를 진정으로 알고 이해하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갈등도 일어나고요. 오해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서로를 향한 열린 마음과 화해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솔직히 내 잘못을 인정하게 하소서.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먼저 화해와 용서로 다가가게 하소서. 아멘. 이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별그대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힘찬 영어 찬송으로 우리 마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타미 워커입니다.

아멘. 라이브 로드싱어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나는 평안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찬양으로 함께 하셨죠. 앞서서 들으신 곡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1069, 우물정 1069, 유료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차량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을 원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가 넘치길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 말씀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저 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어떤 한 사람에게는 당신이 세상 전부일 수도 있다고 작가인 닥터 수스는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부와 명예, 높은 지위와 권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명으로 창조된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누구나가 아름다운 가치를 가진 존재이죠. 때로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가치가 없고 필요 없다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의 진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세상을 향해 위로하고 섬기는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현선의 예수 날 인도하시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버플로우의 주님 계신 곳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포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데이비 펠프스의 Victory in Jesus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소진영의 내 주의 보혈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홍지승의 십자가를 줄수 있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연희엘의 주 사랑에 웃어요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이프 로즈 싱어즈의 그 어떤 문제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땡스기빙 밴드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에이미 그랜트의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앵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북한의 각 마을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영생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며 주민들의 삶과 언제나 함께 있음을 강조하는 북한의 대표적인 우상화 작업물이기도 한데요. 이 영생탑은 그 지역에서 거의 가장 높은 구조물, 건축물에 속합니다. 주민들은 그래서 이 영생탑에 쓰여진 글귀 등을 계속 마음에 새기면서 마음속으로 또 머릿속으로도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를 신으로 추앙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은 그리고 우리 삶을 진정으로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뿐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까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으로서 이 김씨의 3대 부자들이 자리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주인의 자리를 되찾으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하나님만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 그런 존재라면 김일성, 김정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끌고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로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또 구원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 채널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신청해 주신 찬양, 찬송들 준비하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탈북 신앙인의 간증 두 번째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릴 거예요.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들은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에 귀한 마음 품어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요. 또 북녘 땅에서 중국, 러시아에서 방송 함께 하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귀한 시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 간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주권능 형제 이야기 만나보실 거예요. 가족과 함께 북한 땅에 있을 때부터 극동방송을 들었고 지금은 열심히 대한민국의 한 청년으로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뛰고 있는 주권능 형제. 어제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이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북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줬는데요. 오늘 두 번째 마지막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1: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시고 갈급한 심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야 쭉쭉 받아들여. 복음을 스펀지면 쭉쭉 받아들여요. 그리고 지금도 이게 저의 사이에서 거의 그 유명한 일화로 남은 그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전도하고 다음날에 식사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식사 시키면 이분이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거 듣고 우리도 웃었어요. 근데 놀라운 믿음이다. 하나님을 나와 동행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그대로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 아니다 임마 나는 자지도 않는다. 그런 믿음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하루 아침에 우리 그때 대한민국이 막 탄핵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였어요. 아침에 주일 아침에 잔디밭과 참나무 이파리가 있는 사진이 띵 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형님이라고 형님 우리 지금 여기서 한국 남조선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명이 모여서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 살리고 있는 것 같죠? 북한 사람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이 방송 설비 교체할 때 북한 성도가 헌금 모아서 보낸 거 보셨어요? 제주 극동방송에 가시면 역사관에 그 헌금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북한 성도가 하루 종일 한 개월 내내 일해도 10만 원 모으기 힘들어요. 근데 헌금을 모아서 방송국 개국에 헌금한 북한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장마당을 통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갈급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10년 가운데 지금 만몬의

재물 추구하는 마음이 막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마약, 그리고 한류, 이런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가득 차기 전에 우리가 빨리 거기에 복음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어떻게 넣느냐? 그것도 하나님은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가 3만 5천 명이에요. 근 700명당 한 명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이들 중에 최소 절반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을 하고 있어요. 돈을 보냅니다. 1000에서 1500만 달러가 달하는 돈을 매년 탈북자들이 그 가족들한테 보내요. 1달러면 북한에서 옥수수 3kg 삽니다. 그러면 1000에서 1000, 그 옥수수 3kg면 4인 가족이 하루 먹고 살수 있어요. 1500만 달러면 1500만 가정이 먹고 살수 있는 돈을 매년 보내는 거예요. 탈북자 가족을 둔 사람을 옆에 친구로 두면 내가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해산, 양강도 해산 같은 경우는 다음날 없어지면 뭐, 남조선 갔겠지 뭐, 그냥 이런데요. 그러고 탈북자 가정 집 앞에 이제는 시범 케이스로 한두 명은 잡아 넣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안 잡아 넣어요. 그냥 이렇게 딱 하고, 야, 뭐 누구 앱이 안 보이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유, 지 논둥지 왜 그립니까? 하고 주머니에 이렇게 쓱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잡아 넣어서 정부에서 100원 받는 것보다 이 옆에 기웃거려서 10만 원 받는 게 몇천 배는 이득인데 안 잡아 넣어요. 줄 섭니다. 그걸 통해서 탈북자들이 돈만 보내냐? 전도합니다. 저 같은 탈북자들 있잖아요. 탈북자들이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가 그렇죠. 중국이나 제3국까지 합치면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도 30만 명이에요. 북한 주민 80명당 한 명이 북한을 나왔고 그 사람들 중에 최소 절반이 북한이랑 연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랑.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북한은 복음 폭탄이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심령을 준비하셨죠. 가난한 심령을. 복음을 전할 길을 예비하셨죠. 복음이 전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변화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 장마당에서 성경책이 복받는 책이라고 엄청 인기가 많다고 하잖아요. 아멘? 복받는 책 맞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 놓고 한 기도, 처음에 했던 기도가 뭡니까? 주여 저 북한을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셨나요? 복음 전할 길이 열려 있잖아요. 열어주셨어요. 주여 북한 복음화 이루어주십시오.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들으셨고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라합 작전은 뭐냐? 왜냐면요, 우리 30만 명의 탈북자들이 북한을 나올 때뭐 순간이동 하십니까? 아니에요. 어딜 통해 나옵니까? 국경을 통해 나와요. 30만 명이. 북한 주민 80명당 한 명이 국경을 통해 나와요. 어떻게요? 걸어 나옵니다. 겨울에 얼음이 얼잖아요. 이렇게 슥슥 미끄럼 타면서 건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경 수비대한테 돈을 줘요. 그러면 국경 수비대가 우리가 안전하게 넘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면 그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이를 보고 다시 돌아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야, 이제 간다. 그럼 길을 열어줘요. 자, 북한을 생각할 때그 철옹성 같아 보이는 국경 수비대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라합인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생각하면 지금까지는 그 보안 같아 보이는 그 국경이 다 뚫려 있는 거예요. 아니, 80명당 한 명이 거기를 걸어 나온다니까요? 이미 나왔고. 그럼 국경이 열려 있는 거죠. 북한 닫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열려 있는 거예요. 저도 국경 수비대가 업어서 건너줬어요. 저 그때 키가 129도 안 돼가지고 그 두만강 못 건넜어요. 그럼 국경 수비대가 붙잡아서 건너줬죠. 그 증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탈북자들이 나왔죠. 탈북자들이 정탐꾼이에요. 근데 정탐꾼 중에 하나님에게 믿음 가지고 올바른 고백을 하는 정탐꾼은 두 명밖에 없었어요. 분명 탈북민들 중에 하나님이 세운 정탐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밖에서 봤을 때 얼마나 견고해 보이겠어요. 높고 든든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찍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돌라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에 돌았겠어요. 근데 순종하고 돌다가 부르짖으라 했을 때 부르짖으니까 무너지고 전멸하고 라합들은 건져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 북한을 놓고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김정은이 이번에 통일이라 말을 지웠고 민족이라 말을 지웠죠. 그러고 그 통일 상도 철거하고 북한에서 이제 한국을 적대국, 별개국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뭐냐면요, 북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남한에 대한 열풍을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예요, 이제는. 근데 이거를 탄압하려니까

0: 운동사상 문화배격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해봤죠. 근데 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한민족이라며, 한민족 통일해야 된다며, 우리 불쌍 헐벗고 굶주린 남조선 동포들 우리가 살려야 된다며, 근데 왜 막는 거야? 그럼 정권은 딜레마인 거예요. 뭐지?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열풍을 걷잡기 위해서라도 한국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 한국을 지워버리고 적대국을 만들어 놔야 탄압할 명분이 생기거든요. 야, 너 이제 한국 드라마 봤어? 적대국가 봤네. 넌 죽어야 돼. 근데 그전엔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다고요. 야, 우리 민족이라며. 우리가 도와줘야 될 민족이라며. 다잘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 알기 위해서 보는데 왜 막아? 약간은 딜레마가 있었다고요. 그렇게 지워버린다고 사람들의 인식에서 지워질까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지금도 대한민국에 입국하던 첫날 새벽에 인천공항 상공에서 봤던 한국의 야경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정전이 돼가지고 언제 등장 켜고 살았는데 그 많은 야경을 언제 봤겠어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북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처음 본 한국 드라마. 우리 아버지는 얼굴도 안 보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 서울 아나운서의 말 그거 하나 듣겠다고 북한 사람들이 노동을 육체노동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근데 그 노동이 끝나고 와서 내가 잠들면 그거 놓칠까봐 안 자요. 근데 이 극동방송이 새벽 4시, 5시 그때가 제일 잘 들립니다. 전파가 제일 잘 들려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안 자고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한 시간 잠깐 듣고 한 4, 50분 자고 또 나가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10년을 사셨어요. 어떻게 잊어요, 그 달콤함을. 그러면 김정은이 저걸 없애고 막고 틀어 막고 하면 가려운 곳을, 아토피 생겨 가려운 곳을 긁어놓으면 더 번져요. 그게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 북한 땅에서 그 안에서부터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형제의 이 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또 움직이실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남북한의 하나됨, 복음 통일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주권의 형제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남북한 우리 모든 방송 가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통일에 대한 열망을 잊지 않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전해드리고요. 간추린 소식 만나봅니다.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노르웨이가 프랑스 핵 우산 참여를 추진하는 등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새로운 안보 질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서울의 호텔 업계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AI 열풍으로 D램 가격이 금값을 뛰어넘으면서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조선일보는 삼성전자가 차세대 AI 반도체용 HBM4E 샘플을 세계 최초로 공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오픈 AI가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에 대비해 대규모 대응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국민일보는 네이버가 AI 시대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창작자 지원에 1조 원을 투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당국이 탈북을 한국행으로 간주하고 현장 사살까지 허용하는 초강경 통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러 교역 거점인 라선시에 위조 루블화가 확산되면서 특별 검열단이 파견됐다고 합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저 소식은 중앙일보가 보도합니다. 유럽 각국이 미국 중심의 안보 체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방위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조만간 프랑스와 새로운 방위 협정을 체결하고 프랑스의 핵 우산 체계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과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특히 노르웨이는 오랫동안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 협력을 중지해온 대표적인 친미 국가라는 점에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등도 프랑스와 핵 우산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역시 미국산 무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체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영국과 폴란드는 러시아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방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이 오랫동안 유럽 안보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유럽 국가들이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의 동맹 정책 변화가 유럽 국가들의 전략적 자립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번 흐름이 향후 국제안보 질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컬처 한국의 문화 열풍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서울의 호텔 시장이 사상 최대 호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에서 새로 문을 연 숙박시설은 모두 9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이미 지난해 연간 개업 규모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75만 명을 넘어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K-POP과 K-드라마, K-푸드 등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한국 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대만과 일본, 홍콩,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의 방문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서울 주요 관광지와 상권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관광객

증가로 서울 주요 호텔들의 객실 가동률은 사실상 만실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객실 요금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약 수요가 계속 이어지면서 호텔 업계는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업계는 신규 호텔 공급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최소 2029년까지는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산업이 숙박업뿐 아니라 음식점과 유통,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를 견인하면서 내수 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투자 확대가 반도체 시장의 슈퍼사이클을 이끌면서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매출 100조 원, 영업이익 57조 원을 넘기며 국내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0조 원과 영업이익 50조 원을 동시에 돌파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와 고성능 서버에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DRAM 가격이 급등한 것이 실적 개선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최신 서버용 DRAM 일부 제품은 무게 기준으로 금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될 정도로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구축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 부품인 HBM4E 제품 샘플을 세계 최초로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하면서 기술 경쟁력 회복에 나섰습니다. HBM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로 AI 데이터 센터와 AI 가속기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번에 공급된 HBM4E는 기존 제품보다 속도와 용량, 전력 효율이 모두 향상된 차세대 제품인데요.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과 생성형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HBM4E는 이러한 차세대 AI 환경을 겨냥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업계 최초로 HBM4 양산에 성공한 데 이어 HBM4E 샘플 공급까지 시작하면서 차세대 AI 반도체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HBM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만회하고 기술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산업 확대와 함께 HBM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삼성전자는 생산 수율 향상과 고객사 확보를 통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챗GPT 개발사인 OpenAI가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오픈 AI 재단은 AI 시대의 경제적 미래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약 3,8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고용과 임금, 기업 운영 방식 변화에 대한 연구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픈 AI는 AI 기술이 생산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실제 노동시장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보고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단은 AI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실업보험 접근성 확대와 전직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AI 기술 발전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사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정책 실험도 추진할 예정인데요. 최근 세계경제포럼은 고용주 10명 가운데 4명이 AI 확산에 따라 일부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픈 AI는 이러한 변화가 현실화되기 전에 사회적 안전망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는 AI가 곧바로 대규모 실업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선을 그으며 변화에 대한 준비와 적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네이버가 인공지능 시대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창작자 지원에 1조 원을 투자합니다. 네이버는 다음 달부터 우수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인 네이버 메이트를 운영하고 블로그와 카페, 지식인, 프리미엄 콘텐츠 등에서 활동하는 창작자 3천 명을 매월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창작자에게는 활동비와 함께 AI 서비스 내 노출 확대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네이버는 AI 시대 경쟁력은 단순한 모델 성능 경쟁을 넘어 양질의 콘텐츠와 데이터 확보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AI 서비스의 답변 품질은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가 얼마나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대화형 검색 서비스인 AI 탭도 정식 운영할 예정인데요. 이용자는 검색 결과뿐 아니라 지도와 예약, 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화면에서 연계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이버는 창작자 생태계 확대와 AI 서비스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해 글로벌 AI 경쟁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투자가 국내 AI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정보국이 국경지역 보위기관들의 탈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초강경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최근 국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탈북 시도를 더욱 강력하게 억제하기 위한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특히 국경을 넘으려 하거나 탈북 의도를 드러낸 주민을 한국행 시도로 간주하고 엄격하게 처벌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탈북 시도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 현장 사살도 허용한다는 내용이 지침에 담겼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이미 탈북한 사람들의 가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감시를 강화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민들의 신상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가족들을 압박하라는 지시도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공안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탈북민들의 소재를 추적하고 강제 북송에 대한 공포를 조성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소식통은 밝혔는데요. 국가정보국은 인민반과 보위기관이 협력해 주민들의 동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탈북자나 그 가족에게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주민들까지 감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전언도 나왔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감시하는 분위기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중국에 체류 중인 가족을 둔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또 북한의 경제 무역 특구인 라선시에서 위조 러시아 루블화가 유통되면서 당국이 특별 검열단을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정보국은 최근 장마당과 무역 현장에서 위조 루블화가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유통 경로와 출처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최근 북러 교역 확대와 함께 루블화 사용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위조 지폐가 유입되면서 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통은 적발된 위조 루블화가 실제 지폐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돼 상인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특별 검열단은 무역 관계자와 환전업자들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검열은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현지에서는 루블화 거래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달러나 위안화보다 위조 여부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습니다. 북러 교역의 핵심 거점인 라선에서 위조 지폐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역 경제와 외화 유통 질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2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9도 사이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31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의 하늘은 전 지역이 맑겠습니다. 자성과 강계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양덕 15도, 평양과 구성 14도, 자성과 강계 1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계 29도, 평양과 자성 28도, 양덕 27도, 구성 26도로 상승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전 지역이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 15도, 해주가 14도, 신계 13도로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개성 31도, 해주 30도, 신계 29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의 하늘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장진과 해산, 고성과 평강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약간 강한 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청진과 운기 14도, 해산 10도, 장진 8도, 낮 최고 기온은 해산 30도, 장진 25도, 청진 20도, 운기 19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동해 북부의 하늘은 종일 맑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남북한의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과 북한 주신 노동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또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또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끝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 텐데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서 더욱더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걱정과 근심이 있진 않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 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기도로 살아간 한 사람이 있는데요.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날마다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조지 뮬러입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렸던 조지 뮬러는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죠.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기도의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라. 둘째,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멀리하라. 셋째, 약속의 말씀을 확증으로 믿으라. 넷째,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라. 다섯째, 끈기 있게 간구하며 기다리라. 여섯째, 예수님처럼 새벽에 기도하라.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었죠. 그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정이 때로 있기도 하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함께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올려드릴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였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밝을 때 노래와 어두울 때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추어 주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가장 선한 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이렇게 나눈 어려운 일 당할 때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기도하는 모든 순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며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는 그 시간 먼저는 한홍재 목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고요. 내가 깊은 곳에서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과 북이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찬양사역자 임재청 씨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고요. 매일 이 시간 전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전에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복음의 능력, 이렇게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 예수만을 바라보고 복음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삶의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본문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첫째로 우선 성령이 임하셔야 구원의 역사,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충만을 입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을 의지하시고 환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열두 사람의 제자들을 세상에 복음 전하라고 내보내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두 곡의 찬양 이어서 함께 하실 텐데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라이프로드 싱어주고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도노마리아 김동여씨입니다. 찬양 후에는 매주 이 시간 만나보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이곳에 정착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황해도에서 온 한 자매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0: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입니다.
1: 네, 오늘도 황해도가 고향인 남한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2: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의 기억 속의 북한과 더불어서 지금 바라보는 북한 땅, 또 북한을 바라보며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나눠봤어요. 그리고 북녘 땅에 전하고 싶은 북녘의 주민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자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네. 우리 선생님이 이곳에서 그 북녘 땅을 떠나시고 나서 경험한 무수한 자유들이 있으시잖아요.
2: 네.
1: 특히나 지금 8개월을 이곳에서 정착 생활을 하시면서, 네. 경험했던 자유 중에서 우리 고향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2: 네, 너무 많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제일 가슴 저리게 느낀 자유는 여기서 진짜 하나님을 마음 놓고 부를 수 있고, 제가 예수님을 접할 때는 뭐에 대해서 접했나, 찬송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대사관에서 은혜를 감사라는 노래예요. 감사라는 찬송가죠. 너무나 그거 듣고 제 곁에서 노래를 하는데, 제 곁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듣는데 그 노래가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발길이 그쪽으로 쏠려가지고 걸어가서 듣는데, 그 가사 자체가 너무나 은혜고 마음에 다 와닿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듣기만 네. 하는데도.
1: 가사가 어떻게 되죠? 기억나세요, 선생님? 멜로디가?
2: 네. 그게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이런 감사한 노래예요. 그 가사 자체가 너무 은혜롭고 가슴에 와닿고, 네. 눈물이 났어요.
1: 가사가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2: 네.
1: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네. 감사라는 가사인데, 근데 이 가사를 나의 고백으로 하기까지가 네. 쉽지는 않잖아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주님.
2: 네.
1: 이라고 고백하는 게 쉽지 않은데 네.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오셨어요?
2: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노래인데도 그 노래 가사가 너무나 끌려가지고
1: 네.
2: 너무 그 당시 진짜 전 집도 금방 이렇게 집을 떠나서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 생각도 나고 너무나 이렇게 마음도 쓸쓸하고 매일 그런 상태에서 이 감사라는 찬송가를 들었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고, 진짜 우리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죽었던 사람도 자녀를 받아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 그 노래를 배우고 노래하고, 그 자유라는 게 너무 마음 놓고 찬송가를 부를 수 있고 여기서 매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을 넣고 주님을 부르고 큰 소리로 예배할 수 있고 기도 드릴 수 있다는 게 네. 너무나 자유롭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고
1: 네.
2: 며칠 있으면 일본 여행도 가거든요. 제가 만약에 북한에 있었다면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죠. 중국에 있을 때도 꿈도 꾸지도 못할 상황이었고, 중국에서는 신분증이 없이 그저 20년 동안 숨어 사는구나 같은 거죠.
1: 네.
2: 딱 자기 사는 데서는 어디도 못 가는 거예요. 먼 데는 갈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도착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우리 교회 다니면서 진짜 우리 일본 여행도 갈 수 있구나 하는 게 이게 진짜 자유구나 하는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1: 교회 분들이랑 같이 가시는
2: 네네네네네네.
1: 거예요?
2: 교회에서 선교로 가는 거예요.
1: 선교로
2: 네,
1: 가세요.
2: 네.
1: 선교라는 단어가 북녘 분들에게는 좀 어색할 수 있죠.
2: 네. 처음에는 진짜 다 어색했어요. 아, 주님 부르는 것도 어색했고 다 어색했는데
1: 네.
2: 하루하루 교회 다니면서 거기 익숙되고 진짜 하나님 은혜를 직접 이렇게 막 마음에 와닿고 그러니까

0: 그래서 예배 드리면 눈물 나는 거예요.
1: 아. 예.
0: 매번 울고 가요.
1: 눈물로 함께 섬기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네. 할 수 있는 선교의 길목에도 이제 들어서시고 네. 눈물로 올려드리는 찬양과 말씀의 시간 드린 거잖아요. 선교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일본 가시는.
0: 네. 거기 우리 목사님도 안내를 다 받긴 받았는데 거기 선교 목적은 거기도 북한 선교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1: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0: 네. 네. 그래가지고 가서 같이 나눔하면서
1: 네.
0: 우리 북한을 위해서 더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1: 너무 기대돼요. 다녀오시고 나서 오셨어도 진짜 네. 풍성한 은혜의 얘기들이 있었겠다라는
0: 네.
1: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 북녘회 주민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의 시간들
0: 네.
1: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뭐 이곳저곳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네. 선생님이 나눠주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자유가 중요하잖아요.
0: 네.
1: 근데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까지의 그 믿음의 여정,
0: 네.
1: 믿음의 결단이 참 쉽지 않은데 네. 네. 선생님은 그게 어떻게 좀 스며들듯이 왔나요? 아니면 내가 믿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0: 네.
1: 이런 시점이 있으셨던 건가요?
0: 네, 있죠.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셔서 북한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중국에서도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일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저의 가족 모두 가족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고
1: 네.
0: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준 수 없어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1: 아멘. 끝까지 함께 주님과 걸어가는 그 걸음들 또 그 여정 가운데서는 고향 황해도를 거닐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오늘은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황해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째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녘 주민분들에게도 자유에 대한 물음표가 먼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소망과 그 물음표 끝에는 꼭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네. 소망을 나누면서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네.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라고 고백했던 감사 찬송, 찬양사역자 지선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남고와 북의 청취자 여러분,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박지혜 자매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잠언 8장 17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고 나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옷 입고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가장 선한 그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을 주님께서 새로운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과 확신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그 하루의 시작을 찬양으로 함께 계속해서 열어볼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합동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 이 국동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다음 좀 갇혀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채널 돌리게 되고.
2: 국동방송 아니군.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알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동방송을 통해서 삶에 희망을 주고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설교 말씀을 통해 타락했던 저희 인생도 조금 희망을 좀 되찾았고, 말씀 듣고 긍정적인 말씀들이 많았다는 걸로 제가 이제 깨닫고 생활을 한 거죠.
3: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매일 밤 들었던 극동 방송. 그 소리는 형제님에게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한 수년의 여정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바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 이 시간 2022년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 정착 수년차가 되어가고 계시는 자강도가 고향인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네, 저희가 러시아에서 외화벌이를 하시면서 90년대부터 라디오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만났던 우리 집사님께서 협박을 하셨던 선교사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시고 탈북을 결심하셔서 러시아에서 지내시다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던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나눠봤어요.
2: 예.
3: 근데 보통 이렇게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계속해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집사님처럼 해외에서도 들으시거나 하시는 분들 중에 아 이런 말씀이 아 요 말은 참 좋은 말이다 라거나 아, 요거를 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해 볼 수 있겠다라고까지 가신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이렇게 뭐 단어를 표현하자면 나의 어떤 삶의 변화라는 부분들이겠죠. 우리 집사님께서는 방송 들으시고 어떤 부분들이 많이 변했던 것 같으세요?
2: 저는 이제 성경을 조금 모르고 이제 방송으로 말씀을 듣고 근데 말씀이 너무 좋았던 것.

0: 털어놓습니다. 국동방송을 들으면서 말씀 중에 이제 우리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래 그게 회개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그 회개하면은 북한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네. 당생활총화, 사르총생활총화 할 때 나의 잘못된 걸 털어놓는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 총 올라가 있는데 하늘에
1: 네.
0: 그분이 뭘 듣는다고 내가 일주일 안에 뭘 잘못된 걸 다 뭘 털어놓아야 되나?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의구심도 가지고 그 생각해 보니까 북한에서 생활총화하고 딱 같은 거예요. 일주일 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생활총화도. 그런데 여기는 주일 예배 뭐 하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 뭐 회개하라. 그 말은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뭘 회개를 하면 기도하나 이런 그 설교난 막도 듣고 네. 기도하는 이제 목사님 음성도 듣고 그 한 주간도 뭐 이렇게 지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그럼 사업 보고서 쓰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안 돼 이런 것도 이제 좀 의심이 갖고 그랬지만은
1: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드리고
0: 이쪽으로 저쪽으로 봐나 말씀은 좋아한데 좋아한 거예요. 왜? 모든 거의 성경 말씀을 알기 전이지만은
1: 네.
0: 설교가 좋았는지 아니면은 김장한 목사님 원래 말씀에 대한 시술이 좋았는지 저는 말씀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거기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게 감동이 되는데
1: 네.
0: 말 알아두서 감동이 아니고 어느 한 부분 구절 말씀이라도 딱 나의 생활과 내일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좀 기대감도 갖게 하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좋았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그 생활총화와 같았던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셨어요?
0: 그것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뭐 티끌만한 흠도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하니까 거기는 제가 동행을 한 거예요.
1: 네.
0: 왜 하나님 말씀하고 북한 생활총화하고는 형식은 같지만은 내용은 좀 많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죠.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그것도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만은 설교 말씀을 듣으면서 이해가 조금 되더라고요. 해가지고 우리는 항상 옆 사람이나 뒷 사람이나 앞 사람한테 피해를 끼지 않고 좋게 줄 쓸 때 주고 사랑으로 다 덮어주고
1: 네.
0: 허물을 감싸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내가 지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 전제 자체도 차이점 중 하나죠.
0: 그렇죠. 맞아요.
1: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십계명 회개하라 라는 조금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말 차근차근 집사님 마음에 스며들게 하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예.
1: 처음에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찬양이 좋다고 하셨고
0: 예.
1: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예. 처음 들었던 말씀 기억이 예. 남는 예.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 예. 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러시아에서 신앙생활을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0: 그렇죠.
1: 이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또 묵상하셨던 읽었던 말씀이나 아니면은 자주 들었던 이런 찬양들이 또 있으실까요?
0: 그렇죠. 제가 99년도 이제 좀 뛰쳐 나오면서 사업적으로 제가 성의보소 장사를 좀 했습니다. 그때 하면서
1: 러시아에서요.
0: 네, 어쩌고 한국 목사님들한테 좀 팔고.
1: 네.
0: 그러면서 이제 화바로스크 교회라고 이제 갔댔어요. 거기는 중국 조선 동포들이 위주해서 한국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고.
1: 네.
0: 그쪽으로 가면서 조금 또 이제 설교를 들어봤는데 좀 또 다른 설교더라고. 그러면서 또 아는 목사님을 이제 만났는데 그분은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다니고 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침에

0: 일어나면 기도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조용 뭐 방에서 하든지 통고 가면 하든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하나님께 여쭈고 싶은 거,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뢰는 것처럼 다 털어놓고 얘기하면 된다고, 구하면 된다. 근데 그거는 좀 또 너무 아닌 것 같고.
1: 왜 아닌 것 같으셨어요?
0: 아니 내가 뭐 지금 현재 삶이 된 부족함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목사님들 반말까 목사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성경을 반에서 봤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사냐서 아니다고 난 감사하게 안 산다. 그러니까 왜 안 사냐 해서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일이 척척 잘 되고 잘 돌아가는데 내가 범사에 감사할 일이 있냐. 그러니까 그건 기독교 면에서 그런 거 있지만 그런 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모든 거 잘 되려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한테 여쭈고 기도하고 하루 어느 하루를도 지켜주시고 평안을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아침에.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형식적으로 또 이제 조금씩 했던 습관. 그러면서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좋다고 하면 자꾸 파고 두는 상태 동상이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왜 저 사람들은 밥 먹을 때도 기도를 하냐? 내가 사서 내가 피땀을 들여서 버는 돈을 가지고 쌀을 사서 불 사서 먹는데
1: 네.
0: 이건 하나님이 좋은 건 아닌데 왜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해야 되냐고 이런 반문도 해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조금씩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 때는 꼭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제가 살다 보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어디 갈 때부터 가고 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기도와 다 아침 저녁을 하지만은 그때는 평화롭게 모든 거 생활이 풍족하고 하니까 또 잠깐 있고 이제 떠난 적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제 그런 거지.
1: 처음 그런 방송 통해서 들으셨던 기도들도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0: 그때 기도 제가 듣던 중에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말이 제일 많이 들었던 기회 평안을 주시고 우리 범사에 잘 된 것 같이 우리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 그런 기도 소리들 근데 말씀을 선포하면서 선포하고 이제 구기도를 할 때마다
1: 네.
0: 저건 말씀만 그냥 전달하면 되지 기도는 또 무슨 저렇게 이상한 기도를 하냐고 그런 거에서 기도의 쪽으로도 많이 불편한 건 없었지만 좀 이상하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좀 생각을 했댔습니다.
1: 지금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0: 지금은
1: 목사님?
0: 기도하면은 우리 하루 생활에서 삼끼 먹는 것도 같지만은 눈을 떠서부터 오늘 하루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런 걸로 해서 아침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지금 좋은 하나님께 여쭈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일가로 삼아서 정말 좋습니다.
1: 그렇게 회개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는 방법. 또 우리 예수님의 주기도문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는 네.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감사의 제목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셨죠?
0: 그렇죠. 당연히.
1: 오늘을 시작하면서도 올려드렸던 기도까지 하나님께서 기도로도 풀어나가 주시는 은혜의 여정도 나눠주셨는데 그러면 집사님께서 요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까요?
0: 예, 저희는 지금 러시아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는 축복 속에 이제 살고 때문에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지금 기도는 저희가 물론 오늘날 제가 네. 러시아에서 이제 쫓기지 않고 이제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구나 하는 그런 안에서 러시아에서 이제 북한 사역 유대인 사역을 위해서 이제 올려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제 북한 복음을 위해서 통일을 위한 복음의 전도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1: 아멘. 복음의 전달자로서 러시아에서 또 중국에서도 많은 전달자분들이 계시겠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들이 북녘에서 그리고 이곳 대한민국에서 또 북한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아멘.

0: 이곳에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자강도가 고향인 2022년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복음의 전달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도 그 한 걸음을 감사로 출발하고 계시는 안드레 집사님과의 극동방송 청취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집사님에게 그렇게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극동방송은 나에게 어떤 방송이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 집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남북전쟁을 기념하는 6.25,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희생된 군인들과 국민들을 위로하는 현충일 등이 있어 6월은 민족의 아픔이

0: 고스란히 전해지는 계절입니다. 1953년 휴전이 되었지만 여전히 한반도는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으며 남북한 아직도 적대적 상황입니다. 주변 국가들 역시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듯 자국의 이익에만 함몰되어 있는 형국이라 도무지 소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한민족과 한반도의 현실 앞에서 우리들은 구세주를 갈망합니다. 현실의 한계를 넘어 남북한의 분단과 장벽 그리고 열강들의 각축전을 극복할 유일한 대안은 구세주의 은혜만이 가능하다고 믿기에 우리들은 복음 통일을 갈망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통일을 가능케 하며 한반도에 새 봄을 주실 것을 믿기에 복음 통일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복음적 평화 통일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들은 믿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믿고 기도하는 그 구세주요 복음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탄절에 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나님이 친히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직접 전해주신 말씀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개인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책을 가리키는 말이기에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정해서 붙인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뜻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세주라는 뜻인데요. 원문 성경에서는 이것을 소테르라는 단어로 부릅니다. 즉 소테르라는 이 원문은 구세주를 의미하는 칭호요. 우리들의 구원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예수, 즉 구원자로 지어주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에서 구원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 뜻을 구원자라고 하시면서 그 구원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기에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그리고 남북의 동포들 디아스포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그렇고 한반도의 안녕과 평안도 그렇고 한민족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즉 구세주 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간구합니다. 소테르 우리의 구원자이신 구세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에게 소테르 구세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최저기온은 제주가 21도, 광주와 목포, 부산, 대구가 20도, 서울과 강릉, 대전이 19도로 보이고요. 춘천이 16도, 신의주와 개성, 함흥이 15도, 평양과 청진이 14도, 강계가 13도, 해산이 1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 춘천 32도, 개성과 대전이 31도, 해산이 30도, 강계와 함흥, 강릉과 광주가 29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대구가 28도, 목포가 27도, 신의주가 26도, 여수와 제주가 25도, 부산이 24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의 하늘은 하루 동안 맑겠는데요. 서해북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뜨거운 여름 햇살에 지치기 쉬운 요즘이지만 우리에게 늘 시원한 그늘과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도 영육간에 건강하고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런 하루하루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들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44장, 새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통합 찬송가 44장, 새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성 성결교회 신윤진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새날을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중동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주님, 온 세계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가 흔적도 보이지 않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의 보혈로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회복을 부어주옵소서. 평화의 손길들을 내밀게 하시고 화해의 입맞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런 일들이 오늘 작은 나의 손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화목과 사랑을 퍼뜨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신

0: 는 목회자분들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해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효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합니다. 북녘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일상교회 담임 목사 윤상덕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함을 가르친 모세는 곧장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6장 1절과 2절은 앞선 5장의 내용을 반복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모세가 반복해서 말한다는 점에서 여호와 경외의 신앙은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신명기 14번째 강해까지 오면서 삼가 행하라는 말은 참 많이 반복됐습니다. 반복이 많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거기에 있다는 뜻이죠. 또한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에서 자칫 삼가 행하지 못할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젖과 꿀을 못 먹은 백성들에게 그냥 젖과 꿀 많이 먹으라고 보내주시는 게 아닙니다. 젖과 꿀은 있는데 우상도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백성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에만 취하면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 광야 40년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가 행하라고, 조심히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이토록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실 하나님에 대해 4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4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에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말로 쉐마 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쉐마 구절이라고 하며 특별하게 구별합니다. 요즘도 정통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태어나면 이 쉐마 구절부터 암송시킨다고 해요. 그래요. 자기 백성을 아시고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시키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번성시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이시며 세상에 다시 없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죠. 우리는 마르고 닳도록 우리 하나님은 인형으로 만들어진 돌이나 나무를 깎아 만든 여느 우상들과 달리 스스로 계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북한의 수많은 김일성, 김정일 동상, 최근 북한에 세워지고 있다는 김정은 동상, 이 모든 것과 달리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모세는 이어서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5절에서 설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스스로 계신 분이시니, 유일한 분이시니 우리는 그분을 소홀히 대할 수 없어요. 또한 그분 없이는 광야길을 걸을 수도,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노예일 때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 아무 자격도 없는 자들을 조건 없이 불러주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강조 강조 또 강조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먼저 새기고 자녀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현관문, 대문에도 말씀을 붙여놓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라고 하세요. 이 말씀을 따라 유대인들은 문설주, 문기둥에 샤다이라는 히브리 말을 기록해 둡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아버지와 자녀들이 그 문을 들며 나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손목에 매면 손목에 맨 사람의 눈에 잘 보일 거예요. 미간에 붙이면 그 사람을 마주하는 사람들의 눈에 잘 보여요. 말씀이 자신의 눈에 잘 보이도록 미간에 붙여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하루 살아가야 할 길이 멀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북한의 지하교회 형제 자매는 더욱 그럴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다 변하고 우리는 갈수록 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께서는 드러내놓고 말할 수도, 손목이나 미간에 붙일 수도 없으시지요. 그러나 그만큼 더 마음에 새기셨으리라 믿습니다. 마음의 말씀을 새기신 형제 자매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케 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정말 번성은 무엇일까요? 단지 돈 많이 벌고 재산을 증식시키는 겁니까? 그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건강하고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번성 중 번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번성이 나의 대를 넘어 우리 자녀들과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 번성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퍼져나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침내 백두와 한라가 함께 만나 예배하는 그런 날 대동강변에서 유일하신 여호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할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시키기 원하세요.

0: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400년을 남의 땅에 살던 노예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해주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엘샤다이의 전능하심을 북한 동포들과 지하교회들에게 속히 나타내시고 남한의 교회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옵소서. 가는 길이 굽이굽이 힘들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손 붙들어 주옵소서. 붙드신 하나님, 인도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소리 높여 간증할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9610번, 지역번호 031-912-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404장, 새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통합찬송가 404장, 새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 말씀.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9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에게도 베푸시는 선한 손의 도우심을 누리며 주님이 맡기신 것을 내 것처럼 움켜쥐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선한 손의 도우심을 누리려면 첫째, 주인 행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9절에 다윗이 시바를 불러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해요. 사울 집안의 모든 소유를 므비보셋에게 돌려주라는 명령입니다. 어제 본문에도 나왔듯 사울 집안의 종인 시바는 사울이 죽고 왕가가 몰락한 후 그 재산을 맡아 관리하며 사실상 자기 것처럼 누리며 살아왔어요. 원래 자기 것이 아닌데 마치 자기 것인 양 움켜쥐며 주인 행세를 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자녀와 직분을 내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지요. 그러나 모두 하나님의 것이지 진짜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로 달라고 하시면 기꺼이 내드려야 해요. 내 것처럼 움켜쥐려 하면 결국 다 빼앗기게 됩니다. 10절에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라고 해요. 시바는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나 있었어요. 굉장히 번성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결국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진짜 주인이 나타나자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것이 있다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번성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므비보셋은 어떻습니까? 므비보셋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다리를 절며 숨어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의 상에서 먹게 됩니다. 시바는 일하고도 종이고 므비보셋은 아무 공로 없이 왕자처럼 먹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잘해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뿌리 깊은 인과응보적 사고방식 때문이지요. 그러나 복음은 반대입니다. 나는 다리를 절고 아무 자격도 없는데 언약 때문에 왕의 상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바와 그의 아들들과 종들이 결국 므비보셋을 섬기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계산하고 움켜쥐며 살던 인생은 결국 섬기는 자리로 내려오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왕의 상에 앉게 됩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내 것처럼

그럼 움켜쥐고 있지는 않나요? 종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나요? 아니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나요?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왕의 상에 앉게 된 것임을 인정합니까? 선한 손의 도우심을 누리려면 둘째, 다리 저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11절의 시바가 다윗에게 내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시바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보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관리하며 누리던 것들을 다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왕의 명령 앞에서는 토를 달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우리도 결국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11절 후반부에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라고 하지요. 사무엘하 9장에서 이 표현이 무려 4번 반복됩니다.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므비보셋은 원래 왕의 상에 앉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망한 왕가의 후손이고 다리 저는 자이며 로드발에 숨어 살던 그잖아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런 므비보셋을 왕자처럼 대우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다리 절고 실패하고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왕의 상에 앉게 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끝에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고 굳이 다시 이 말을 기록합니다. 므비보셋은 왕의 상에 앉았지만 여전히 다리를 절어요. 장애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상황이 그에게 유리하게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왕의 상에서 먹습니다. 그러므로 내 다리 저는 것을 감추기보다 내가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다리를 절듯 열등감이 있고 중독도 있고 혈기도 상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왕의 상에 앉혀주십니다. 그러니 므비보셋처럼 죽은 개 같은 나를 고백하며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전히 절뚝거리면서도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 약점을 감추며 온전한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왕의 상에 앉게 된 것이 전적인 은혜임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흠이라고 여기던 자녀의 질병을 통해 교회 공동체에 돌아와 평안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수치와 아픔을 감추지 않고 말씀 따라 잘 나누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청년 시절 함께 신앙생활을 한 남편과 결혼하여 두 아이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키웠어요. 그러다 직장에서 해외 연수를 받으러 가는 남편을 따라 출국했지요. 아내와 엄마로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여행도 다니고 좋은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모든 것이 제 뜻대로 돌아가니 주어진 환경을 내게 속한 것이라고 여겼지요. 그런데 건강하던 첫째가 자다가 눈이 뒤집히고 숨을 쉬지 못해 구급차에 실려가는 사건이 찾아왔어요. 이후 딸은 뇌전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지만 저는 아이가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흠이 될까봐 염려되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귀국하는 날, 저는 아이를 위해 최선의 경로를 짜고 국내 공항 근처에 숙소까지 예약해두며 스스로 뿌듯해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아이는 큰 발작을 일으켰어요. 저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그제야 비로소 내 열심으로 가정을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한 교만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아이를 살려달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하나님은 두 발을 저는 므비보셋을 불러 항상 왕의 상에서 먹게 하신 것처럼 아이의 질병을 통해 제가 교회 공동체로 돌아와 지체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며 평안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5년 후 아이는 완치 판정을 받았고 저는 교회 소그룹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질병을 통해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이제는 수치와 아픔을 감추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말씀 따라 삶을 나누며 가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사춘기 딸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도 때를 따라 베푸실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바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혼자 결정하지 않고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께 묻고 공동체 지체들과 의논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바는
종으로서 주인 행

0: 세를 하다가 다시 종으로 돌아갔고 므비보셋은 다리 저는 인생이었지만 왕의 상에 앉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왕의 상에 앉게 된 것도 내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언약 때문입니다. 다리 저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은혜가 더 깊어지고 약함이 있기에 왕의 상이 더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처럼 움켜쥔 것을 내려놓고 은혜로 왕의 상에 앉았음을 기억하며 내 다리 저는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종이면서도 주인 행세를 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내 것처럼 움켜쥐고 살아왔습니다.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자녀도 모두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것인데 내 힘으로 지키고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한 교만을 회개합니다. 므비보셋처럼 다리 저는 인생임에도 왕의 상에 앉게 하신 은혜를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열등감과 상처, 중독, 혈기가 존재합니다. 내 약점과 수치를 숨기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죽은 개 같은 나를 고백하는 겸손으로 은혜를 은혜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왕의 상에 앉은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임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나누는 말씀 통해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5장 1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리앗 아르바 곧 헬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기수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리앗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리앗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세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비옷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스물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다뿌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열네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만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마게다이니 열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사니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랏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열한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타뿌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랏 아르바 곧 헤르본과 시오리니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두암과 산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딤나니 열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랏과 벳아놋과 엘드곤이니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랏바알 곧 기랏 여아림과 라빠이니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미띤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니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15장 62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빛의 계절 6월이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아지가 들어있는 6월은 여름을 향하고 있기에 더욱 덥게 느껴지는데요. 정말 하루가 다르게 해가 길어지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혜인 시인의 6월의 숲에는 이런 시로 주님과 이 아침을 시작해봅니다.

초록의 희망을 이고 숲으로 들어가면 뻐꾹새 새 모습은 아니 보이고 노래 먼저 들려오네. 아카시아 꽃, 꽃 모습은 아니 보이고 향기 먼저 날라오네. 나의 사랑도 그렇게 모습은 아니 보이고 늘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네. 눈부신 초록의 노래처럼 향기처럼 나도 새로이 태어나네. 6월의 숲에 서면 더 멀리 나를 보내기 위해 더 가까이 나를 부르신 당신.

이 초록의 계절 6월에 우리의 삶도 더욱 푸르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테너 이단열 씨와 국립합창단이 노래합니다.

0: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

중국 내륙 선교의 개척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동역하고 싶다며 한 선교사 지망생이 찾아왔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님이 왜 먼 중국까지 선교하러 오고 싶은지요? 라고 묻자 지망생이 주님이 저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동기입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에서는 시험과 시련, 때로는 목숨의 위협까지도 견뎌내야 합니다. 당신의 동기는 이런 위협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어떤 동기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두렵고 떨려도 중국으로 왔고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어떤 위협에도 쓰러지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절로 선을 행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여 서울시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빛을 들고 세상으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섬기는 자세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섬기는 자세. 교회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는 섬기려는 사람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여자란 그 본분대로 일찍 섬기기를 배우는 편이 좋다고 했습니다. 섬김으로 나중에 다스릴 수가 있다. 여성은 일찍부터 남성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긴다. 여자란 일생 동안 내내 왔다 갔다 하며 들기도 하고 나르기도 하며 남을 위해 준비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며 잠도 설칩니다. 섬김으로서 여성은 남성을 다스릴 수도 있고 지도할 수도 있다고 도이치의 시인인 괴테가 한 얘기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첫째로 축하를 받을 일도 되지만은 마찬가지로 남을 섬긴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세계의 많은 위인들도 일찍부터 섬기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윌리엄 글래스톤, 영국의 총리입니다. 수상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낭독하는 것으로 목사님을 도왔답니다. 헨델, 영국의 작곡가, 메시아를 작곡했지만은 교회 찬양

상대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하이든 천지창조를 작곡했지만 8살 때부터 교회 찬양대를 했습니다. 카루소, 유명한 테너 솔로스트, 이태리의 성악가였고 또한 교회 찬양 대원이었다고 합니다. 나이링게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되어서 사랑의 봉사자로 간호사란 직업의 혁명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랬어. 오늘 성직 받은 사람들, 임직한 사람들, 첫째로 교회 환경에 잘 적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에게 손에서 그를 샀더라. 보디발이 돈을 주고 요셉을 샀다고 그랬어요. 임직자들, 돈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얼마에 팔려간 것 같아요? 성경에 별로 없지만은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갔어. 그래서 교회 환경에 잘 적응할 줄 알아야 성직자들은 교회와 하나님과 성도들을 잘 섬길 줄 믿습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자에서 천대받는 자로 전락됩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막내 아들이라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제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으로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아버지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은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직분 받은 사람들은 편애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인들 사랑하면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 힘든 일이요. 찬양대도 사랑하고 교통 정리하는 사람하고 성찬식 준비하는 분도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라 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그 환경에 잘 적응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막내 아들 때도 양치는 데 가서 형들 심부름을 해주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환경에 적응을 빨리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가정의 재산을 다 요셉한테 위임했다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들은 불평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불평한 거 한 번도 못 봤어. 교회 목회하면서 내가 10년 봉사했는데, 내가 20년 봉사했는데 나는 왜 권사 안 시키고 장로 안 시켰나 불만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 사람 눈에는 여러분들의 봉사한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혹시 건너뛸 수도 있죠. 섬기는 자는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나 교회나 교역자들에게 공치사하지 않아야 돼요. 아,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안 주나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과거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공짜로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기를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도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심판을 하시고 벌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직을 받은 여러분들은 모든 환경에서 적응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일을 돌보는 임직자들이 가려서 한다면 가려서 나 추운데 그 일을 안 하고 나 더운데 그 일을 안 하고 나는 이것만 할 거다. 두 번째로 임직자들은 모든 일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죠.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했다 그랬어. 인정받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보든 안 보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하듯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자들은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럼 가정을 행복하게 해야 교회 직분도 잘 되지요. 그 불법이 뭔가? 첫째, 항상 친절하세요. 항상 황금률대로 하시라고 그랬어요. 허물을 서로 고하며 덮어줘야 되죠. 용서를 해주고 의의를 지키고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직분자에게 더 커다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5장 22절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에 구세주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고 했어. 장로 임직자들은 아내를 철저히 사랑하고 한눈 팔지 말고. 그래서 어떤 땐 여자들이 좀 불만이 있더라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복종하면 축복이 와요. 그러면은 남편한테 복종하는 거 하고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거 하고 복종하고 사랑하고 어떤 게 더 쉬울까? 복종하는 게 더 쉬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형용 못하죠. 자루 잴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순종하라고 그랬을 때 의의를 제기하지 말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세요. 교회에서 사회의 인정도 받아야 되지 교회에서만 인정받아가지고는 안 되죠.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인정을 하고 인심이 있어야 되고 감정이 있어야 되고 남이 울 때 같이 울고 남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야지. 남이 울 때는 춤추고 남이 기뻐할 때는 내 천자를 그리는 생활을 하지 말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또한 우리 각자가 사는 지역에서 임직자들은 사람이 볼 때 아 저기 예수가 간다. 아 저기 성경이 간다. 오늘 임직받은 사람들은 그 정도로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맡은 것에 충실하고 충성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온유와 겸손이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임직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섬기는 자는 책임과 사명을 사양하지를 않습니다. 누가 보면 하나님께서 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장가를 들어서 잔치집에 못 갑니다. 나는 소를 다섯 결이를 사서 못 갑니다. 이러한 핑계 대려면은 임직을 받지 말아야죠. 임직을 받은 사람은 핑계가 없어야 됩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나는 가만히 보면은요, 어디 식당에 들어갔는데 파리 날리고 있다가 나만 가서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들일다고. 이발소에 이발을 하러 갔는데 아무도 없다가 내가 또 이발을 하면 이발 의자가 다 꽉 차더라고. 아, 축복이 따라다니는구나. 왜? 섬기는 자는 책임과 사명을 사양하지를 않는다. 나하고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힘들고 바쁘고 어려워도 가야 할 때는 꼭 가야 돼. 그 갑자기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다가 말까에 머무르지 말고 좀 힘들어도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죠. 섬기는 기회가 많은데 임직자들이 그것을 사양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찬양대 하세요? 안 합니다. 교사하세요? 안 합니다. 오늘 병든 자 병원에 심방을 가십시다. 시간이 없어요. 가난한 자를 섬기러 갑시다. 사양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 사양치 마세요. 아멘 안 하네. 집사의 직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들이요. 여러분 오늘 권사와 장로의 직분을 받았어. 집사님보단 한 단계 위라고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굳게 담력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 단계 하면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보다는 더 큰 담력을 받을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경험도 별로 없었던 사람이죠. 업무에 대하여 의논할 사람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가는 것마다 복이 따라가 복덩어리요. 오늘 임직받은 사람들은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사람들은 남을 유익하게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나에게 넘치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일본의 삼포능자라는 사람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물건만 갖다 놓으면 다 팔려요. 그런데 이웃 가게들은 물건이 안 팔려서 문을 닫을까 한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삼포능자는 일부러 몇몇 가지 물건을 갖다 놓질 않았어요. 그래 그 물건을 찾으러 온 사람들, 사러 온 사람들 우리 상점엔 그게 없으니 옆에 가게 가세요. 옆에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시간 여유가 있죠.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가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그게 현상 모집에 당선이 되어서 가게에서 본 돌보다 수십 배나 더 많이 벌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로 알려지게 됩니다. 남을 유익하게 해주면 자기에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따려주신다고 그랬어. 오늘 임직자들은 먼저, 제일 먼저 First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진다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사명을 사양치 않는 섬기는 자를 통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
집에

0: 일도 복이 오고 밭에도 복이 오고 섬기는 것을 끝까지 잘하시면은 도중 하차하지 마세요. 장로 권사 직분을 받고 교회를 등한시하는 사람들 더러 봤어요. 도중 하차하지 마세요. 금년 한 해 충성을 다하시고 내년도에 충성을 더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주세요. 잘 섬김으로 높임을 받는다고 했죠. 어떤 사람은 잘 섬겨서 요셉이 총리까지 됐어. 총리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수석 총리가 됐어. 그것도 애굽 사람이 아닌 유태나라 사람이 애굽 나라에서 최고가는 총리 대신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잘 섬겼어요. 감옥소에도 갔고 잘 섬김으로 실제로 받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요셉이 뭘 받았어요? 인장, 반지를 받았어. 그 반지는 모든 소유권을 그 반지 도장으로 찍는 거예요. 소유에 특권을 주는 거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켜주고 옷을 입혀줬는데 그 반지는 소유권, 재산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탕자, 그 반지를 받고 얼마나 좋아했겠나. 아수로의 왕은 모르드개에게 반지를 줬죠. 하나님께서 소유권에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금사슬을 목에다 걸어주시고 복음 수레를 타게 해주셨다고 그랬죠. 잘 섬김으로 최대의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그랬죠. 예화 하나 하고 끝마칠게요. 2차 대전 시작에 시골에서 청년들이 다 큰 도시에 집합을 해서 이제 부대로 이동을 합니다.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쩔룩쩔룩 하는 신사 하나가 와서 밤마다 그 청년들에게 핫코코아, 따끈따끈한 핫코코아 그 추운 겨울에 마시라고 한 잔씩 줍니다. 어떤 청년이 그 봉사하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 대통령이에요. 프랭클린 델로노 루스벨트 대통령이 저녁마다 나와서 이제 전쟁터로 가는 청년들에게 따뜻한 초코 마실 거를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 친히 기차 정거장에 나와 따라주는 코코아를 마신 청년들은 사기가 중천됐습니다. 오늘 짐직자들이 섬기는 자세를 가지면은 섬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힘을 얻고 전쟁터에 가서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각오를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헐벗은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로 엄마 아버지 다 잃은 사람도 있고 눈을 떠서 그 사람들을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 베품, 나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임직받은 그 사명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반석교회 양정회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 2일 선거 전날입니다. 하나님, 정직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화합하며 하나 되는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투표용지를 손에 쥐고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적극적으로 투표에 동참하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지난 100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나라가 아닙니까?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온 국민과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26년 6월 2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역사학자이자 신학자인 마이클 쿨고 교수는 그의 책 기로에 선 기독교에서 교회 역사 중에 가장 격렬하고 혼란을 겪었던 시대를 소개합니다. 신학 체계가 불명확했고 온갖 분파 이단이 난무했던 지금처럼 신약 성경, 이 신약 정경 성경이 없었던 혼란한 시기,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2세기의 교회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흔히 사도행전에 그 1세기 교회, 그 성령의 역사가 뜨거웠던 초대교회는 잘 압니다. 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던 4세기 이후의 그 화려한 교회도 압니다. 하지만 이 2세기 교회의 치열함은 잘 모를 수 있죠. 사실은 그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모독하는 배교자다, 그 2세기 교회는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요. 로마인들에게는 황제를 거부하는 반역자다, 이런 지탄을 받았고요. 사회적인 지위도 없었고 예배당도 없었고, 또 그 당시 로마의 음란한 문화, 폭력적인 문화, 다원주의적인 문화와 함께 안으로는 이단의 가짜 진리가 흔들어대는 그런 상황들. 하지만 크로그 교수님은 이 2세기 교회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기에 교회가 이 사도들의 전통을 확립하고 신구약 성경의 뼈대를 세웠으며 상상할 수 없는 그 거룩한 매력을 펼쳤다고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한 매력을 그 사회에 펼쳤다. 어떤 매력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오늘 보이는 라디오 또 생방송이기 때문에 찬양을 한 곡 듣고 2세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줬던 그들의 거룩한 매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 같이 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존노 형제님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고 싶어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은혜로운 찬송으로 그 믿음을 고백했어요. 이 아침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좀 여보세요 소리가 좀 들려왔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 또 귀한 분들 또 연결해보고 오늘 짱짱 성경 암송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보여줬던 2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줬던 그들의 거룩한 매력, 이런 매력이 있었대요. 당시 로마의 대규모 전염병이 돌았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도시에 남아 병자들을 돌봅니다. 자신들을 박해했던 원수들을 먹이며 간호하다 정작 자신들이 감염돼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건강해 보이지 않는 자녀들은 버려지는 영아 유기 문화가 아주 흔한 문화였다고 합니다. 2세기 교회 성도들은 밤마다 거리를 돌면서 이 버려진 아기들을 걷어서 자신들의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또 로마는 철저한 계급사회였는데 교회는 평등했죠. 특히 당시 로마의 여성들은 남성의 종속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겨져서 조혼, 강제 이혼이 아주 빈번했는데,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강조했죠. 아내를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차원이 다른 가정생활이 펼쳐집니다. 또 당시 성도들은 매달 용돈, 매달 헌금을 모아서 공동기금 아르카를 만들었고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이 비용을 전액 투명하게 사용합니다. 또 온갖 억울한 누명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얻고서도 그들은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밀란을 일으키지 않고 재판관과 군인들을 오히려 축복해줍니다. 또 성적인 타락과 음란함이 극에 달았던 그때 2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독보적인 거룩함을 지켜냅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너희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유별나게 주말마다 이 경기장, 검투사의 경기장에 오지 않아 라고 비난할 때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했고요. 검투사 경기장 관람을 죄로 여겼고 순교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는 초연함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들의 그 거룩한 매력,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의 매력은 그냥 보통 매력이 아니었죠. 인생의 방향성과 존재의 목적을 돌아보게 하는 거룩한 매력이었습니다. 여러분, 6월의 둘째 날이에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여러분의 거룩한 매력을 여기저기 발산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인생의 교차로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그 거룩한 매력을 보고 생명의 이정표를 예수님께로 맞추게 될 거예요. 오늘 주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과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프닝 말씀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이 오프닝 말씀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정덕희 권사님, 히아스토리 박지혜, 그리고 김주연님 많은 분들이 들어와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함께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셔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 짱짱 성경 암송 같이 암송하고 또 보이는 라디오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보면서 찬송하고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구세의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복된 아침입니다. 와, 어떠세요? 정말 비 내리는 이 아침도 좋은 아침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전미경 권사님께서 문자로 축복해 주셨고요. 높게 높게 비상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란 권사님.

0: 짱짱 성경 암송. 매주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습니다. 우리 김명수님, 이순옥님, 김현철님 외에도 여러분에게 사랑을 드려요라고 축복하는 이 찬양 속에 많은 분들이 함께 축복해 주시는데요. 오늘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문혜정 PD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0: 어떤 축복을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드리고 싶으세요?
1: 아니, 방금 찬양 영상으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0: 예.
1: 얼마나 상큼하고 카메라 속에 그 찬양하시는 분들에게서 거룩한 매력이 뿜뿜 뿜어져 나오는지.
0: 맞습니다.
1: 이 아침 정말 방송으로 댓글로 함께해 주시는 우리 조화 가족들, 여러분은 거룩한 매력이 뿜뿜 흘러나오는 분들이라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0: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홍보대사인 우리 웨이옴의 또 찬양까지 쭉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지요. 찬양 영상 참 좋습니다 라고요.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는 한계도님, 윤경자님,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최창곤님도 잘 들어오셨습니다. 찬양 감사 감사. 박지혜님도 감사 감사라고 하셨고요.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예정 PD님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1: 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를 직접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좋은이라고만 검색하셔도 지금 저희가 화면에 둥둥 떠다닐 거예요.
0: 맞습니다.
1: 그걸 누르시고 로그인하시고 댓글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 그 오늘 보이는 라디오

0: 보시면 저희가 지금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1: 오랜만에 꺼내 입었는데.
0: 아, 이거 지금 여러분 아시죠? 제가 네. 만든 티셔츠.
1: 여러분, 저번에 티셔츠 이벤트도 한번 했었는데.
0: 20장 만들었다. 200장도 아니고 20장을 20장. 정말 제가 좀 어렵게.
1: 아껴서.
0: 네. 네.
1: 입고
0: 여러분들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두 분이 네. 어, 나도 입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데.
1: 너무 시원해 보여요.
0: 없다는 거.
1: 한정판입니다, 여러분.
0: 아주 한정판이라는 거. 여러분, 그러나 이 2026. 네. 이 올해만 입을 수가 있겠는데요?
1: 오늘. 네, 오늘. 가지도록
0: 아마 이번
1: 하겠습니다.
0: 좀 여름 네. 기간에 저희가 이 티를 좀 계속 이렇게 좀 네. 입으면 어디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1: 네. 극동방송 아...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면서.
0: 그게 저의 마음이다라는
1: 거. 저희들의 네. 마음이고 충성입니다.
0: 예. 아, 이거 잘 나왔어요.
1: 좋아요.
0: 이거 제가 진짜 디자인을 했다니까.
1: 아니, 그런데 참 야, 너무
0: FEBC,
1: 예뻐요.
0: 이거 정말. 이거. 우리 홍보국장님 보시면은 칭찬할 디자인입니다.
1: 아니 정말
0: 홍보국장님께는 안 드렸어요. 아 좋습니다.
1: 도전을 드리면서
0: 아 제가 네. 도전까지 좋습니다. 자 오늘 FEBC 예, 오늘 극동방송 야 여러분 오늘 그냥 이렇게 티셔츠만 입고 왔으면 저희가 이 방송이 아닐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요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우리 백 사모님께 이 티를 드셨어야 했어요.
1: 아, 그러니까요.
0: 하, 저희 생각이 참다.
1: 이렇게 또 실수를 합니다.
0: 아, 하여튼 네, 제가 우리 사모님 참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는데 오늘 우리 말씀 심는 교회 백은실 사모님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입고 싶습니다.
0: 사모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또 사모님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마음 주시고 사모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 아, 네, 정말 바쁜 5월을 이제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정말 예. 5월달은 너무 정신없이 전국의 많은 교회에 이제 이렇게 섬기러 다니다 보니까, 오. 네, 이제 그 5월이 끝났습니다.
0: 아.
1: 바쁜 5월을 보내시고.
0: 아, 네. 정말 사모님 뭐 요청하는 그 강의.
1: 교회들이
0: 또 뭐
1: 참
0: 말씀,
1: 많아요.
0: 암송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자녀 교육도 있고 뭐 있을 거예요. 가정 예배도 있고 하는데 사모님이 5월 달에 이제 뭐 교회 집회하시면서 좀 가장 기억나는 건 혹시 있을까요? 좀 와, 교회
2: 요즘은 뭐. 사실 우리 젊은 세대도 많지만 우리 어른 세대도 참 많으시잖아요. 교회 예. 안에. 그런데 예전과 달리 우리 조부모님들께서 우리의 자녀 양육도 중요하지만 손주들의 그 믿음의 유업을 이렇게 이어보내야 된다라는 소망함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0: 예.
2: 그래서 이 믿음의 대가 이어지기 위한 그 자리를 기도와 말씀으로 지켜내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볼 때, 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이분들의 기도와 그 교회를 향한 또 자녀들을 향한 사모함 때문이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아, 참 좋습니다. 오늘 그 어르신들,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 오늘도 그 믿음의 유업들이 그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어제 뭐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 우리의 관심은 온통 그거예요.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1: 믿는 것.
0: 좋겠다. 교회 생활 잘하면 좋겠다.
1: 좋겠다. 네. 네.
0: 좋아요. 사모님, 오늘요.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2: 네, 오늘 같이 암송할 말씀은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읊조려 볼게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는 말씀이실 텐데요.
0: 네.
2: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0: 아멘.
1: 아멘.
0: 이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기 원하시는 분들 또 함께 또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도 따라하시면 암송할 수 있고요. 우리 예정 PD님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1: 네,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들어오셔서 댓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와, 댓글로 지금 네. 적극적인 참여자들 저는 80세가 넘었습니다. 들어오셨어요.
1: 와, 이야, 대단하십니다.
0: 정말 뭐
1: 네, 좋습니다.
0: 역시 좋아요. 신인옥. 박지혜, 김향숙, 진선아님, 백사모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게트님, 배유정님, 남해만, 이승석, 과일공주, 김유진, 상철월드, 김영덕님, 하미숙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시간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댓글도 남겨주시는데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한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통닭 상품권 받으실 분이신데요.
1: 와, 과연 누구일까요?

0: 일까요?
1: 그냥 이렇게 그냥 눈에 띄는 대로 아이디 상철 월드님. 야, 정확해요. 상철 월드 기입했고요. 이분에게 통닭 상품권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참여하시면 선물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사모님 우리 구호 외치면서 암송 시작해 볼까요?
2: 네, 제가 5월달 정말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이 구호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우리 힘차게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1: 먹어버리자!
2: 저를 따라서 말씀을 두 번 소리내어 선포해 주시고요. 또 연이어 방송 가족 여러분과 스튜디오에서 세 번 암송해 보도록 또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2: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1: 아, 네. 지금 줌 가장 영상으로 중요한 했는데 네. 여러분 오늘 이 좀 그 줌 그 연결이 네. 조금 여의치가 않은데 지금 연결이 된 건가요? 지금 사모님 저의 목소리는 들리십니까?
2: 네, 네 들립니다.
1: 아, 한번 천천히 한번 더 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2: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2: 네, 우리 세 번 큰 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있는 자리에서 세 번 선포합니다. 시작!
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2: 알았습니다. 다음 소절 넘어갈게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3: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2: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3: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2: 자, 우리 세 번 큰 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도 80세면서 참여했다는 우리 최정희님, 김향숙님, 선아이님 좋습니다. 세 번입니다. 시작!
3: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1: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3: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1: 자, 세 번을 해봤습니다, 사모님.
2: 자, 이사야서 우리 26장 3절 말씀 전체에 이어서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2: 한 번 더 할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1: 자, 좋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 함께하고 있고요. 사모님 이 말씀 한번 세 번 암송해봐야 되겠죠?
2: 네, 우리 큰 소리로 세 번 선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 번입니다. 시작!
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1: 박수 좋습니다. 우리 송성수님 처음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시는데 잘 보이시죠? 좋습니다. 응원하고 우리 송성수님께 통닭 상품권 오늘 처음 들어오셨다고 하시니까
0: 축하드립니다.
1: 보내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삶에 적용하면서 심으면 좋을까요?
2: 네, 우리가 그 선거 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기대도 있고 걱정도 있고 뭐 서로 다른 의견으로 마음이 불편해지는 시간을 겪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소식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를 평강으로 지키신대요. 여기서 그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그 말은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고 또 우리를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흔들리기보다 하나님께 더욱더 견고히 붙들려서 평강을 가져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 아멘. 좋습니다.
0: 아멘.
1: 내일이 또그 전국 지방선거
0: 지방선거
1: 날이에요.
0: 날이에요. 네.
1: 제가 내일 저도 쭉 이렇게 원고를 준비하면서 역사의 주관자, 사모님이 지금 하셨던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역사의 주관자께서 그리시는 그 그림은 또 어떤 그림일지 기대가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또 함께 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송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2: 네, 우리 큰 소리로 이사여서 말씀을 크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작.
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여서 26장 3절 말씀. 아멘.
1: 지금까지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의 저자, 말씀 심는 교회 백은실 사모님과 함께했습니다. 사모님, 저희는 또 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예정 PD님.
0: 네.
1: 오늘요,
0: 네.
1: 많은 분들이 암송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저희가 실제 암송자는 설렁탕 선물을 드리는데요.
0: 네.
1: 나도 암송할 수 있겠다.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 거야? 나도 암송하고 싶다.
0: 여러분, 댓글로 참여해주시는 방법이
1: 있고.
0: 있는데요.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은이라고만 검색하셔도 저희의 모습이 뜨는 생방송 실시간 방송 보기가 떠요. 로그인하시고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강전기, 김양숙님, 호인님, 서미수님 많이들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1: 예.
0: 댓글로 꼭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오늘 저도 티셔츠 받을 수 있나요? 하시는데.
0: 오늘 티셔츠 반응이 뜨거운데요.
1: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나
0: 네.
1: 또 하나님이 또
0: 기회
1: 믿음의
0: 주신다면
1: 기업인을 또 통해서
0: 그럼요.
1: 또 이거 또될수 있는 거 아닙니까?
0: 감동받으신 분들도 댓글
1: 좋습니다.
0: 남겨주시면
1: 네, 좋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7시 36분이고요. 잠시 후에 이 말씀을 힘있게 암송하겠다, 우리 귀한 청취자님 한 분을 제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고요. 생방송입니다. 우리 권중팔님, 생방 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하시는데, 우리
0: 좋아요,
1: 권중팔님께도 통닭 상품권
0: 좋아요. 와,
1: 기분 좋게 전해드릴게요.
0: 축하드립니다.
1: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심지가 아주 견고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겠죠. 내가 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0: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어노인팅의 찬송으로 함께 고백했습니다. KKSS2514님 오키나와에서 보이는 라디오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너무 좋으시다고 하셨어요. 와,
1: 우와, 일본 오키나와에서 오키나와.
0: 와, 저도
1: 세계적인
0: 일본 네. 가고 싶네요.
1: 네. 대신 배경이 네. 일본 못지 않습니다.
0: 아, 네. 네. 아, 일본이 아, 저도 지금 언제 가봤지? 오키나와.
1: 오키나와.
0: 오키나와. 이름만 네. 들어도 오키나와 내렸습니다. 자, 우리 이미경님 아, 라디오를 듣다가 방송 한번 들어와봤습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아, 제로우99님 아침 지하철에서 힘이 되고 위로받는 말씀 암송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특별히 좋은 아침입니다. 이 이른 아침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심지가 정말 견고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중심이 딱 잡혀 계신 분들만이 그러니까요. 이 방송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0: 오늘 정말 중심이 잡힌 또 그 우리 방송 가족 한 분 보이는 라디오 연결을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번으로 보라 두 글자 문자 보내시거나 오프닝 말씀도 이렇게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유튜브 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좋은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귀한 청취자 한 분 연결해 볼게요.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이야. 와. 너무나 우리 귀한 분이십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남교회를 섬기고 있는 남상순 집사입니다.
1: 우와. 와, 집사님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남상순 집사님은 제가 참 네. 이름이 낯이 익어요.
1: 그래요?
0: 늘 저는 네. 아주 많이 참여했던 애청자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2: 오. 맞습니다.
0: 이야.
2: 얼마 전에 책도 보내주셨어요.
0: 이야. 이야.
1: 좋은
0: 집사님.
1: 아침입니다. 찐 애청자시네요.
2: 인간 수업 책이요.
0: 이야. 우리 남상순 집사님, 우리 극동방송을 많이 애청하십니까? 어떻습니까?
2: 출퇴근길에 항상 듣고 있고 차량 운전할 때 항상 듣고 있습니다.
0: 와, 극동방송 와. 들으면 어떤 게 좋아요?
2: 일단은 제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것 같고요.
0: 예, 예.
2: 어느 날은 제가 마음이 우울하고 막 그럴 때 제 마음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정말 눈물 날 때가 많아요.
1: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2: 아니, 우리 네 다, 정말 네. 제 옆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0: 아, 정말로요?
2: 네.
0: 하나님이 우리 남 집사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방송을 들을 때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야, 참 이렇게 귀한 우리 남상순 집사님을 우리가 직접 대면하여 아 직접 대면이 아니지 비대면이죠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화면으로 얼굴을 보니 우리 친척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0: 근데 잠깐 지금 우시는 것 같은데
1: 눈이
2: 아니, 순간 눈물이 맺혔는데요. 괜찮아요.
1: 아니 송 PD님 그걸 캐치하셨다.
2: 그때 그 생각이 나서요.
1: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네. 그 순간이 생각나셔가지고
0: 그때 좀 어떤 게 힘드셨었어요 그때.
2: 아, 직장 생활도 많이 힘들었고요. 또 이제 엄마도 돌아가셨고 소천하셨고 그때 이제 다 겹쳤었거든요.
0: 어머님 그러면 그때 뭐 요양병원에 계셨었어요?
2: 네, 요양병원에 딱 2년 계시다가 목사님께서 영접기도 해주시고 그러고 한 좀 지내시다 돌아가셨어요.
0: 참 그 깊은 상실감이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방송을 통해 내가 너와 또 함께하고 있다는 또 그런 아마 은혜가 있었던 것 같으셔요. 또 그때가 또 생각났고 남집사님 오늘 네. 저희가 이제 암송을 우리 전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 가족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암송하셔야 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2: 네, 해보겠습니다.
0: 자, 오늘 정말 심지가 견고한 우리 집사님 남상순 집사님께서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2: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0: 3절 말씀 아멘.
1: 아멘. 박수. 야, 우리 남집사님 축복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2: 오늘 말씀에 딱 맞는 분이 연결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씀으로 평강을 얻으신 우리 집사님과의 연결이 참 반갑고 좋습니다.
0: 네. 저도 말씀 보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저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같다고. 네.
1: 오늘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삶에서 좀 실천하고 싶은데 우리 남집사님 혹시 기도 제목은 없으세요? 기도 제목 요즘에?
0: 기도 제목은 많지요. 많은데 일단은 저희 큰딸 이제 실용음악과를 들어갔어요. 와. 또 이제 드럼으로 이제 방송이나 이제 널리 이렇게 세계적으로 연주 드럼 하고 다니고 싶다고. 근데 정말 실력은 없어요. 1년 넘게 혼자 준비했었거든요. 부모 몰래. 그런데 이제 교회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교회 기도해 주셨다고 기적으로 붙었다고 감사한다고 정말 청년회에 한번 나왔다가 청년부 팀장한테 끌려서 지금 찬양팀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럼으로 섬기고 있어요. 이야. 많이 부족하지만 청년부들이 잘 이끌어주고 있어요.
2: 이야. 중보 기도에 감동받아가지고.
0: 네.
1: 그래, 한번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합격했으니까 고맙다고. 네. 근데 그게 또 연결이 된 거예요.
2: 그러니까요.
0: 그럼 그 팀장이 순간 낚아챘어요. 흔히 말하는. 네, 너무 감사했죠. 네.
1: 집사님,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섬기시는 교회는 어디 교회세요?
0: 성남에 있는 한남교회예요.
1: 한남교회.
2: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남교회.
0: 네. 네.
1: 교회 자랑 좀 해주세요.
0: 저희 교회 자랑은요 많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이제 25년도에 원로 목사님 문창 목사님이 위임되셨고 최진원 목사님이 25년 11월로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원로 목사님은 이제 찬양사역을 하기 위해서 조기 은퇴를 하셨고 또 예전에 이제 커피로 섬기고 사랑의 밥차로 섬기다가 요즘은 이제 음료나 이게 먹을 거 잘 안 받잖아요.
1: 예.
0: 그래서 26년도부터는 이제 반찬 나눔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1: 이야.
0: 또 연말 되면은 이제 주변에 학교 이제 초등학교 입학은 해야 되는데 어려운 가정들 있잖아요. 그는 가정을 위해서 사랑의 책가방이라고 해갖고 가방에 필기도구 그야말로 연필, 지우개, 색종이, 크레파스 이런 걸 기본적으로 다 가방에 넣어서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1: 예.
0: 네.
2: 와.
1: 우리 한남교회가 네. 엄청난 교회인데요.
2: 지역을 엄청나게 섬기는 교회네요.
1: 우리 최진원 목사님 한번 방송에 모셔보고 싶은데요.
0: 아, 영광입니다.
2: 목사님. 지사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1: 이 영상을 목사님 보신다면 우리 함께 한번 한남교회 출연하면 좋겠고요. 아니 집사님 네. 그래도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한정돼 있어서 마지막 기도 제목 하나 나눠주세요.
0: 네, 작은 아이가 아직 뭐 연말 되면 엄마의 선물이라고 승구형식 입에는 드려줘요.
1: 엄마의 선물 내가 드려준다
2: 엄마에게
1: 한번.
2: 엄마에게 주는 선물.
0: 네, 그런데 작은 아이가 이제 같이 다니면 예배 생활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큰아이도 예전에는 제가 예배생활 교회 얘기하면 싫어했는데 지금은 큰아이가 오히려 예배했던 그런 이야기도 하고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그런 대화도 하거든요.
1: 이야.
0: 그러니까 이제 그 틈에 이제 작은아이가 대화를 못하니까 작은 딸아이까지 같이 대화하면서 지낼 수 있게끔 같이 예배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1: 아멘이에요.
2: 아멘.
0: 아멘.
1: 드럼 친다는
2: 첫째
1: 딸이에요. 네. 딸.
0: 네.
1: 자매님이 얼마나 드럼을 잘 치는지 실용음악과까지 간 거예요.
2: 그러니까요.
1: 야, 잘 됐고 둘째 딸이 아직 지금 예배를 안 나가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나간대요 지금.
2: 송구영신 예배.
1: 송구영신 예배. 야, 이것도 믿음이네. 엄마 때문에 한번 나가시는
2: 거예요.
1: 거예요.
2: 네.
1: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니 그게 믿음이 있으니까
2: 맞습니다. 네.
1: 오늘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남상순 집사님의 이 두 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집사님 오늘 연결 너무나 감사드리고 집사님 오늘 마지막 짧게

0: 짧게 10초, 20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 이렇게 정말 행운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제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하면 듣지만 매번 감동적인 말씀 항상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이건 사적인 거지만 저희 원로 목사님이 그 찬양으로 은퇴를 하셨잖아요. 문찬호 목사님 찬양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많이 한번 봐주시고요.
0: 들어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 네. 네.
0: 아, 우리 집사님.
1: 기회 된다면 저희 딸아이 저희
0: 연주까지
1: 홍보하라고.
0: 좋아요.
1: 해주시면 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감사드립니다.
0: 자, 오늘 49분까지가 정규 방송에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 스태프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예정 PD님.
2: 네.
0: 아, 이제 유튜브 방송 및 또 방송을 왔는데요.
2: 유튜브로 들어왔습니다.
0: 와,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도 자랑하고 싶대요. 우리 배유정님. 한번 참여하시겠어요?
2: 우리 교회 자랑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소개해드립니다. 네.
0: 아, 제가 이게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제가 원래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여러분 제가 진행
2: 그러니까요.
0: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좀 많이 갔어요. 그래서 교회 탁 가면 각자 교회마다 이렇게 특징이 있어요.
2: 교회마다 또 집중하는 사역이 또 있으니까.
0: 제가 네. 정말 500개 교회를 다녔거든요. 제가 딱 결론이 났어요. 저는 교회에.
2: 어떤 결론인가요?
0: 네. 교회는 규모와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이건 있어요. 자신이 맡은 그 교회의 사명을 그 교회가 힘있게 감당하고 있는가
2: 없는가
0: 힘없게 가고 있는가 그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힘있게 감당하고 있는 교회는 주님께 칭찬을 받아요. 근데 힘이 없게 가는 교회는 모르겠어요. 네. 그게 제가 정확하게 배운 네.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다니는 교회는 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2: 아멘.
0: 왜냐?
2: 맞습니다.
0: 우리 극동방송을 듣는 것 자체가 힘이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더 열정적으로 봉사하시고 우리 송정란 권사님께서 극동방송 화이팅이라고 하셨는데 이분 대단한 분이세요. 이 교회를 엄청 사랑하는 분이세요. 힘있는 성도세요.
2: 네.
0: 김영덕, 배유정, 한길 모톡스 의왕 한길모 이분 같은데 안산 빛나교회 아주 멋진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청주 좋은 교회 우리 김진현님 자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2: 수성교회 수성교회도
0: 자랑합니다. 좋습니다. 자랑 좋고요. 행복한 교회 만원 캠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거 뭘까?
2: 만원 캠프가
0: 궁금하다.
2: 뭘까요? 네.
0: 만원을 내면
2: 만원으로만 하루 생활하는 건가? 네.
0: 모든 것 가능하다. 아, 좋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찬양 우리 살아계신 주 함께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은 보이는 라디오가 없습니다. 아, 또 내일 역사의 또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꼭 투표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2: 문예정이었습니다.
0: 기술의 윤석준 우리 오영훈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미국의 헌법에 따르면 미국의 하원 의원이 되려면 최하 25세 이상, 상원 의원이 되려면 최하 3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성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사회적 경험과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통찰이 기대되는 나이에 이르렀을 때 입법자 자리에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입법이라고 하는 중요 활동에 있어서 충동과 호기심, 혈기만 충만한 인물보다는 삶의 성숙, 노련미, 책임감 등을 두루 갖춘 연령의 인물이 적합하다고 본 것이죠. 민주주의 국가 중 상당수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이처럼 나이를 기준으로 일종의 참여 및 권리를 제한합니다. 이런 마당에 때에게 성인에 준하는 각종 성적 결정권을 주자는 발상은 매우 무책임한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의 연수가 쌓여간다는 말은 물리적인 나이만 누적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경륜, 체험, 성찰이 함께 축적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기독교 양육자들은 선거 연령 제한, 술, 담배 이용의 제한, 형사처벌 제한 등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몇 가지 제한은 청소년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것임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를 보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무리를 보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노래를 듣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과학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건 인간이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모 렐리기우스라고 하는데요. 사람은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기어이 하나님을 찾고야 맙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2026년 6월 2일 화요일 굿모닝 시작하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송정미의 찬양으로 2026년 6월 2일 화요일 갓모닝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 믿어지는 방법 참 다양합니다. 말씀과 찬양은 정말 기초 중에 기본 중에 기본 물론이고요. 그 외에도 자연 만물을 볼 때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하늘을 나는 새, 아름다운 별,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음악, 선율, 또 나를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사람. 이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봅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은데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보고 믿게

0: 되셨나요? 오늘도 어떤 이는요, 특정 부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것도 그렇지만요, 이미 만난 그 하나님, 이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날마다 또 아침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새롭게 만나는 것도 만남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상 가운데 또 우리 삶 곳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찾을 때 더 큰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입니다. 출석 체크 단어 알고 계시죠? 만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이미지 파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송남종 집사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6월 한 달도 우리 주님 갓모닝 식구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라며 우리 갓모닝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요. 1302번님, 이번 한 주도 말씀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026번님,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끝까지 일관된 믿음으로 걸어가는 매일의 삶이길 소망하며 6월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라고 권면과 응원의 메시지까지. 또 부천에서 6472번님, 새로운 6월 한 달도 여러분 모두 모두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우리 최화정 권사님, 바른길교회 문순자 권사님, 2558번님, 6월도 갓모닝과 함께 라고 출첵해 주셨고요. 백인자 권사님, 만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한 아침입니다. 강성자 권사님, 주말 부부로 광양에 살고 있는 남편과 매일 아침 전화 인사가 갓모닝이 됐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야, 좋아요. 주말 부부의 장단점이 있죠. 그래도 매일 아침 전화로 인사를 나누신다니, 이거 어디서 달달한 냄새가 나는데, 달달한 향이 나는데. 권사님, 오늘도 갓모닝으로 아침 인사 나누시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0715번님, 어제 월삭 새벽 예배에 다녀와서 6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했습니다. 역시나 말씀의 힘을 얻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저는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기대하며 6월 시작했습니다. 0183번님, 차 안에서 지금 선거운동하는 모든 분들께 손을 흔들어주고 있다고요. 아, 오히려 역으로 그 선거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손을 흔들어주시는 거죠. 그분들은 반갑고 감사해서 힘을 내시고 또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요, 요즘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차에 그 후보자분들의 사진이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적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보고 지나치시기보다 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을 또 뽑게 하시고 또 일하게 하실 터인데 우리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의미 있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이 아침 분주한 출근길에도 불구하고 문자로 함께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선물 준비되어 있는지 선물 소개하고 오늘의 찬송가 이야기 함께 하시죠.
1: 방송에 참여한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화에서 안구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집 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 통쌍화차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 하경 코스메틱에서 하경 판타지 풋스틱을,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서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찬송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부르는 되게 평화로운 노래랑 그 남북전쟁 당시 피 튀기는 전장의 군가가 사실 같은 뼈대를 공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제가 오늘 자료를 쭉 훑어보다가 이 진짜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거든요. 우리가 무심코 부르는 이 짧은 노래 하나에 전쟁이랑 부흥 그리고 낯선 문화적 충돌이 아주 촘촘하게 엮여 있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그 음악이 역사랑 만났을 때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는지 또 전혀 다른 문화권이랑 딱 부딪혔을 때 어떻게 화학작용을 일으키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롭고 구체적인 사례죠.
0: 일단 멜로디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 찬송가 들으면 굉장히 단순한데 묘하게 사람을 막 들썩이게 만들잖아요.
1: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있습니다. 1866년에 그 조지 프레더린 루트라는 작곡가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든 곡인데요. 사실 이분 이력이 좀 독특하거든요.
0: 이력이요? 어떤 분인데요?
1: 그 남북전쟁 당시에 자유의 함성 같은 막 피 끓는 군가를 만들던 분이에요.
0: 아, 진짜요? 군가를 만들던 작곡가가 어린이용 찬송가를 만들었다고요? 와, 어쩐지 곡 전개가 뭔가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1: 네, 뭐 맞아요. 그 군가를 만들던 감각이 그대로 녹아있는 거죠. 으뜸마음이랑 딸림마음 딱 이 두 개의 기본 화음만 썼거든요. 근데 리듬 자체는 아주 역동적인 그 행진곡풍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
0: 아, 화음은 극단적으로 빼버리고 리듬은 되게 강렬하게 살렸다? 약간 요즘 대중가요 작곡가들이 사람들 귀에 단번에 꽂히는 훅을 만드는 그런 방식 같네요. 근데 종교음악에서 굳이 이렇게 군가 같은 요소를 쓴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1: 아주 실용적인 목적이었죠. 당시 부흥집회나 주일학교에 모인 사람들은 음악을 제대로 배운 적 없는 평범한 대중이었잖아요.
0: 아, 그렇죠. 막 복잡하면 따라 부르기 힘들 테니까요.
1: 네, 그래서 누구나 한 번 딱 듣고 즉각적으로 따라 부르고 주저없이 내면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데는 이 단순하고 직관적인 리듬이 완벽한 도구였던 겁니다.
0: 아, 군가처럼 행동을 즉각적으로 촉구하는 리듬이라는 건 확실히 이해가 가네요. 근데 자료에 있는 영어 원문 가사를 보면 묘하게 이 리듬이랑 분위기가 안 맞지 않나요?
1: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껴졌어요?
0: 그 원문을 보면 Come in, think once again처럼 뭐랄까 되게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초대하는 느낌이거든요.
1: 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원문 가사는 상당히 수동적이에요. 근데 이 곡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초기 한국 개신교 번역가들이 이 역동적인 리듬에 걸맞게 가사를 완전히 뜯어고치거든요.
0: 아하, 그래서 원문의 그 부드러운 오라가 한국어에서는 뭐 빨리 나갑시다, 속속히 나가세, 이렇게 당장이라도 행진해야 할 것 같은 아주 진취적인 가사로 바뀐 거군요.
1: 네, 완전히 당대 분위기에 맞춘 로컬라이징이죠. 근데 더 치밀한 번역은 3절에 있습니다. 영어로는 감정적으로 되게 부드럽게 회유하는 내용인데 한국어로는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0: 참 이치시로다요? 종교음악치고는 너무 이성적이고 좀 딱딱한 표현 아닌가요? 보통 뭐 은혜롭다거나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할 텐데요.
1: 그렇죠. 근데 그게 바로 당시 조선의 문화적 코드를 정조준한 전략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인들은 성리학,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보편적인 이치를 따지는 사유체계에 깊이 물들어 있었거든요.
0: 아, 단순히 그냥 와서 믿으세요 하고 감정에 호소하면 당시 지식인들한테는 안 먹혔겠네요.
1: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기독교 역시 논리적으로 타당한 우주적 이치 중 하나라고 번역해서 이성적으로 설득을 한 거죠. 지적으로 접근해서 문화적 장벽을 허문 겁니다.
0: 와, 진짜 철저히 계산된 번역이네요. 그럼 이렇게 기가 막힌 번역이랑 강렬한 리듬이 실제 역사에서는 어떤 결과를 낳았나요?
1: 그 자료에 등장하는 1879년 캘리포니아 덴빌 부흥회 사건이 그 위력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당시 집회가 수주일 동안 아무 성과 없이 꽉 막혀 있었어요.
0: 네네, 분위기가 좀 침체되어 있었나 보네요.
1: 네,

0: 특히 회심을 완강히 거부하던 한 부인이 있었는데 기도회에서 누군가 이국의 3절을 부르는 걸 딱 듣게 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오지 않겠느냐 이 메시지를 듣고 그 굳건했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1: 와, 그 노래 하나에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요?
0: 네, 진짜 기적 같죠. 그 부부를 시작으로 닫혀있던 집회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그날 하루에만 21명이 입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0: 진화 중이라는 대목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1: 네. 오늘날 어노인팅 같은 현대 CCM 밴드들을 보면 이 곡을 아주 파워풀한 모던록 스타일로 연주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곡이랑 엮어서 연주를 하다가 조바꿈, 즉 키업을 시도한다는 더비인데요.
0: 아, 키를 딱 올리면 분위기가 폭발적으로 고조되잖아요. 구원에 향한 긴박한 발걸음으로 시작했다가 마침내 내면의 벅찬 평화를 누리는 영적인 해방감을 극대화하는 거군요.
1: 네, 정말 치밀한 음악적 서사죠. 시대랑 장르를 넘나들면서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그 음악과 언어의 본질적인 힘을 제대로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0: 와, 오늘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린이 노래에서 시작해서 피클른 행진곡, 뒤적인 번역, 그리고 현대 록밴드의 연주까지. 이 찬송과 한국에 이렇게 방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네요.
1: 네, 일상에서 무심코 부르는 노래들이 참 새롭게 다가오죠.
0: 맞아요. 오늘 퇴근길에 혹은 휴식하면서 무심코 듣는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다시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흥얼거리는 그 팝송이나 가요 안에도 어쩌면 지구 반대편의 치열한 역사나 전혀 다른 문화권의 코드가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조금 다른 귀로 들어보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모닝송 찬송가 이야기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였고요. 위클레시아의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 찬송가의 작곡과 작사 배경 또 여러 내용들을 듣고 찬양을 들으면 은혜가 배가 되죠. 오늘 찬송가 이야기 다시 듣거나 또 주변에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은 모닝송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나라고 보내셔서 오늘의 말씀 카드도 받아가시고요. 비 내리는 화요일 아침 또 오늘 하루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 안에서 말씀과 찬양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길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연으로 함께해 주신 분 중에 두 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 마치고 개별적으로 연락드릴게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열린배들교회 손희선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자,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는지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본 게 뭐냐면 막힘도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열림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다. 뭔가 상황이 잘 풀리고 뭐가 이렇게 잘 되고 성령님 인도하셨네. 물론 그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지만 뭔가가 막히고 틀어지고 지연되고 딜레이되고 취소가 되고 왜 그러시지? 그것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중에 하나다. 아멘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또 하나 성령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울에게 계시하셨나? 밤에 드로아에 있던 이 바울, 드로아는 아시아의 서쪽 끝에 있는 막다른 항구죠. 그 드로아에서 밤에 있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 바울 전도단 일행을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보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셨죠. 우리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2: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 사도 바울은 환상을 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이 여러 계시의 방법 중에 하나로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수는 있으나 우리가 꼭 환상을 구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환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갈망입니다. 나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싶어.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해 주십시오. 이게 있어요. 이게 중심이에요. 나 성령님이 나를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 나를

0: 너무 몰라.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에게 가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갈망이 있어요. 바울에게 그런 게 있었어요. 비두디아가 막히고, 무시아가 막히고, 부르기아가 막히고, 갈라디아가 막힐 때마다 그의 갈망은 더 커져가요. 오 하나님, 제가 이러리 문제입니다. 어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주여, 나는 갈 길을 잃은 어린아이와 같사오니 주여,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사 성령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촥 열어주시면서, 그래, 네가 정말로 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환상을 딱 보여주신 것이죠.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진실로 원하나 내 안에, 아니면 아직도 그냥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건가. 이 성령의 사람이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정말 필사적인,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성령님이 여기다라고 보여주셨을 때 기꺼이 순종하고자 한 마음이 있는가. 이게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냥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에? 이건 아닌데, 나를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건데 왜 갑자기 마게도냐 사람? 에? 이건 아니야 라고 내가 성령님의 뜻을 제안하거나 내가 성령님의 뜻을 판단하거나 내가 성령님의 뜻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든,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든, 아프리카 사람을 보여주시든, 저기 몽골 사람을 보여주시든, 무엇을 보여주시든, 하나님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게요 라고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 딱 되어 있으니까, 바로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환상이라는 방법을 통해 바울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첫째가 뭐라고요? 갈망. 둘째가 뭐라고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요. 자, 이제 바울이 뭘 봤어요, 방금? 환상을 봤어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하나,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가지고 나를 좀 도와달라,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했죠? 바로 집으로 갑니다. 숙소로 갑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깨워요. 신라를 깨워요. 그리고 짐을 싸요. 바울 선생님, 왜 그러세요? 우리 빨리 가야 돼. 어디를요? 마게도냐? 에? 우리 아시아로 가려고 지금 여기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아시아가 아니래. 그럼 어디래요? 마게도냐? 유럽이래. 바울은 그날 드로아에서 보았던 환상 이야기를 이 일행들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당연히.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제 바울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나 환상 봤어. 나 음성 들었어. 나오러 말씀을 받았어. 이제 뭔가를 얘기할 거예요. 환상을 본 게 전부가 아닙니다. 꿈을 꾼 게 전부가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했다더라. 어느 권사님이 이야기했다더라. 어느 기도원 원작이 기도했다더라. 그 말만 듣고 덜컥 실행에 옮기시면 안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전도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어른은 뭐니뭐니 해도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한마디 권위가 있죠. 바울이 가자 그러면 가는 것이고, 바울이 그만 그러면 그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환상을 본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 이런 환상을 봤어. 그러자 이 바울 전도단 일행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설교의 포커스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1: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0: 이는
1: 하나님이
0: 저 사람들에게
1: 보급을 전하라고
0: 우리를 부르신 줄로
1: 인정함이로라.
0: 바울이 환상을 봤지만 인정한 주어는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았으니까 바울이 인정하고 바울이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환상을 봤지만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면 다 따라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 제가 환상을 봤다 그러면 다 따라오실랍니까? 환상을 본 사람은 바울이지만 최종적으로 그래 가십시다, 그래 맞네요, 정말로 성령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게 맞네요 라고 결정한 주어는 그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별입니다. 뭐라고요? 분별. 바울이 환상을 봤대요. 권사님이 환상을 봤대. 목자원이 환상을 봤대. 따라서 합시다. 주님.
1: 주님.
0: 이 환상이.
1: 이 환상이.
0: 정말로.
1: 정말로.
0: 주님으로부터 왔습니까?
1: 주님으로부터 왔습니까?
0: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바로가 꿈을 꾸죠. 그러자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그러자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때 보면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라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에게 어떤 꿈을 꿨다고 내용을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꿈을 저에게도 동일하게 꾸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일한 꿈을 꾸게 하시죠. 그리고 아,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꿈이라는 것을 확실하고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정말로 당신에게 준 환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면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사도 요한의 경고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 요한, 요한일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환상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봤대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환상을 잘 보지 못하는 우리 같은 사람은 혹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봤대. 내가 듣지 못하는 걸 들었대. 그러면 우리가 혹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믿지 말라고, 분별하라고. 목회하면서 많이 본 건 아니지만 몇몇 분들이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분별하시면 참 좋겠는데 분별을 잘 안 합니다. 사람은요, 내가 옳아요. 분별할 필요가 없어. 내 생각에 맞으면 저거 맞는 거예요, 그냥. 아닌데. 자, 예레미야 23장 16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으로 번역한 본문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스스로 예언자라 하는 자들에게서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할 뿐이다. 환상을 받은 게 아니라 환상을 이 안에서 지가 만들어요. 환상을 지가 짜 맞춰요. 편집해요. 그리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지. 그런데 우리는 오 하면서 우리는 막 침을 흘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죠. 스가랴 선지자의 말도 한번 들어볼까요? 스가랴 10장 2절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우리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꿈을 꾼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환상을 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음성을 듣는 거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만났어요. 목사님 이런 음성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중요한 건 따라서 합시다. 중요한 건 체험이 아니에요.
1: 체험이에요.
0: 중요한 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저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 당신이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도 미혹하려고 그래요. 분별의 중요성이요.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분별할 때 세 가지 기준을 여러분 꼭 물어보세요. 첫째가 뭐냐면 성경입니다. 이걸 앞으로 제가 3C, 3C로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첫 번째가 캐논,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는데 캐논이란 뜻이 뭐냐면 줄자 있죠, 줄자. 기준을 딱 재는 거예요. 이건 몇 센치, 이건 몇 센치라고 정확하게 기준을 잡는 거죠. 그걸 성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상을 봤다, 또 무슨 꿈을 꾸었다, 또 누가 무슨 예언을 했다라고 할 때 첫 번째 기준, 이게 성경에 맞냐 안 맞냐. 성경 말씀하고 부합되면 하나님의 뜻인 거고,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 이야기를 해도 뭐 환상 이야기를 해도

0: 성경 말씀하고 맞지 않으면 띠 바로 분별. 이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야. 이건 호랑이야. 이건 악한 영이야. 분별을 딱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기준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과 맞냐 안 맞냐. 자,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두 번째 C인데 성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하고 맞냐 안 맞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성품하고 맞냐 안 맞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 이제 유대로 가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로막았죠.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해요? 예수님을 가로막다니. 자,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하죠? 불로 이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54절이에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1: 원하시나이까.
0: 주님의 뜻이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탁 떨어지게 해갖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 다 그냥 멸하는 거. 혹시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인지.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을 다 죽여버릴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성품과 맞냐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죠? Love,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이요.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하나님의 성품은 한 단어로 뭐라고요? 사랑. 그러니 우리가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인가라고 할 때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 맞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파괴하고 그 사람을 멸하고 그 사람을 안 좋게 얘기하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안 맞는데? 그렇다면 띠 분별하시고 자, 잘 듣고 계십니까? 세 가지 기준. 첫째가 뭐예요? 성경 말씀과 맞느냐.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맞느냐.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준입니다. 1번 통과, 2번 통과 잘하고 계셔요. 세 번째 것까지 통과되면 확실히 성령의 뜻이 맞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 공동체의 확인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봤어요. 하지만 바울이 확증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정하기로라.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게요? 예, 누가예요.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예요. 이전까지 이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이 있기 이전까지는 사도행전에 기록을 할 때 누가가 3인칭을 씁니다. 그들이, 바울이, 그가 이렇게 써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6절에서 10절, 특히 10절에서 사도행전의 그 나머지 전체 기술의 시점이 1인칭 복수 시점으로 바뀝니다. 처음으로 3인칭 시점에서 1인칭 복수 시점으로 바뀐 게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갑자기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누가가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바울 전도단 일행에 합류하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침묵합니다. 이제 11절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11절을 보시면 주어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1: 네아폴리로 가고.
0: 주어가 바뀌죠. 3인칭이 아니라 그들이, 이게 아니라 우리가로 바뀝니다. 16절도 보세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이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사도행전 20장 6절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우리 예루살렘에서 수리의 안디옥으로 바울이 복귀할 때 실라가 함께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신라가 그때부터 바울과 함께 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또 루스드라에서 우리는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로 바울과 함께 하게 됐는지는 몰라요. 다만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니까 갑자기 기술이 주어가 문어가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로 바뀌고 있는 거죠. 누가가 언제 합류했는지 어떻게 합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누가를 포함하고 있는 이 바울 전도단 전체가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았을 때, 아, 바울이 보았으니까, 바울이 봤다 본 거지. 뭐 더 말해. 바울이 본 거야, 그냥. 그러고 간 게 아니라, 바울이 설령 환상을 보았다선 치더라도,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인정함이로라. 이게 쉼비바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쉼비바조, 혹시 그게 있군요. 예. 쉼비바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퍼즐을 우리 1000개짜리 뭐 300개짜리 이렇게 퍼즐을 맞추잖아요. 그걸 쉼비바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딱 들었을 때 나머지 일행이 분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기아 가려고 했더니 막혔잖아. 퍼즐 하나 끼워요. 우리가 갈라디아 가려고 했지 또 막혔지. 또 하나 끼워요. 우리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가려고 했지 또 막혔지. 또 하나 끼워요.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왔잖아. 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드로아에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퍼즐이 딱딱딱딱.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드로아까지 인도하셨던 거구나. 퍼즐이 이거구나. 마게도냐로 가라는 것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함이로라. 함께 분별하고 있는 거죠. 바울 혼자 듣고 바울 혼자 판단하고 바울 혼자 직행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겸손하게 본인이 본 걸 나눠요.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본 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들은 게 잘못된 것일 수 있거든요. 얘들아, 이 목소리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 나눠요.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분별해줘요. 함께 기도해줘요. 그래서 공동체가 동일하게 퍼즐을 착착착착 맞추면서 맞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집사람에게 정말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네요. 인정함이로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근데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wait, 기다리십시오. 좀 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이 말씀 기억 아세요? 이 말씀을 우리는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귐을 강조하는 말씀으로만 알아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성도의 교제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요. 두세 사람. 나 혼자 듣고 나 혼자 판단하고 이건 분명히 주님의 뜻이요 라고 본인이 결행에 옮겨버려요. 제일 위험합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환상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문제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체험이 모자란 것도 아니에요. 제 주변에도 다양한 체험하신 분들 진짜 많아요. 체험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체험을 많이 했고 저는 체험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우리 고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바로 손에 쌀가루를 묻히고 메밀가루를 묻히고 악한 영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가올 때 나 혼자서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온우이가 남매가 함께 분별하잖아요. 두 사람이 같이 분별하잖아요. 아, 이건 아니야 라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잖아요. 이런 자세, 최소 두 사람, 세 사람, 가장 좋은 건 목장이고요. 근데 나 혼자 듣고 이거 엄마네 라고 문을 열어줬다가는 잡아먹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어떤 의지냐면 반드시 인도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의 반영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꿈을 꾸

0: 크게 하신다든지 말씀을 주신다든지 음성을 주신다든지 하나님을 인도해 주시는데 중요한 건 분별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 본 것인지. 우리는 서로 한 영으로 기도하고 한 영으로 찬양하고 한 영으로 예배하고 그러니 우리가 함께 분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주님의 뜻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얼마나 질서를 누리며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꿈을 꿨어. 나는 환상을 보았지. 나는 음성을 들었네. 꿈을 꾼 자는 동쪽을 얘기하고 환상을 본 자는 북쪽을 얘기하고 음성을 들은 자는 서쪽을 얘기하래요. 어디로 가실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그룹, 목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목장 안에서 나의 깊은 고민과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 목장 식구들에게 겸손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지체에게 흘려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인정함이로라.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받고 함께 일치하는지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면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미리 살짝 힌트를 주자면 세 번째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내가 강해요. 본인이 들은 게 제일 세요. 나 분명 음성 들었어. 목사님도 무시합니다. 장로님도 무시합니다. 본인이 제일 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목양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애끓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성경이 맞아. 성경 말씀과 부합해.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도 맞아. 바로 실행에 옮기지 마시고. 세 번째, 꼭 공동체 확인. 목사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목사님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목자님, 목녀님,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줄로 인정함이로라. 공동체의 확증이 들어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잘 분별하십시다. 이 마지막 때 잘 식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따져보고 하나님의 성품에도 비춰보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신실한 영적 교우들에게 나누고 일치된 마음인지 따져보십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마게도냐 안 가도 돼요. 마게도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게도냐로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오늘 당장 안 가도 돼요. 내일 당장 안 가도 돼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함께 일치할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내 안에 막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악한 영에게 획책받고 있는 거예요. 좀 내려놓으시고 좀 기다리세요. 일치하는지 다 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맞는지 인정합이라라. 퍼즐이 맞춰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아 맞네 그때 짐 싸고 유럽으로 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열린 베델교회 손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61-1009번 열린 베델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

너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해 드란. 오늘은 6월의 둘째 날 아침이에요. 오늘은 6월 2일. 어제 6월의 첫 페이지를 펼쳤다면 오늘은 그 페이지에 첫 문장을 써내려가는 날입니다. 요즘 뉴스는 인공지능, 우주산업, 양자 컴퓨터 같은 얘기들이 쏟아지죠. 세상은 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인생은 정말 더하기만 하면 성공하는 걸까?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큰 집,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 물론 그것들도 소중하죠. 하지만 인생은 더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곱하기죠.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짧은 기도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보이지 않는 정직함 하나가 평생의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천을 맡기지 않으세요. 오늘 해야 할 작은 순종, 오늘 건네야 할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 드려야 할 짧은 기도 하나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작은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열매로 곱해주십니다. 곱해주셔요. 오늘은 6월 2일, 아직 상반기 끝나지 않았어요. 아, 나는 이 지난 상반기 동안 이룬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더하기보다 곱하기의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사랑이 뜨란 출발하는 첫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